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의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이야,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1: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1: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1: 응? 만나.
2: Me?
1: meet him.
2: Me?
1: Yeah,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1: 응.
2: I'm free next week.
1: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1: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너?
1: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어? 스트레인저. He's stranger.
2: Stranger?
1: 네.
2: He's smiling
1: So
2: at you.
1: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1: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1: 엄마
0: 급하신가
1: 제
0: 봐요.
1: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이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아,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1: 내가
0: 좋을 것
1: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1: 어?
0: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

0: 있다라는 생각을
1: 네.
0: 못 해본 것
1: 근데
0: 같아요.
1: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0: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1: 배려를
0: 거잖아요.
1: 한다. 어, 그죠, 그죠.
0: 헤아린다.
1: 맞아요.
0: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1: 죄송한데, 이게 지금.
0: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1: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0: 네.
1: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뭐라고 할
0: 그쵸.
1: 수가 없어요.
0: 착해
1: 자,
0: 보이는 거거든요.
1: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들어봤나요?
0: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차 있는 느낌 아니에요.
0: 네.
1: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0: 우와.
1: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0: 네.
1: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0: 네.
1: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면
0: 아,
1: 됩니다.
0: 그러네요. 그러면은
1: 아하.
0: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1: 오,
0: Thoughtless.
1: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어?
1: Perfect.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0: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0: 네.
1: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0: 그쵸.
1: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아,
1: 그래 보인다.
0: 보인다.
1: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0: Yeah.
1: Yeah. So look 형용사. Okay,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0: 저 알아요.
1: What is it?
0: Pale.
1: 오,
0: Oh.
1: 예전에 아마 슬기
0: 한번
1: 씨가
0: 했었죠?
1: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 쳤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0: 네.
1: 야, 너 창백해 보여. 어떻게 할까요?
0: You look pale.
1: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0: 어디 좀 아픈가 봐요.
1: How about this?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0: Worryable.
1: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0: 에.
1: worried. 이기가 붙어서, 아, I'm
0: 걱정하는.
1: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0: Olivia looks worried.
1: 그쵸.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0: 네.
1: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0: 닮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누구랑.
1: 그렇죠.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0: You look pale.
1: Olivia looks worried.
0: Olivia looks worried.
1: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거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질문형 하는 거.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0: 네.
1: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0: Do I look hungry?
1: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0: 우세요.
1: 맞았습니다. 아니 마유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아마
0: 네.
1: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0: 그쵸.
1: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0: Look.
1: look.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Do
0: 네.
1: I look? 어떻게? Hungry.
0: Hungry.
1: Al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그쵸,
1: 나
0: 그쵸.
1: 배고프니?
0: 오.
1: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0: Yeah.
1: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0: 근데
1: 근데
0: 싱글이네요?
1: single. 그쵸?
0: 그러게요.
1: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0: 네.
1: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싱글은
1: She's single.
0: 왠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1: 싱글?
0: 돌아온 싱글.
1: No.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0: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오케이.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싱글,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Oh,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1: 그쵸?
0: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Okay.
1: 와, 오고.
0: 여기서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0: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0: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뭐,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렇죠.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너 이거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직접? Yourself?
1: Oh-ho.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Oh,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So I'm free 다음 주에. Uh-huh. I'm free next week.
0: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이렇게.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A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 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available은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not이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eyes.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The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쵸.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1: 네.
0: Okay.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0: 많은 분들이 명사만 네. 안단 말이에요. I can'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 하는 게 make가 되어주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음흠.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다.
1: Yes. Avoid.
0: 그렇죠.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오. 얘는 네.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1: 눈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0: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Eye contact 손으로 쓴다니까요.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1: 아,
0: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네.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So,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1: 어허.
0: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So,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1: 나
0: I work
1: 운동해.
0: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1: 어허.
0: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예. right? 근데 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0: eats
1: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주는 건가요?
0: 이거는 네. 이 주어 동사 매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0: Never가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네. So 얘는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네.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Hello.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1: 응.
0: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1: come?
0: just
1: Why
0: come?
1: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1: And meet
0: Meet
1: him
0: him.
1: yourself.
0: 그렇죠. 아,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감사.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자, 첫
1: 네.
0: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아이 컨택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1: Mm.
3: Let me meet him.
1: No.
3: Come on.
1: I know.
0: Yes. Good job, you guys.
1: 정말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일주일 걸렸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우,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말할까요? Stop touching your phon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This cafe is nice and cozy. Don't you think so?
2: Yes, yes. The interior is very nice here.
1: Who am I talking to right now? Kevin? Kevin!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2: Oh, why are you screaming at me?
1: It's because you're not listening when I'm talking.
2: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1: Where are your manners? Oh,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So disappointing, Kevin.
2: Actually, I wasn't playing a game. I was ordering a gift for your birthday. Your birthday is in 2 days.
1: Oh,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you lie to me?
2: Your gift is super popular, so I had to order it at a certain time.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1: Oh, I had no idea. I'm sorry I got upset.
2: You don't know how I feel about you. I gues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요 맛집 투어만큼이나 예쁜 카페 투어 또 맛있는 빵집 투어 이런 것들 유행하죠. 케빈과 크리스틴도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데 케빈, 크리스틴 말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도요 우리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자,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This cafe is nice and cozy.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틴의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케빈은 자꾸만 폰만 보고 만지작거리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케빈? 케빈! 아!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참다 못한 크리스틴이 화를 벌컥 냅니다.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오늘의 표현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Stop. 그만해. Fiddling. Fiddle이 만지작, 만지작거리다예요. 만지작거리는 것이니까 fiddling이고요. With, 뭐뭐를 가지고, your, 너의 전화기, phone 모두 붙여서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완성됐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아, 좀 그만 만지작거려. 그런데 케빈은 크리스틴이 소리를 질러서 놀랐나 봐요. 적반하장이네요.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아이템이요? 이번 라운드를 깨야지만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게임을 하는 거군요. 와, 너무 화나겠어요, 그쵸? Where are your manners? 너 매너가 없구나. 자, 우리 매너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 온 말은 맞는데요. Manner 그리고 manners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Manner이라고 하면 방식, 태도라는 뜻이 있고요. Manners까지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매너. 예의, 예절 뜻이 됩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He told me in a friendly manner 이라고 하면 그는 나에게 말을 했는데 friendly, 친절한 manner, 방식으로, 태도로, 즉 친절하게 말했어, in a friendly manner, 이렇게 사용하고요. 복수형은 it's bad manners to talk with your mouth full. 입에다 음식 넣고 하면서 말하는 건 예절에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친구. 기분 풀어주려고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나 안 오나 10초에 한 번씩 폰을 들여다보네요.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는 영어로 어떻게

어긋난다. 이때는 manners를 사용해야 되겠죠. 너 진짜 매너가 없구나.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내가 앞에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게임을 하다니. 자, I can't believe 잘 봐주세요. 믿을 수 없다이지만 뒤에 that 써서요. 뭐뭐를 하다니, 뭐뭐라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됐습니다. I can't believe 이렇게 쓸 수 있죠.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이죠. I can't believe I turned 30. 내가 서른 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사실은 나 게임하는 거 아니고 네 생일 선물 주문하고 있었어.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 이 사주라는 선물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딱 정해진 때에만 주문을 할 수 있대요. 놓칠까봐.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That's why는 그게 내가 뭐뭐 한 이유야. 라고 밝히는 문장입니다. That's why I stayed up all night. 내가 그래서 밤을 샌 거야. That's why we didn't tell you.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문장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거 몰랐으니까 크리스틴이 화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짓궂은 케빈이요. 아, 크리스틴 내 맘도 몰라주고 선물 취소할까 보다. 그건 아니죠, 케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이렇게 뭔가 큰일은 아닌데 자꾸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들을 pet peeves라고 하는데요. 다리 떠는 것도 그중 하나죠. 다리 좀 그만 떨어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입니다. 자, 요거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행평가 시간. 내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친구가 긴장되는지 다리를 달달달달 떠네요. 다리 좀 떨지 마. 나까지 떨리잖아. 다리 좀 그만 떨어. 어떡해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Great. 이런 습관도 싫죠.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평소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동생. 오늘따라 뭔가 불편한지 계속 똑똑 손톱을 물어뜯네요. 아유, 못 견디겠어.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어떡해요?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Great. 이번 시간에는 매너. Manners에 관한 표현들 에피소드 살펴봤습니다. 앞에 사람을 두고 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안 되겠죠.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비 초중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절 강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Convenient.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Responsible. I'm not responsible for that. Photographer. He's a famous photographer.

오케이. 오늘의 단어들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단어들이 조금 길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죠, 여러분? 뭔가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의 포인트도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음절 단어들입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다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convenient.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씩 우리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사음절 단어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 강세가 있는 단어를 봐야 되죠? 저번 시간 기억한다면 오늘은 A 블럭 아니고 B 블럭, 두 번째 블럭에 강세 있는 날이죠. 네, 오늘 이네 덩어리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말해 볼 거예요. 영어는 강세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중요한 단어죠. 편리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convenient 이렇게 네 덩어리 중에 몇 번째? 두 번째 B 블럭의 강세. convenient. V 부분은 강세도 있고 장음도 있어요. 장음이라 함은 길게 끌어주세요. convenient. V 부분. 이거를 V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convenient 아니고 V 이렇게 끌어줍니다. 편리한. 예문 볼까요?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Great. Yes, that's true. 맞아요. 온라인 쇼핑은 정말 편리해. 정말 convenient 하죠. 이럴 때 쓰는 표현. convenient. 기억하고요. 두 번째. 이 단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필수 단어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이라는 표현이고, responsible. 이렇게 네 덩어리인데요. 그 중에서 B 두 번째 블럭. span 이 부분이 강해요. 여러분, 한국말로 생각하면 스판 이렇게 두 글자 같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하나의 음절이야. span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responsible. alright? responsible. 자, 예문 볼까요? I'm not responsible for that.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responsible한 부분이 아니야 라는 거. responsible은 이렇게 전치사 for랑 짝꿍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는 자, 이 단어 포토그래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버전이죠. 차 부분에 강해요. photographer 이렇게 네 음절이거든요. 꼭 여러분, 근데 음절을 막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완벽히 알 필요는 없고, 어떤 부분에 강세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네 덩어리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photograph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포토그래퍼가. Alright. 예문 보면요. He's a famous photographer. He's a famous photographer. 이렇게 타 부분에 강세 준다는 거. 포토라고 말할 때는 photo, 오 발음이지만요. 이렇게 사진 작가가 되면 photo가 된다는 거, photo 기억해 주세요. 그는 유명한 사진 작가야. Alright, 자, 모든 단어들 지금 다두 번째 음절에 강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다 같이 연습해 보러 떠날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긴 단어들이다 보니까요. 훈련하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듣고 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단어, convenient, V 부분에 강하게 여러분, 편리한이란 단어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convenient, convenient. Good job.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책임이 있는. 갑니다. responsible. span 부분을 강하게요. one more time. responsible. very good. 마지막 단어. photographer 아니죠? photographer. one more time. 자,

0: 같이 한번 해볼까요? Photographer. 한번 더. Photographer. Good job. 자, 이제 문장들 가볼게요. 온라인 쇼핑은 정말 편리해.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그렇죠. Great. One more time.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Convenient. 잘했어요, 여러분. V의 강세. 강세 외우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문장.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Responsible. 이 부분 주의하면서요. 바로 갈게요. I'm not responsible for that. 네, one more time. I'm not responsible for that.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진 작가야. 타 부분 강하게요. He's a famous photographer. 그렇죠. 한번 더. He's a famous photographer.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음절 단어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음절에 강세 있는 표현들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Convenient. Convenient.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Online shopping is very convenient. Responsible. Responsible. I'm not responsible for that. I'm not responsible for that. Photographer. Photographer. He's a famous photographer. He's a famous photographer.
0: 네, 항상 이렇게 강세 신경 써야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Let's

0: get started.
1: Swing. S-W-I-N-G. Swing. Swing. Hide. H-I-D-E. Hide. Hide. Slide. S-L-I-D-E. Slide. Slide.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예! 여러분, 저와 함께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wing. 그네 또는 흔들리다 란 뜻이에요. 우리 한 번쯤은 swing 타봤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잖아요. swing. 그 다음은 hide, 숨다 또는 감추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아주 열심히 hide 해야 돼요. 그 다음은 slide, 미끄럼틀 또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우와, 계단으로 올라가서 휘 하고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그네 흔들리다, swing. 잘했어요. 끝에 G 발음은 안 나요. Swing. Perfect. 숨다, 감추다, hide. One more time. Hide. That was very good. 미끄럼틀, 미끄러지다, slide.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Slid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wing. Swing. Hide. Hide. Slide. Slide.
0: 자, 오늘의 첫 번째 예문은요. Let's go on the swing together. 우리 같이 그네를 타자. 여러분, 같이 뭐뭐 하자는요. Let's고요. 타자, 이때는 go o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Go on the swing.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같이 말해봐요. Let's go on the swing together. 아주 잘했어요. She was hiding behind the tree. 그녀는 나무 뒤에 숨고 있었다. 어?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바꼭질은 영어로 참고로 hide and seek라고 해요. 자, she was hiding, 숨고 있었다.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was hiding behind the tree. Perfect. Next. The child went on the slide. 아이는 미끄럼틀을 탔다. 오, 친구들, 아까 go on 나왔죠? 이제 과거형 went on이 나왔네요. 와, 미끄럼틀 타면 슈우 하고 내려가요. Okay,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child went on the slid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Shout. S-H-O-U-T. Shout. Shout. Find. F-I-N-D. D. Find. Find. Playground. P-L-A-Y-G-R-O-U-N-D. Playground. Playground.
0: Our next word is bicycle, 자전거. 여러분, can you ride the bicycle? 잘 타요? Okay, shout,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playground에서 와, 신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Shout. 그 다음은 find, 찾다 라는 뜻이에요. Where is my friend? I have to find him. 찾죠, 이렇게. Find. 그 다음.

0: 여러분,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놀래요? 플레이그라운드. 오케이,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자전거, bicycle. 앞에 by에 크게 말해볼까요? bicycle. That's right. 소리 지르다, shout. OU는 아우 소리 나요. shout. Excellent. 찾다, find. 끝에 d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find. Very good. 놀이터, playground. One more time, play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playground.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Bicycle, bicycle. Shout, shout. Find, find. Playground, playground.
0: Our next sentence is, My hobby is riding the bicycle. 내 취미는 자전거 타기야. 취미는 영어로 hobby예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y hobby is riding the bicycle. Very good. Don't shout at me.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마. 뭐뭐 하지 마. Don't 또 나왔네요. Let's try one more time. Don't shout at me. 잘했어요. I am finding my book. 나는 내 책을 찾고 있어. 친구들, 찾고 있다는 finding이에요. Okay? Now it's your turn. I am finding my book. 아주 잘하는데요. Next, let's meet at the playground.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자. Wow, you're lucky. 자, let's meet. 만나자란 뜻이에요. 놀이터는 playground이 빨간 글씨 주목하고요. Let's say it once again. Let's meet at the playground. Wow, 역시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review all the sentences and all the words.
1: Swing, swing. Hide, hide. Slide, slide. Bicycle, bicycle. Shout, shout. Find, find. Playground, playground.
0: 친구들, 오늘 어땠어요? Did you have fun today?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0: is for xylophone?
1: Y is for yacht.
0: Y is for yacht.
1: Y is for yam.

0: Unit 99. TH. Let's go. Phonics TH. Th, th, th. Th, thief.
1: Th, thief.
0: Th, thirsty.
1: Th, thirsty.
0: Th, theater.
1: Th, theater.
0: Th, thunder.
1: Th, thunder.
0: Th, thumb.
1: Th, thumb.
0: Th, Thursday.
1: Th, Thursday.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0: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F F F Very good! 그럼 단어 앞에 F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도둑 Thief예요. 여기 앞에 F 소리 들렸나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해요. 도둑 영어로 thief. thief. thief. good job. th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목마른 thirsty예요. 여기도 th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죠? 목마른 영어로 thirsty. thirsty, thirsty.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단어가 th 소리 날까요? 아, 극장 theater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꼭 극장을 가서 봐야죠. 극장 영어로 theater, theater, theater. Very good.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천둥, thunder예요. 여기도 앞에 th 소리가 나는데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죠. 천둥, 영어로 thunder. thunder. thunder. good job. th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엄지, thumb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th 소리가 나요. 가장 작은 손가락이지만 우리가 최고라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들어요. 엄지 영어로 thumb. thumb. thumb. excellent. th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목요일 thursday예요. 수요일 다음으로 오는 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영어로 thursday. Thursday, Thursday. Great job! Wow! 이렇게 th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Logan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T 소리 나는 알파벳 T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F.
0: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F.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S, S, S.
0: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F 소리가 나는데요. 친구들, 오늘 단어 앞에 F 소리 나는 것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1: Thief.
0: That's right. thief, 도둑. 자, 그럼 우리 thief 다시 발음 해보세요.
1: thief, thief, thief.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앞에 th 소리가 나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죠? 목이 마른 영어로 뭐였죠?
1: thirsty.
0: That's right, thirsty. 여기 앞에 th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thirsty를 썼는데 오늘 배운 소리 th가 빠졌네요. 우리 로건이가 찾아서 붙여주세요.
1: Bum, bum, bum. I'm an elevator. I'm going down way to up.
0: Very good. th, th 소리 나는 thirsty. 자, 그럼 목마른 thirsty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irsty, thirsty, thirsty.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th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때 어디로 가죠?
1: Theater.
0: That's right. 극장, theater. 여기 앞에 th 소리 들렸나요? 그럼 극장, theater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eater. Theater. Theater.
0: Good job. t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를 배웠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죠. 천둥, 영어로 뭐라 그랬죠?
1: Thunder.
0: That's right. 전동

0: Thunder. 봐봐요.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Thunder를 한번 그려보세요.
1: I need your help to do thunder.
0: Okay.
1: This
0: Yeah,
1: and
0: zigzag.
1: this.
0: 와우,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린 Thunder를 볼게요. 우르쾅쾅. 와, 아주 잘했어요. 그럼 천둥, Thunder 다시 발음해보세요.
1: Thunder, thunder, thunder.
0: Excellent. Th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 손가락 중에 가장 작은 손가락인데 최고 할때 쓰는 손가락 뭐죠?
1: Thumb.
0: That's right. Thumb 앞에 Th 소리 들렸죠? 봐봐요. 이렇게 손이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최고 이렇게 엄지 척 한번 그려보세요. 와우, 그럼 우리 로건이가 그린 Thumb 볼까요? 최고! 와우, very good. 로건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엄지 손가락 Thumb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Thumb, thumb, thumb.
0: Very good. T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월, 화, 수, 목. 목요일. 우리 뭐라고 배웠죠?
1: Thursday.
0: Very good. 목요일, Thursday. 앞에 Th 소리 들렸나요? 자, 그럼 목요일, Thursday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ursday, Thursday, Thursday.
0: Great job! We did it! Very good!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TH. Th, th, th. Th, thief. Th, thirsty. Th, theater. The thunder.
1: The thunder.
3: The thumb.
1: The thumb.
3: The Thursday.
1: The Thursda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t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h 소리를 낼수 있어요.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뭐가 싫어요, 나 뭐뭐 안 좋아해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음식이 싫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

0: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랑 장을 보러 왔네요, 그쵸? There are some vegetables here. 여기에 채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채소들 좋아하나요? 뭐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여기는 가지가 있네요. 요 이름들 이따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들 표정을 보니까 I don't think he likes some things here.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안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걸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1: Do you want some broccoli?
2: I don't like it.
1: It's good for you.
2: No, thank you.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브로콜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브로콜리를 broccoli 이렇게 발음해요. 브로콜리 발음부터 우리 연습해 볼까요? broccoli, broccoli. 그쵸?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렇게 물어봤는데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좀 먹을래? 이 음식을 뭐 줄까? 갖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Do you want some 뭐뭐? 자, 예를 들어서 우유 좀 마실래? Do you want some mil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ilk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mil 하면서 을 발음할 때는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쫙 붙지만 뒤쪽, 혀의 뒤쪽은 목구멍을 약간 닿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크 살짝 해주는 거예요. milk, milk, milk. 네, 이렇게 연습해 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milk? 같이 연습해 볼까요? Do you want some milk? Do you want some milk? Water, 물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물좀 드릴까요?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some water? 자, 여기 water 이렇게 발음하고 싶잖아요. T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발음을 하기는 해요. water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북미권에서는 요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을 때는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So 왜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water, 이렇게 혀를 굴리는 것처럼 그거를 살짝 한번 해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네, 빨리 떨어지죠.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치즈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치즈 맛있죠? 치즈 좀 줄까? Do you want some cheese? 네, 치즈가 아니고 cheese. 이렇게 좀 길게 이를 끌어줘야 됩니다. 치즈 발음 연습해 볼까요? cheese, cheese. 잘했어요. Do you want some cheese? 다시 한번. Do you want some cheese? 또 뭘 물어볼까요? 아, 요거 뭘것 같아요, 여러분? 시리얼. 아침에 주로 먹죠? cereal 이라고 하는데, cereal. 이름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요것도 물어볼까요? 시리얼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 cereal? Do you want some cere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을 넣으면 요거 좀 줄까? 요거 좀 먹을래? 요거 살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했더니 I don't like it 이라고 얘기를 했죠. I don't like it. 여기서 it은 broccoli를 뜻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써준 거예요. I don't like broccoli 하고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 이미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해서 반복하는 걸 영어에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말로 해도 너 브로콜리 먹을래? 나 브로콜리 안 좋아해. 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계속 나오면 별로잖아요. 그죠? 영어도 똑같아요. So I don't like it.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it은 사실 여기서는 broccoli지만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나 그거 싫어. 영어라면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t's good for you. 하지만 브로콜리를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It's good for you. 우리가 good라고 하면 보통 좋은, 뭐 착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Good for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Good for you니까 너에게 좋아. 그건 너에게 좋아. 몸에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그쵸? 그건 너한테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영어로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No, thank you.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쵸? 어? Thank you는 고맙다니까 먹는다는 건가? 근데 앞에 no가 붙었어요. No, thank you는 정중하게 거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라는 말이죠. 근데 괜찮다, No, it's okay 보다는 No, thank you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thank you. 연습해 볼까요? No, thank you. 다시 한번 No,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거든요. 배웠던 것도 다 기억나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 Do you want some broccoli?
2: I don't like it.
1: It's good for you.
2: No,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인데요.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우, 브로콜리가 참 맛있어 보인다.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라고 얘기를 했죠. Delicious가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맛있는. The broccoli, 저기 있는 그 브로콜리가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한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Do you want some broccoli? 그래서 브로콜리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근데 대답은 No, I don't lik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하네요. No, I don't like broccoli. 네, 브로콜리는 싫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요? I don't like broccoli. 잘했어요. 그런데 broccoli가 아니라 I like carrots. I don't like broccoli에서 don't를 빼고 broccoli 대신에 carrots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당근은 좋아라는 말이겠네요. 그쵸? I like carrots. I like carrot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당근 사줄까? 당근 먹을래?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 한번 해볼까요? Dad doesn't like carrots. 오, 뭔가 바뀌었죠. 일단 I가 dad가 됐어요. 근데 영어는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누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조금씩 변화하죠. 일단 I don't였는데 doesn't로 변화한 거 요게 보이면 돼요. Dad, 다른 사람, 특히 뭐 제3자를 말할 때 doesn't로 변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빠는 당근을 안 좋아해요. Dad doesn't like carro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Like는 변하지 않습니다. Dad doesn't like carrots. 그렇죠. 그러면 가지는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네, 가지를 eggplant라고 해요. Egg라고 하면 우리 달걀로 알고 있고 plant는 식물이잖아요. 달걀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가지를 에그플랜트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0: 이거나 가지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외워주세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이것도 연습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한번 더. Do you want some eggplants? 그럼 가지는 좋아할까요? I don't like eggplants. 나는 가지 별로예요. I don't like eggplants.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럴 때는 I don't like 뒤에 그 음식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뭐뭐 좀 원해? Do you want some 뭐뭐?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잘 따라 해봐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Do you want some carrots? Do you want some carrots? I like carrots. I like carro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나요?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내가 정말로 뭐를 안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check.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 I don't like 다음에 음식 넣는 게 있었어요. 가지가 영어로 뭐였죠? Eggplant. 당근은 carrots. 브로콜리는 broccoli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마쳤지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IR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오, 그렇다고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Thursday. How tall are you? I can say how tall I am.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0: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에요. We have animals in our picture today, right? 근데 어떤 동물인가요? 길이는 영어로 G로 시작하죠. Giraffe, giraffe. 그리고 토끼는 영어로 뭘까? R로 시작하는데 알지 우리 친구들? Rabbit이죠? So we have a giraffe and a rabbit in our picture today. 그리고 지금 얘네들 어디에 있어요? 숲속 같네요. 그렇죠? 숲속. 숲속은 영어로 forest. Forest. They are at the forest. 지금 근데 기린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잎사귀를 막 따먹고 있습니다. 냠냠냠.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그리고 토끼는 지금 뭐 해를 보나 아니면 기린이랑 키를 재나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자, 왠지 쌤의 생각에는 토끼가 giraffe, 기린한테 Oh, you're much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키 엄청 더 크다.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자세한 내용은 카툰톡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너 키가 몇이야? 너 키 몇이야?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How tall are you?
2: I'm 140 centimeters tall.
1: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 centimeters.
0: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다이얼로그 쌤이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잔!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동문장입니다. 자, 잘 들어봐봐.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이거 할 때 How tall are you? 이러면 안 돼. How tall are you?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음을 살려서 How tall are you? 따라라라 시작! How tall are you? tall 부분에서 음을 슉 높여주세요.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좋습니다. 자, tall,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 너 얼마나 키가 크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키 몇이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이 문장 꽤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키 몇이야? 너 키 크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꼭 기억에 담아보기 위해서 쌤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짜잔! How? 우리 친구들 시작! How? How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한 단어 추가 How tall?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털 할 때 털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몸에 나는 털이잖아요. tall 할 때 L이 두 개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쪽으로 How tall? How tall? 좋아요. 한 단어 추가해서 How tall are?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좋아요. 한 단어 또 추가하면 How tall are you?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you? 너 키가 몇이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ow tall are you? 좋아요. 자, 너 어떻게 지낼 때 How are you? 라고 하잖아. How are you? 많이 하지. 거기에 tall 단어만 딱 넣어주세요. How tall are you? 너 키가 얼마나 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I'm tall 입니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나 키 몇이야? 라고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I'm tall 하게 되면 나 키 몇이야? 라고 할 수 있게 해줘요. 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오! I'm 140 centimeters tall. One more time. I'm 140 centimeters tall. 숫자가 나와서 매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140cm 보면은 140 centimeters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쉽게 140 centimeters 라고 해도 됩니다. 140 centimeters. 또는 centimeters를 뽑아도 없애도 좋아요. centimeters 없이 그냥 I'm 140 라고 해도 좋습니다. I'm 140 tall 또는 I'm 140 까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치만 이게 정석인 표현이니까 쌤이랑 연습 더 해볼게요. 짜잔. 자, 또 해보자. I'm 142cm tall. 그쵸, 이 2cm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one more time. I'm 142cm tall. 자, 나는 142cm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쌤이 말했듯이 이거 다 생략하고 짜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tall 뒤에 있는 거 빼고 대답해도 됩니다. I'm 135 또는 그냥 I'm 135cm까지 대답해줘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I'm 135. I'm 135. 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키가 몇일까요? 이거 한번 써서 대답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You're than me. One more time. You're than me. 쌤이랑 배운 거 나왔네. than 비교급 배웠잖아요. 너는 나보다 뭐뭐 더 해라고 할때 비교급 쓴다 그랬지. than 용법이 나왔습니다. 자, 단어 뒤에 가 붙여지면은 더 뭐뭐하다란 뜻이 됐고, 자, than 하게 되면 보다란 뜻이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는 나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than me. 자, than 용법 기억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You're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taller than me.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자, tall가 무슨 뜻? 키가 큰이잖아요. 근데 가 붙여졌어. er가 붙여졌기 때문에 키가 더 큰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than이 붙여졌죠. 그쵸? 비교급에서 than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than은 바로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taller than me. 해볼까요? 시작. You're taller than me. 좋아요. 자, 너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러면은 반대말도 한번 해볼까? 짜잔. You're short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shorter than me. Short는 더 짧다 또는 작다란 뜻이에요. 짧다라는 뜻이 더 많은데, 키가 짧다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키가 더 작다 할때 short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re shorter than me 하면은 너는 나보다 키가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You're shorter than me. 자, 해볼까요? You're shorter than me. 좋아요. Shorter 할때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one more time. Shorter. Shorter. 그쵸. Shorter 같죠? Shorter.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dialogue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첫 문장으로 우리가 배운 통문장 나왔습니다. 너 키가 몇이야? 쌤이랑 뭐라고 하기로 했죠?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좋아요. How tall are you?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라라. How tall are you? 좋습니다. 그랬더니, Oh, I'm 140cm tall. 나키 140이야. 라고 하네요. I'm tall. 이것도 배웠죠? I'm tall. 나키 뭐뭐야? 라고 할때 쓰는 거. 자, 그랬더니,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cm 라고 합니다. 자,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고 하네요. 나는 135cm거든 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how tall are you랑 다른 표현들 또 배워보니까는 다이얼로그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입니다. 아까 어떤 그림이었지? 일단 동물들이었어. Giraffe and a rabbit이었는데 기린이랑 토끼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숲속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기린과 토끼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토끼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Rabbit. 자, rabbit이 와, 너키 몇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Wow,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Wow. How tall are you? 와,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합니다. 쌤이랑 배워.

0: 통문장 넣었죠? Alright. 자, 그랬더니 기린이 어우, 나 6미터야 이러네요. 와, 잎사귀를 막 먹으면서 씹으면서 나 6미터야 이러네요. 와우, 키가 굉장히 크죠? I'm 6 meters tall. One more time. I'm 6 meters tall. 와, 6미터, 기린이 6미터가 된답니다. 엄청 크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정말로 나는 60cm밖에 안 돼. Really? I'm only 60cm tall. Really? I'm only 60cm tall. 라고 합니다. 난 60cm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토끼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너 나보다 훨씬 크구나.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You're much taller than me. You're much taller than me. 자, much가 들어가서 훨씬 더라는 뜻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기까지가 카툰 토크였는데, 아, 기린이랑 토끼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군요. 우리 친구들도 이해 잘 되길 바래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tall I am. 나는 내가 키가 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오늘도 영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0: one home.
1: Wow.
0: Where have our boys run off to?

to wear all that?

哼！

be our lifeguard.

니콜 선생님, 지난번 알려주신 대로 언니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언니가 저한테 막 화를 내지 뭐예요? 평소에도 자주 화내요. 제발 화 좀 내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죠?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저런, 어떡해요 우리 친구.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쵸? 근데 화 좀 내지 마, 아이 슬퍼하지 마, 이렇게 상대방에게 또 요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표현 잘 배워서 언니한테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봐요. 오늘은요, 뭐뭐 하지 마 라고 요청 지시하는 문장들 함께 배워볼게요. Don't, please, mad, be. Please, don't, be.

0: mad. Please don't be mad.
1: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please be quiet. Please be honest. Please be careful.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요청하는 법 배웠어요. 오늘은요, 이러지 마세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동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문장이에요.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거니까 정중한 표현을 단어를 제일 앞에 넣어줄 거예요. 어떤 단어? 그렇죠. Please. Please는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부탁할 때 앞이나 뒤에 넣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은 앞에 넣고 Please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화내지 마 라는 말 하고 싶어요. 화내지 마. 뭐뭐 하지 마기 때문에 뭔가 그쵸? No나 not이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단어는 don't예요. Don't는 뭐뭐 하지 않다. 친구들 don't run please 이런 거 기억나죠? 이 don't 다음에 be 뭐뭐시다 뭐뭐 하다 그리고 mad 화가 난을 넣어서 문장이 완성돼요. 잘 봐요 친구들. Mad는 화가 난이죠. 화 나다가 아니고요. 화가 난 이런 상태요. 화가 났다. 화가 난 상태. 이다 라고 우리가 문장을 완성하려면 mad 앞에 be가 꼭 필요해요. 지난 시간과 비슷하죠. be mad 화가 나다 라는 뜻이죠. 앞에 don't 아닌 거죠. 그리고 please 처음부터 please don't be mad 무슨 뜻? 오, 화 내지 마. 화가 난 상태가 되지 마 이런 뜻이니까 자연스럽게는 제발 화내지 마. Please don't be mad. 이렇게 요청하는 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 친구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 언니가 뭐 누나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제발 화내지 마. 어떻게? Please don't be mad. 한 번 더. Please don't be mad. 그래요. 이제 mad 대신에 다른 단어들 넣어서 우리 더 많은 요청하는 표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표현 만들기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mad, sad, shy, afraid. 자, 오늘도 단어 함께 써볼게요. 첫 번째는 화가 난 이라는 뜻이에요. mad. 화가 난 친구들 angry 알고 있죠? angry와 마찬가지로 화가 난 mad 라는 표현도 있네요. Add. 어머,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면 단어가 완성이에요. mad, 화가 난. 두 번째는 무슨 단어? 슬픈이에요. 슬픈은 sad. 조금 전에 mad에서 앞에 s만 바뀐 거죠. Sad, sad, sad, 슬픈 sad. Mad, sad는 친구들 화가 났다, 슬프다가 아니고 화가 난, 슬픈 이런 뜻이에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정이나. 세 번째는 shy. Shy는 뭐예요? 부끄러운, 수줍은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죠.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shy. SH가 만나서 소리 나고요. Y는 여기서 I 소리가 나요. 그래서 shy, shy, 부끄러운, 수줍은. 마지막 단어는 afraid, 제일 기네요. afraid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소리 나는 A랑 fur, fr 만나서 fr, 그리고 ai 만나서 a, 마지막으로 d, afraid. 아예 강조 주지 않고요. raid, 요 부분이 강조예요. afraid, afraid 이렇게 해야지 무서워하는을 제대로 발음할 수 있다. afraid. 자, 그럼 우리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우리가 만들어보는 문장은 뭐예요? 제발 이거 하지 마, 이러지 마, 이런 상태를 갖지 마잖아요. 제발, please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만들 문장은 제발 화내지 마. 어떻게? Please. 그리고 마니까. Don't 잊지 말아야죠. Be 화가 난 mad. 붙여볼게요. Please don't be mad. 한 번 더. Please don't be mad. 한 번 더. Please don't be mad. 좋아요. 그럼 mad 대신에 슬픈을 넣어서 슬퍼하지 마.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슬퍼하지 마. Please don't. 그렇죠. Be sad. Very good. 붙여서 Please don't be sad. Please don't be sad. 슬퍼하지 마. Please don't be sad. 세 번째 문장은 부끄러워하지 마. 어떤 친구들은 또 뭐 동생이나 이렇게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 부끄러워하지 마. 수줍어하지 마. 이렇게 격려해 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네요. 어떻게? Please don't be 부끄러운. 수줍은. Shy. 그래요. 붙여서 Please don't be shy. Please don't be shy. 마지막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Please don't be 다음에 무서워하는. Afraid. 붙여주면 되죠. 붙여서 Please don't be afraid. 한 번 더. Please don't be afraid. 한 번 더. Please don't be afraid. Please don't be. 이제 기억 딱 들어왔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리듬에 맞춰서 chant 불러볼게요. Let's chant! Yeah. Hey. Please don't be mad. Please don't be mad. Please don't be sad. Please don't be sad. Don't be shy. Please don't be shy. Please don't be afraid. Please don't be afraid. Please don't be mad. Please don't be sad. Please don't be shy. Please don't be afraid. Yay! 자, 친구들, please don't be 이렇게 하지 마 하고 요청하는 문장 또 지시하는 문장들 언제 언제 쓸 수 있는지 우리 그림 보면서 크게 말해봐요. 아니 친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화 좀 내지 마. Please mad. Please don't be mad. 부끄러워서 무대에 못 올라가는 친구가 있네요.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 Please. Please don't be shy. 으아, 나는 무서워서 저거 못타. 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같이 타줄게. 무서워하지 마. Please don't be afraid. Okay. 아주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뭐뭐 하지 마, please don't be 문장들, 그리고 다양한 단어들, 우리 친구들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미션 준비했어요. 함께 해볼까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발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Please don't be sad. Please don't be sad. 슬퍼하지 마 라는 문장이네요. Please don't be sad. 자, 체크해 볼게요. 먼저 요청하는 말이니까 please. 그리고 하지 마니까 don't. 슬퍼하다 만들려면 be sad 순서로 써줘야 되겠죠. Please don't be sad. 슬퍼하지 마. Very good.

부분을 읽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우선 같이 읽어볼게요. Don't please be mad. 한 이게 무슨 말이야? Don't please be mad. 아, 화내지 마 라는 문장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친구들 바르게 고칠 수 있나요? Okay,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정답은? 그래요. Don't please 순서가 아니에요. Please don't be mad가 돼야 되겠죠. Please don't be mad. 화내지 마. 잘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지금 세 개의 그림이 있어요. Please don't be afraid. Please don't be afraid. 자, 이 문장이 어울리는 그림 무엇일까요? Please don't be afraid. 3, 2, 1. 정답은 B가 정답이네요. Please don't be afraid. Afraid는 두려워하는 거죠. 겁내는 거예요. 야,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언제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무서운 놀이기구 앞에서 주저하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Please don't be afraid.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자, 우리 여러 가지 요청하고 지시하는 표현들 배워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please don't be 하고 사용을 해서 화내지 마, 슬퍼하지 마 이런 표현들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단어들 있죠? 이 단어를 우리 오늘 배운 문장에다가 넣어서 나만의 문장 만들기 꼭 연습해보기로 약속.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친구가 어떤 영어 궁금증을 가지고 올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상태나 감정에 대해 그러지 말라고 요청할 때는 Please don't b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짝 빛나는 샤이니 함께합니다. 영어의 바나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요즘 뭔가에 빠져있는 일 있나요? 샤이니는 말이죠. 평소에는 책 별로 잘 안 읽다가 세상에 요즘 소설 읽는데 푹 빠져있지 뭐예요? 맞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두둠 미션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소설 읽는데 빠져있어. 꼭 소설이 아니라도 나는 뭐 어떤 언어 배우는데 빠져있어. 나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빠져있어. 등등 다양한 것에 빠질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단어부터 확인하고 알아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여러분.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나봅니다. 예! Oh, lately 라고 하는 단어군요. 여러분, lately? lately 너무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lately, lately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은데 아, 정말 최근에 말이죠. 이렇게 해바라기 정말 사방에 많이 폈더라고요. 요즘에, 근래, 최근에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최근에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Lately. Lately. Lately.

0: Very good. Next. Novel. 와, 이게 바로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나 요즘 소설 읽는데 빠져 있어. 맞아요. 소설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나 소설은 스토리가 보통 재밌으니까 술술술술 책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한 novel 되겠어요? novel, novel, novel, novel. 크게 따라하신 거 맞죠? And next. Do yoga가 있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땅! 맞아요. 바로, 요가를 하고 계십니다. 요가를 하다, 요가하다. 뭐,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쵸? 자, 이때, do라는 단어 쓰는 거잘 봐주세요. Do yoga. Do yoga. Do yoga. Very good. And next. Oh, actor 이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이분을 잘 보세요. 어떤 직업을 가진 분 같나요? 잠깐만, 이 화면은 왠지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정말 뭔가 멋있으신 분이 연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 중에서도 이렇게 남자 배우를 얘기할 때 우리가 actor, 여자 배우는 actress라는 별도의 단어를 써요. 오케이? 여기서는 actor. 크게 말해볼게요. actor. actor.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살펴보았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What are you into lately?
0: I'm into reading novels. How about you?
1: I'm into yoga. I get up at 5 and do yoga every morning.
0: 친구들 잘 들어보셨나요? 두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나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A라는 이 친구가 B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1: What are you into lately?
0: 라고 하죠. 잠깐만, 우리 봤던 단어 나왔다. 여기. Lately. 최근에, 근래에 라고 하는 말이죠. 너 무엇에 into 하니? 이거 뭐야? 너 최근에 뭐에 인투하니? 여러분, 자, 사실 여기에도 오늘의 주요 표현이 숨어 있긴 한데요. 보면 비동사 보이죠? 보이죠? 그 다음에 into. into는 어디? 속으로. 이런 말인데. be into. 어디 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말로도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할때 어디에 빠져있다 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도 똑같아요. 세상에. be into something. 그 something에 빠져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 최근에 뭐에 빠져있니? 뭐에 빠져서 지내? 무엇에 흥미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at are you into lately?
0: What are you into lately? Okay, very good. 자, 이렇게 A가 물었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Okay? I'm into reading novels. 멋지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be into 나왔죠? 어디에 푹 빠져있다.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말이라고요. 나는 소설 읽는데 빠져있어. 아, 그 말이구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be into 다음에는요, 어떤 그냥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에 ing 붙인 것이 오면 되겠습니다. 나 소설 읽는 것에 빠져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뭐에 빠져 지내? 라는 말이겠죠? 자, 우리 크게 크게 또 따라서 말해봐요.
1: I'm into reading novels. I'm into reading novels. How about you?

0: into reading novels. How about you?
1: I'm into reading novels. How about you? 잘했어요. 자, 너는 어때? 라고 했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오,
0: I'm into yoga.
1: 샤이니쌤 요가를 잘 못해서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겠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be into something. 그 something에 빠져있다. 나는 요가에 빠져있어. 와, 멋지다.
0: I get up at 5.
1: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나는 get up. 우리 여러 번 나왔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5시에 일어나서 and 그리고 뭐예요?
0: Do yoga every morning.
1: 매일 아침에 요가를 해.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한대요. 와, 박수, 박수, 박수. 자, 여러분 이것도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0: I'm into yoga.
1: I'm into yoga.
0: I get up at 5 and do yoga every morning.
1: I get up at 5 and do yoga every morning.
2: Oh, I'm into yoga. I get up at 5 and do yoga every morning.
1: I'm into yoga. I get up at 5 and do yoga every morning. 오, 하고 보니까 이건 요가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be into something or doing something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어머, 웬일이야?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요.
0: I'm into you
1: 라고 말합니다. 어? 나는 너에게 빠져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좋다. 당신이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0: 자, 난 너에게 빠져있어. 말해볼게요.
2: I'm into you.
1: I'm into you.
0: I'm into you.
1: I'm into you. Okay. So how about this one? 맞아요.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배우, 멋있잖아요. 저는 이 배우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해볼까요?
0: I'm into this actor.
1: I'm into this actor.
2: I'm into this actor.
1: I'm into this actor.
0: Very good. Okay.
1: 자, 이건 또 어떨까요? 그녀는요, 요즘에 골프 치는데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0: She's into playing golf.
1: She's into playing golf.
2: She is into playing golf.
1: She is into playing golf.
0: Okay, very good. 잘했어요.
1: 이렇게 해서 be into something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doing something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영어로 크게 크게 말해볼게요.
0: 너 요즘 뭐에 빠져서 지내니?
1: Speak. What are you into lately?
2: 나 소설책 읽는데 빠졌어. 너는 어때?
1: Speak. I'm into reading novels. How about you?
0: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해.
1: Speak.
0: Yay!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1: 과연 몇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을까?
0: Here we go.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2: 나는 소설책 읽는데 빠져 있어.
1: 자, 여러분 I'm reading novels.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네, 바로 be into. Yay!
0: Yeah, 맞아요.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I'm into reading novels.
1: I'm into reading novels.
2: I'm into reading novels.
1: I'm into reading novels.
0: Very good. And next.
1: 너는 요새 뭐에 빠져있니?
0: 자, 물어볼까요?
1: 요새, 요즘 이런 말일 것 같은데. 3, 2, 1. 네!
0: What are you into?
1: That's right.
0: 요새.
1: Lately, yay!
0: 잘했어요. What are you into lately?
1: What are you into lately?
0: What are you into?

Lately. Okay, very good.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띵! 자, 저 남성분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 왠지 배우인 것 같아요. 그쵸? 정답은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엇에 푹 빠져있다라고 하는

아니죠? 영어로 뭐라고요? That's right. I'm into you. 나는 소설책 읽는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이기도 했잖아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That's right. I'm into reading novels. I'm into reading novels. 꼭 여러분이 소설책만 읽으라는 법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만화책 읽는데 푹 빠져 있어요. 라고 한다면 I'm into reading comic books.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목적어 자리에 ing냐, to be냐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다시 back to the basic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교과서에서 막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영어를 정확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 an, the 요런 친구들인데요. 한국어에는 없는 요 개념 어떻게 쓰는 건지 오늘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 개의 사진과 문장 보도록 할까요? 어머나, 어떤 친구가 노트북을 보면서 자랑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문장 보니까 I want a new computer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어를 썼을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이요. 오, 굉장히 늠름한 사자 같다. 잔디에 딱 앉아 있습니다.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더가 세 번이나 나왔죠. 여긴 왜 전부 다 더인가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이요. 어머나, 이 친구 겉으로 봤을 때 이거가 강아지일까요? 늑대일까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아래 문장이 Is that a dog or a wo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왜 얼까요? 자, 이제 요 수수께끼를 한번 풀러 가보실까요? 자,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1강, 2강 쭉 넘어오면서 비동사부터 배우고 어랑 더는 그냥 슥 무르르듯이 지나갔어요. 왜 여기는 어고 왜 여기는 던지 생각을 안 해봤죠. 오늘은 한번 어떤 게 어고 어떤 게 던지 어에 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언, 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 이미 제목은 어와 더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어랑 어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관사라는 거는요,

명사 앞에 붙여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왜 굳이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사실 한국어에는 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굳이 이런 걸 안 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관사라는 개념을 배우기 어려워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씁니다. 왜 쓰냐? 이겁니다. 명사가 한 개인지 아님 여러 개인지 특정한지 구분해주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 개인지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관사의 범위에서 제해 주시고 명사가 한 개인지 특정한지 구분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아니면은 뭐한 개고 여러 개고 상관없이 특정한 뭔가인지 뭔가 이미 기존에 나왔던 앤지 아님 처음 나오는 앤지 이런 거를 좀 구분해 주기 위해서 관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랑 덜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왜냐면 똑같이 한개한 개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를 쓰고 어떤 경우엔 덜을 쓰거든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어랑 더 같은 경우는요. 원어민들도 많이 틀립니다. 지금도 원어민들도 서로 야, 여기는 어가 맞아. 여기는 더야. 이러고 서로 싸워요. 그들도 서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막 관사를 마스터하겠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느낌만 가져가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어와 더의 구분법은요. 명사가 불특정하냐, 특정하냐를 보시면 됩니다. 불특정하다 라면 어고, 특정하다 라면 더인데요. 이뭔 소리야? 조금 더 풀어갈게요. 이 명사가 지금 요 전체 맥락에서 처음 나와요. 혹은 딱 하나예요. 아니면 딱히 뭐 특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특징이 없고 처음 나오고 하나고 뭐 이렇게 무난해요. 그러면 어입니다. 자, 반면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특정합니다. 그러면은 더라는 왕관을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TH라는 탁 왕관을 씌워준다. 그래서 너는 이미 나온 적이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탁 더라는 왕관을 씌워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때부터는 더를 씌워주는 겁니다. 다시 처음 나온다 하나다 그냥 무난한 애다 그러면 어 나온 적이 있다 특정하다 그러면 더라는 왕관을 씌워준다 요 정도로 일단 구분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두 가지 보면은 I need a pen 나는 펜이 하나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그냥 뭔가 글씨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잉크만 나오면 되는 펜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I need the p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아끼는 펜이 있는 거예요. 막 이거를 나의 막뭐내 아버지가 나의 뭐첫 생일 선물로 준 고귀한 펜이 있어. 그 펜을 딱 원하는 거야. 뭐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을 하면요. 해석은 쉬워요. 나는 원한다? 한 새로운 컴퓨터를. 인데, 얘는 왜 어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여기서는 이 맥락상 지금 앞뒤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라고 할 때는요. 특정한 컴퓨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정말 우리 아빠가 직접 하나하나 기계를 사서 조립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컴퓨터. 막 이렇게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기계와 모델, 뭐, 똑같이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상표가 있더라도 그 똑같은 상표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기계 중에 새 컴퓨터기만 하면 되니까, 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얘는요,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왜다 널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왕은요, 단 하나죠. 유일한 단 하나고요. 특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king. 이라는 건단 하나고요. Lion도 단 하나뿐인 왕이고, Jungle이라는 단 하나뿐인 공간에서 단 하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

0: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럴 경우에도 저게 강아지라는 종이냐 아니면 늑대라는 종이냐 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종은 일반적이고 특정한 뭐 저 강아지가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키우는 특정한 강아지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아지라는 종 중에 하나냐 늑대라는 종 중에 하나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특정하지 않고 그냥 어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만 틀어도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엄청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주의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명사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라 언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apple, 사과 라는 단어는요. apple 하면 좀 발음이 어려워요. apple.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an apple 요렇게 an 해서 탁 끊어줍니다. 그때는 an을 사용하고요. the는요. 개수와 상관없이 특정한 명사 앞에 사용하기 때문에 the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어와 더의 구분법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저를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the고 아니면 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 I want a new computer. I want a new computer.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Is that a dog or a wolf? Is that a dog or a wolf?
0: 자, 오늘은 the 여기 발음을 잘 들을 겁니다. Wanna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음이 되죠? I want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두 번 드릴게요.
1: I want a new computer. I want a new computer.
0: The lion, the king, the jungle, the th 발음.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사자는 밀림의 왕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0: A dog or a wolf? A dog or a wolf? Or a. 잘 들으셔야 돼요. Is that a dog or a wolf? 저것은 개인가요? 늑대인가요? 두 번 듣겠습니다.
1: Is that a dog or a wolf? Is that a dog or a wolf?
0: 자, 이제 전체 문장들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want a new computer. I want a new computer.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The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Is that a dog or a wolf? Is that a dog or a wolf?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새 모자를 원한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다." 저것은 여우인가요? 늑대인가요? 자, 사실은

때는 한국어에 관사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정확하게 더 직역을 쓰면 나는 한 새 모자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을 굳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센스 있게 a new hat 이렇게 적을 줄 아셔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관사의 함정인데요. 새 모자를 보통 하나를 원할 테니까 어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want a new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Want a new. 조금 더 빠르게 want a new. 완전히 아메리카식으로 완전히 연음으로 가면요. Want a new. Want a new입니다. Want a new. 나는 새 모자를 원한다. I want a new hat. I want a new hat.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다 인데요. 자, 이 경우에도 똑같죠? 자, 왕이라는 건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다 the를 붙이게 되고요. 하늘도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존재죠. 우리 태양도 the sun이라고 부르고 달도 the moon이라고 불러요. 단 하나뿐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The eagle. 이 경우에는 the라고 발음을 합니다. 모음 발음에서는 the eagle 하면 좀 어려워서 the라고 발음해요. 한 번 더. The eagle, the king, the sky. The eagle is the king of the sky.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저것은 여우인가요? 늑대인가요? 인데 같이 따라해보죠. Is that a fox or a wolf? Is that a fox or a wolf?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는 복습할 시간입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자, 오늘 Reading and Writing은요, 컴퓨터를 사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부 다 어와 너 중에 고르는 빈칸일 텐데요. 특정한가, 안 특정한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원했다. 한 새로운 컴퓨터를 일 텐데. 자, 여기 얼까요, 널까요? 정답은? 선생님이 이미 스포일러 해줬는데요. 겠죠. 자, 새로운 컴퓨터면 뭐든 되는 거니까 특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는 갔다 상점에 갔습니다. 답은? 상점도 처음 나와요. 지금 이 전체 글에서 처음 나오는 거라서 그냥 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the store예요. 왜냐? 이미 앞에서 나온 store이기 때문이죠. The store, 그 상점은요. 가지고 있었다? 많은 선택지들을. 그래서 나는 딜레마를 가지게 됐다. 요건 답이? 자, 딜레마라는 거 지금 처음 나왔고요.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었다. 컴퓨터를 찾고 있는데 어떤 컴퓨터인지 수식이 나옵니다. 네. 여동생이 샀던 컴퓨터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 얼까요, 덜까요? 자, 이러면 특정해지죠? 여동생이 샀던 컴퓨터기 때문에 딱 모델명이 정해지고 정확히 딱 나오니까 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I took, 나는 찍었다, 사진을. 자, 사진을 찍었어요. 한 사진을 찍었어요.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여줬다, 그것을. 매장 점원에게 보여준 건데, 답이요? 그쵸. 그 점원이 아직 누군지 안 나왔어. 처음 나오는 거니까, 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사, 느낌은 왔죠?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wanted a new computer, so I went to a store. The store had many choices. So I had a dilemma. I was looking for the computer that my sister bought. I took a picture of it and showed it to a worker.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오늘은 어와 더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친구들은 관사라고 합니다. 명사 앞에 붙이는 친구들이고요. 왜 관사를 쓰느냐? 명사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특정한지를 구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명사가 불특정한지 특정한지를 보면 되고요. 처음 나오거나 일방적이면 나온 적이 있고 특정하면 더라는 왕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와 더를 간단하게 맛보기로 봤는데요. 너무 깊게 파고들면은 정말 원어민들도 헷갈려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개념만 짚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까먹지 말고 공부하러 와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 관계 부사 지난 시간부터 where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when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 자, 퀴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The library in이 있어요. 이게 힌트였죠. 뒤에 where가 위치 중에서 앞에 in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which가 되겠습니다. in which를 하나로 묶으면 where이 가능하지만 앞에 in이 있으니까 정답은 which다. 해석은 he usually studies is near here. 이렇게 뒤에 있죠? 그래서 그가 보통 공부하는 도서관은 여기 근처야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대화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 너도 기억나니? 그랬더니 기억나. 매우 추운 날이었잖아. 너가 나에게 코트를 빌려줬었지라고 대화를 합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when 들릴 텐데 언제 들리는지 귀 쫑긋 세우시고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2: Yes, I do. It was a very cold day. You lent me your coat.
0: 자, 첫 문장에서 바로 들리셨죠?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그랬죠.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이 기억난다. 자, 어떤 날일까요?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 자, 그래서 여기에는 when이 앞에 있는 the day 꾸미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너도 기억나니? Yes, I do. 기억나지. It was a very cold day. 아주 추운 날이었잖니. You lent me your coat. 그래서 lent, 빌려주었다. 나에게 너의 코트를. 요렇게 간단한 대화문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hen이 관계 부사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the day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관계 부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관계 대명사와 계속 비교해서 복습을 할 겁니다. 관계 대명사는 뭐였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나로 수행하는 게 관계 대명사였고요. 앞에 선행사 있습니다. 이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를 이렇게 꾸밀 건데, 명사 기능을 대신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명사 자리를 자기가 대신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명사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명사가 어디야? 뭐 주어가 빠지거나 혹은 목적어가 빠지게 되는 그런 불완전한 형태가 오는 게 관계 대명사의 특징이더라.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관계 부사는 똑같았는데 이름이 관계 부사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기능이더라. 그래서 똑같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수식을 하지만 우리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구조는 부사 하나 빠져도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 지난 시간에 where부터 함께 해봤는데 우리 오늘은 when입니다. where은 뭐였죠? where은 앞에 선행사가 명사가 장소일 때 우리 where로 꾸며줄 수가 있었고요. 자, 오늘은 when입니다. 눈치채셨나요? when은 뭔가 시간, 때, 뭐 요런 것과 관련된 명사가 나올 때 수식해 줄수 있는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두 문장을 볼까요? July is the month. 7월은 이런 달이야. 어떤 달일까? The weather is the hottest then. 날씨가 그때 가장 무덥지라는 해석이죠. 자, 이두 문장 합쳐보면 the month 하고 여기에 있는 then, 그때가 이제 이 the months를 말하잖아? 여기 부사죠? 요거를 관계 부사로 이어볼 거예요. 짠! 요렇게 되겠죠? July is the month when the weather is the hottest. 그쵸? 그래서 7월은 날씨가 가장 무더운 달입니다. 라는 해석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관계부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쵸?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장소명사면 where 이었고요.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시간과 때와 관련된 명사는 when입니다. 다음 시간, 타다음 시간에 볼, 뭐,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계속 넣어두시고요. 특징은 뭐라고? 아, 뒤에 문장 성분은 부사 대신이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더라. 여기까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관계부사 when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 관계부사 when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when에 대한 거 총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여러분들 생긴 게 똑같잖아. 근데 역할이 좀다 다르거든요. 해석도 다 다르고. 오늘 한번 쭉 모아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는 when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 when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부사절 접속사 when이 있습니다. 어디서 다 봤던 애들이죠? 자, 우리 그러면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우리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관계 부사 when은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절이에요. 왜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잖아. 맞죠? 본인이 해석이 딱히 있진 않고 앞에 있는 시간 명사를 꾸며줄 겁니다. 형용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엔 따로 when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런 건 없었어.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쵸? 좀 전에 봤던 그 예문 다시 가져와봤는데 July is the month when the weather is the hottest.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니? 7월은요, 날씨가 가장 무더운 달이에요.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쵸? 다리 역할을 하는 형용사 when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when이 있습니다. 의문사 when은 뭘까? 얘는 말 그대로 의문,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언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의문사는 명사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명사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I wonder when your birthday is. 이거 해석 어떻게 되죠? 나는 궁금해.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해. 이렇게 써게 되잖아.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의문사였고요. 자, 마지막에 부사절 접속사 when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입니다. 그쵸? 해석은 뭐뭐 할 때,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부사절에 이 생김새 구조가 있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뭐 관계 부사나 의문사처럼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놀죠. 요렇게. 콤마가 좀 찍히고요. 그다음에 주절이 또 따로 존재하는 요구조 기억해 주시고 when she reads books 무슨 뜻이야? 아, 그녀가 책을 읽을 때 she drink s 있어야 되죠? She drinks a cup of coffee. 그녀는 커피를 한잔 마셔라는 문장입니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부사의 when도 있구나. 그러니까 when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구나.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은 뭐다? 우리 오늘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부사 when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시간 명사가 나오면 이제 when으로 연결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명사라는 게뭐말 그대로 the time 일 수도 있고요. 시간이란 뜻이죠. the day 어떤 날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the month 달일 수도 있고요. 뭐 the year 연도를 말할 수도 있죠. 이런 시간과 관련된 명사들 when으로 이어줍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예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Spring is the perfect time when we can enjoy the weather. 해석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봄은 the perfect time. 완벽한 시간입니다. 자, 어떠한 완벽한 시간일까? When we can enjoy the weather. 아, 우리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때이죠.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when절이 앞에 있는 the perfect time을 이렇게 꾸미고 있고요.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we 주어, 뭐 can enjoy 동사, the weather, 목적어까지 빠진 성분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 cannot remember a time when I did not have a library. 무슨 뜻이야? I cannot remember a time. 나는 이런 때가 기억이 안 나. 직역하면 어떤 때? I didn't have a library. 이때 library 하면 뭐 도서관보다는 어떤 서고 같은 걸 얘기합니다. I니까. 내가 서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가 기억이 안 난다. 즉,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나는 서고가 없었던 적이 없어. 나는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되겠죠. 그쵸? 자, 역시나 I가 주어이고요. did not have가 동사이고요. library,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요럴 때 쓰이는 게 when이구나. 어렵지 않죠? where랑 똑같아요. 자, 우리 where부터 계속해서 이 관계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격식체에 쓰여서 뭐 회화할 때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또 그래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when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을까? 장소하고 마찬가지로 전치사는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에 쓰이는 전치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in, 뭐 in은 언제 써? 연도라든지 in 2002, 뭐 2002년도에 할때 in 쓰고요. 그 다음에 달 앞에도 주로 in을 쓰죠. 뭐 in January, in February, in March,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할때좀더 비교적 넓은 범위에 우리가 in을 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시간에 on을 쓸 때가 또 있죠. 언제지? 보통 조금 더 좁거나 날이 좀 특정해지는 범위가 이렇게 좁혀지면 그럼 on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날짜가 나왔다든지 구체적으로 7월 15일. 이렇게 날짜가 딱 하루로 좁혀진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금요일, 뭐 월화수목금, 요일 같은 거 있죠? 그럴 때도 on을 쓰고요. 뭐 크리스마스, 뭐 발렌타인스데이 이런 특정한 날에는 다 on을 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과 at을 같이 쓸 때가 언제니? 보통 구체적인 시각 말할 때 많이 쓰죠. 뭐 at 5 o'clock, at noon 뭐 이런 거 있잖아.
5시에 뭐 정오에 이런 거 있죠? 이럴 땐또 at을 쓰거든. 그러니까 어울리는 전치사를 문맥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위치를 붙여서 우리 when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I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 on that day. 자, 요거 앞에서도 봤어요. 우리가 when으로 이 문장을 연결하면 요렇게 겹치기 때문에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이었지만 이 when은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on which we first met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뭐 혹은 다른 영어 문제를 풀때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가 또 하나 기억을 해둘 게 우리 관계대명사 뒤는 원래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공부를 계속 하잖아. 그치만 앞에 전치사가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다?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 것이다. 관계 부사처럼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예문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면서 관계부사 좀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게 중요해, 얘들아. 내가 이 문장을 진짜 영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Spring is the perfect time when we can enjoy the weather. 무슨 뜻이었죠? 봄은 우리가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시간, 완벽한 때입니다. 요런 해석이었죠. Spring is the perfect time when we can enjoy the weather. 시작. 한번 더. Spring is the perfect time when we can enjoy the weather. 시작.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문장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써서, 아, 내가 좀더 문장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I cannot remember a time when I did not have a library. 이 문장도 기억나시죠? 어떤 뜻이었지? 아, 나는 내가 서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가 기억이 안 나지? 아, 나는 서고가 없었던 적이 없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읽어보죠. I cannot remember a time when I didn't have a library. 시작. One more time. I cannot remember a time when I didn't have a library.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when을 뭐 on which 이렇게 바꾸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해. 아, 이거 이제 이 문장 외웠을 것 같아.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on which로도 말해볼게요. I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first met.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우리 그러면 한 번씩 when을 쓰고 on which를 써서 읽어보죠. 첫 번째,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시작. 자,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써서 I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first met.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I remember the day when she was born. 자, 해석해보세요, 먼저. 무슨 뜻? 그렇죠. 나는 그녀가 태어났던 그날을 기억해. 라는 해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I remember the day when she was born. 시작. One more time. I remember the day when she was born.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I miss the winters. 그다음 when we used to travel to Europe. 아,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겨울이 그리운데. 어떤 겨울날일까? When we used to travel to Europe. 우리가 유럽을 여행했었다. 자, 여기에서 이 used to 부분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얘들아? 사용했다, 아니지. u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음을 할 때는 우리 used to 하지 말고 그냥 used to 얘는 탈락시키면 돼요. used to travel to Europe 이렇게 발음해 줄 거야. 우리가 유럽을 여행했던 그 겨울날이 그리워. 읽어보죠. I miss the winters when we used to travel to Europe. 시작.

한번 더. I miss the winters when we used to travel to Europe.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나? 이거 이제 몇 번 반복되니 영어로 시작.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풀고 마무리를 해보죠. Winter is the perfect time. We can enjoy skiing. 그랬어요? 자, 겨울은 완벽한 때이죠. 자, 뒤에 뭐라고 돼 있지? 우리가 enjoy skiing.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때입니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계사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 한번 넣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관계부사 함께 하고 있는데 아직 두 개 더 남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Y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서 복습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Y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장소는요, 화장실처럼 보이죠? 여기 변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 때 뭔가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손잡이들이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요, 뭔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수 있는 그런 기저귀대도 보이네요. 자, 이처럼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이러한 화장실, 이러한 설계를 영어로는 universal design이라고 해요. 자, 원래 universal이라고 하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universal design이라고 해요.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보편적 설계 혹은 우리말로도 universal design이라고 해요. 자, 이것의 정의는 뭐다? 제품이나 시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나 장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문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universal design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 refer to라는 이 표현도요. 독해 지문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언급하다, 무언가를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merely는 단지라는 부사예요. 자, 다음 단어 equipped라고 하면 장비를 갖춘이라는 어떤 과거분사의 형태가 형용사로 굳어진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장비가 갖춰진. 자, 그 다음 단어 utilize라고 하면 뭔가 이용하다라는 뜻이고요.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어 disabled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 봤던 그 화장실의 어떤 디자인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우리 Listening Clear에서 지금 내용 확인할게요.
1: Universal design refers to products and buildings that can be used by anyone. They are not designed merely to allow acces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ead, they are made with

0: everyone in mind. For instance, these days, many buildings are equipped with special bathroo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a bathroom utilizing universal design is not intended only for disabled people. It would hav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would contain a place for parents to change their baby's diapers. But it would also be open to men, women, boys and girls of all ages and physical abilities.
1: 자, 리딩 클리어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쌤과 함께 독해 볼게요. Universal design refers to. 자, universal design은 언급합니다. 자,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Products and buildings. 제품과 건물들을 가리킨대요. 자, 그런데 어떤 거냐면 that can be used by anyone. 자, 누구에게나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나 건물들을 universal design이라고 한대요. 자, 여기에서 대세 어법적 기능을 확인을 하면요. 이 전체 문장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세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어떤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요.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구나.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지요. 앞에 가리킬 만한 이렇게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꾸며서요. 어떤 건물과 제품들이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는 건물과 제품들을 가리킵니다. They are not designed merely to allow acces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자, 문맥상 대인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universal design으로 된 그러한 제품과 그런 건물들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뭘 하기 위해 to allow access,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디자인된 게 아니래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요? To people with disabilities. 아, disability라고 하면 장애란 뜻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디자인된 것이 아니래요. 자, 뒤에 좀 볼게요. Instead, 대신에 they a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아, everyone in mind라고 하면요. 마음속에 염두를 한 겁니다. 자, 염두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Universal design이다 라는 거예요.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these days, 요즘에는요. Many buildings are equipped with special bathroo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자, 요즘 건물에 보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화장실에요. 전부 다 기저귀들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혹은 노약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설비가 갖춰진 그런 화장실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화장실들, 이러한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for instance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체적인 universal design의 개념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하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범위로서 예시를 들고 있네요. However, a bathroom, 자, 여기에서 however라고 하면은 그러나 라는 의미죠.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자,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하지만 a bathroom utilizing universal design is not intended only for disabled people. 자, 여기서 화장실이라는 주어가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utilizing이라는 아이를 보면은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요. 누가 봐도 1순위 동사에 비동사 is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utilizing은 뭐다? 무언가 준동사의 형태로서 앞에 나와 있는 화장실을 꾸며주는 형용사 성질의 현재 분사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universal design을 이용하는 그러한 화장실은 is not intended,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자, 누구만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의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 뒤에 볼게요. It would hav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would contain a place for parents to change their baby's diapers. 아, 우리 앞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리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특별한 장치로 설비가 되어 있는 화장실로 볼 수 있죠. A bathroom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화장실은 would have 가지고 있을 거래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 and 같은 이런 병렬의 아이콘 보이면은 어떤 것들이 앞뒤로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르헤브라는 동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우르컨테인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화장실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장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For parents. 그 부모들로 하여금 to change their babies. 그 아이들의 기저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저귀 때도 있습니다. But it would also be open to men. 자, 하지만 이것은 이것은 어떤 장애인이나 혹은 부모님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성들, 그리고 boys and girls of all ages and physical disabilities. 자, 이렇게 전반적인 모두를 위해서 다 개방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 그대로 이 내용 이어서 스피킹 클리어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instead, they a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Universal design이라는 것이 꼭 장애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다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한 게 Universal design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발음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전치사 in 같은 경우에 마지막 사운드가 n으로 끝나게 되고요. in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단어 mind에서 여기 앞에 사운드가 m이기 때문에 in mind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은 in mind가 아니라 in mind, in mind, in mind. 그래서 거의 이렇게 m 사운드에 조금 더 강세를 둬서 발음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볼게요. Instead, they'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Everyone in mind. 자, 이 부분 기억하면서 우리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0: Instead, they a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1: 오, 진짜로 in mind처럼 이렇게 들리네요. 다시 한번 소리 내서 발음해 볼게요. Instead, they a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0: Instead, they are made with everyone in mind.
1: Okay, very good. 자, 여러분도 지금 다시 한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Universal Design에 대해서 혹시 안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디자인, 이렇게 Universal Desig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Design for All.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렇게 설계한 제품들 혹은 건물들을 따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매년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리는, 우열을 가리는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영영사전의 어떤 뜻풀이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었던 것과 거의 일치하죠. 바로 The design of buildings, products or environments to make them accessible to all people. 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떤 성별이나 국적이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과 전부 다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 Regardless of age, disability or other factors. 자,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어떤 가장 일반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수 있는,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화장실의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 하는 화장실은 변기와 세면대만 덩그러니 있지만 특이하게 여기서는 어떤 지지대도 보이고요. 이렇게 기저귀대도 갈수 있는 부분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바로 상을 받은 그 유니버설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보통 세면대가 이렇게 원래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작거나 혹은 휠체어를 사용한 장애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일부러 세면대 자체를 조금 더 기울이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이구나라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다섯 개의 선택지에 전부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어법적으로 틀린 걸 찾아야 해요. 자, 일단 밑줄의 위치를 확인하면은 1번은 대세 그어져 있고요. 2번엔 to allow. 자, 그리고 3번의 밑줄은 equipped 그리고 4번은 utilizes에 그어져 있고요. 마지막 5번은요, contain에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5개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러 가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장에서의 that은요. 이 아이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체 문장에 이미 얘들아, universal design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refers to라는 동사가 보이죠. 자, 그리고 뒤에 누가 봐도 동사구 덩어리, 조동사구 덩어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that은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절과절을 이어주는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주어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영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 다른 말로 선행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products and buildings라는 명사구 덩어리가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that은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야 하는 관계사로 쓰였구나. 그래서 맞게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요,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누구에게나 사용이 될수 있는 그러한 건물과 상품들을 가리킵니다. 뭐가요? Universal Design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른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실제 시험 내신에서, 내신 어떤 변형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에서의 포인트는요. 투부정사입니다. 자, 동사 allow라고 하면 무언가 허용하다 혹은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to가 붙어 있는 to 부정사인데요. 여기에서의 굳이 용법을 따지자면 이러한 universal design들은 디자인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To allow acces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접근성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어떤 목적으로 디자인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해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to allow는요, 부사처럼 쓰여서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말이 또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to 부정사는 맞게 잘 쓰인 겁니다. 3번은 equipp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자, 우리 앞에서 equipped를 뭔가 장비에 설치가 갖추어진 어떤 설치가 되어 있는이라는 의미로 봤었는데요. 자, 이 아이는 원래는 과거 분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주어가 many buildings 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건물들이 are equipped여서 많은 건물들은요, 이러한 장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말 괜찮나요? 건물들에 설치가 되어 있대요. 자, 말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맞게 쓰인 거죠. 그래서 3번은 태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4번 볼게요. However, a bathroom, 화장실은 utilizes universal design is not intended only for disabled people.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utilizes, 얘들아, 이거 맞게 쓰인 것 같아요? 어때요? 앞에 화장실은 이용합니다. 무엇을? 보편적 설계를 이용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앞에 선생님이랑 봤었던 그러한 화장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에서 얘들아 절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죠. 바로 동사가 몇개 보인다는 이야기야? utilizes 하나, 두 번째 is라는 비동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요. 접속사가 있지 않는 한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뭔가 본질적인 걸 뜻하는 비동사 is를 놔두고 남은 이러한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꿔주는 바로 동사와 준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utilizes는 뭐라고 바꾸면 좋겠냐면 이러한 보편적 설계를 이용하는 화장실, 이용하는 화장실이어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영어에서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성질의 준동사는 분사. 그래서 이 문장에서 utilize를 뭐라고 바꾸자? 그렇죠. 한번 써볼게요. utilize의 현재 분사를 쓰려면 ing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utilizing으로 바꿔야 되고요. 실은 원문에서는 utilizing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어법 문제로 선생님이 변형을 한 거죠.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 문제

문제는요, 요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의 밑줄에 그어져 있는 컨테이너의 앞에를 보면 and가 보이죠? 자, 영어 어법 문제에서 밑줄이나 네모 앞에

네, 화장실은요, 어떤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자, 그리고 뭘 가지고 있다? Container place. 어떤 부모들을 위한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 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렇게 동사구 덩어리가 병렬이 되어 있죠. 원문에서는요, would contain이었었는데 두 개가 반복이 될 경우에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건 생략이 될수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우리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 배웠던 always quiz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수동태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당연히 그랬죠. 정답은 O였었고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정리할 퀴즈는 바로 이거예요. 접속사가 없는 한 절에서 주어와 동사를 하나씩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universal design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아, 우리 엄마 오늘 갯돈 타는 날이거든. 아, 정말 귀엽지 않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놀래죠. Gatdon? What is that? 그게 뭐야? Is it like Armageddon? 아마겟돈 그런 거야? 그러자 케빈이 아마겟돈 no. 엄마겟돈.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이야 대체? Tell me, 알려줘.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자 케빈이 My mom and her friends save money every month. 아, 매달 우리 엄마와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께서 돈을 모으시거든. Every month, one person from the group gets the lump sum. 각 달, 각자 한 명씩 그 갯돈을 타가는 거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I see. 아, 그렇구나.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 Let's do it too. 우리도 하자. 그러자 케빈이 Really? 정말? Since it's just the two of us, 우리 둘만 있으니까 Let's save our money and go on a trip together. 돈을 모으고 그리고 여행을 가는 거 어때? 그러자 크리스틴이 Awesome! 대박! I can't wait! 어우, 정말 신난다! 그렇게 하자! 그러자 케빈이 Where do you want to go? 어디 가고 싶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Since we went to Jeju Island,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었으니까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이번엔 동해에 가는 건 어때? 그러자 케빈이 We can go there right now! 거긴 지금도 갈수 있어! Hurry and get ready! 당장 준비해.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Right now? 정말? 지금? I have plans tomorrow. 나 내일 일정 있는데? 당일치기, let's go. 당일치기로 가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A one day trip? Yahoo! Let's go! One day trip? 가자! 그렇죠. 당일치기 여행은 영어로 One Day Trip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그럼 1박 2일 여행은 뭐라고 할까요? 1박 2일 여행은요. One Night, Two Days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아, 네. 오늘 커튼 재밌게 잘 보셨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Hi, Jamie.
1: Hi, Gary. I'm so happy.
0: 오, 뭐 좋은 일 있니?
1: 왜냐면 오늘 핵심 표현도 이거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0: 오, 그래요? 뭔데요?
1: She's all smiles. 그녀는 엄청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아. She's all smiles.
0: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She's all smiles.
1: She's all smiles.
0: One more time.
1: She's all smiles.
0: Very good. 자, 비슷한 표현도 있죠? 뭐가 있나요?
1: She's in good mood.
0: 그녀는
1: 엄청 기분이 좋아. She's in good mood.
0: 따라해볼까요?
1: She's in good mood.
0: One more time.
1: She's in good mood.
0: Very good.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요?
1: She's really happy.
0: 그녀는 엄청 기분이 좋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1: She's really happy.
0: One more time.
1: She's really happy.
0: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She's all smiles.
0: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She's all smiles.
0: Very good.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커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1: go, go, go!
2: Your mom is dancing right now.
3: She's all smiles.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2: Why? Did something good happen?
3: She's getting her gettone today. Isn't she cute?
2: Gettone, gettone. Oh, what's that? Is it like Armageddon?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주어세입니다. 자, 오늘은 run과 관련해서 새로운 두 가지 표현을 또 배워볼 겁니다. 그럼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I just want to run away from this presentation. 아, 나 이 발표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다.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 haven't fully prepared and I'm running out of ideas. 아, 나 완전히 준비된 게 아니고 지금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 어이쿠 세상에.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의 대화였죠. 자, 오늘은 run away와 run out of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run이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run은 뭐예요, 얘들아? 뛰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go랑 come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자, 선생님의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run이라는 건 일단 달리다. 그러니까 달린다는 것 자체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조금 빠르게. go보다는 빠르게.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달린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run이고요. 요 뒤에 away가 붙는지 out of가 붙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로는 run away입니다. away라는 단어 자체 의미를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우리 왜 그 스포츠 팀들 경기할 때도 우리 홈팀에서 경기한다. 홈 구장에서 경기한다. 라고 하지만 원정을 나갈 때는 away.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 모를 수도 있어. 뭐 그렇다 칩시다. 여튼 away는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away는 여기서부터 멀어진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run away는 뭐겠어? 달려 달려! 근데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달아나다, 도망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그 다이얼로그에서 보면요. I just want to run away. 나 그냥 도망가고 싶어. 달아나고 싶어. 이 발표에서 달아나고 싶다. 선생님도 이 생각을 꽤나 자주 했었습니다. 그 여러분도 왜 막 수행평가 같은 거 앞두고 있고 막 학교에서 막 PT 앞두고 있고 그러면 아, 도망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거가 이제 run away랑 조금 비슷하게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입니다. She persuaded him. 그녀는 persuade, 설득하단데 과거형이죠. 그녀는 설득했다.

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즉, 가출 노노해 이거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unaway 자체가 도망가는 거니까 집에서 도망가는 거면 그게 가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 runaway는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브루노 마스 노래인데요. 특히 뭔가 댄스 컴페티션, 그 춤추는 프로그램 같은데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요. Run, run, runaway, runaway, baby. 이거 기억나요? Run, run, runaway, runaway, baby. 계속 나오잖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런 가사인 겁니다.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라는 가사가 뒤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주문을 너한테 걸기 전에 Run, run, runaway, runaway, baby 하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른 브루노 마스가 나 굉장히 나쁜 남자고 치명적인 남자야. 그러니까 도망가.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요 runaway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run out of입니다. 자, run이 달리다 라는 의미라는 거 계속 설명했죠? 자, 근데 달린다는 거에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 있다고 했어요. 흐름이 계속 이어져. 즉,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기름을 꽉 채웠어요. 기름이 안에서 계속 돌아요. 흐름이 막, 그 연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out of는 이제 계속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갈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run의 흐름이 끊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나는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고, I'm running out of ideas. 아이디어가 다 고갈되어 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고갈되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도 또쓸 수가 있습니다. I've run out of patience with her. 요거는 이제 다소, 조금은 뭐랄까 화가 났을 때쓸 법한 문장인데요. I run out of 나는 다 떨어져 버렸다. Patience 하면 인내심이죠. 그녀에 관해서 그녀에 관한 인내심이 다 떨어져 버렸다. 즉, 더 이상 그녀가 하는 행동을 막 참아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un out of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고갈되는 게 물리적이고 뭔가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나 patience처럼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Run, run, run away, run away. 왜 이렇게 신났지나? 선생님, 이 노래 사실 되게 좋아해요. 여튼, run away,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뜻이고, run out of는 계속 돌다가, 그게 끊긴 거죠.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라는 의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퀴즈 타임 가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우리 이제 오늘 퀴즈 4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를 듣자마자 달아났다. 선생님이 노래 한번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죠? Run away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달려나간 거죠. 자, 아이들은 큰 소리를 듣자마자 달아났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kids ran away as soon as they heard a loud noise. The kids ran away as soon as they heard a loud noise.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넌 너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장인데, 그렇죠. Runaway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다 너무 무서워. 내 차에 기름이 고갈되기 직전이야. 그쵸. 자, 고갈되다니까 out of 넣으시면 되죠. 실제로 차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I'm so scared. My car is about to run out of gas. I'm so scared. My car is about to run out of gas.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나 이번 달에 뭘 너무 많이 사서 돈이 다 떨어졌어. 자,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0: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고요.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던 문장이니까 한 번 더 주의해서 봐주시고,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볼게요.
1: I just want to run away from this presentation. What's wrong? I haven't fully prepared, and I'm running out of ideas.
0: 자, 이렇게 대화까지 들어봤습니다. Run, run, run away. 자꾸 노래를 하려는 지원쌤. 자, run away는 제발 까먹지 맙시다. 도망가다, 달아나다 라는 뜻이고, run out of 같은 경우는 막 불다가 흐름이 탁 끊겨요.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 갖고 있는 거 꼭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열심히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Swing. S-W-I-N-G. Swing. Swing. Hide. H-I-D-E. Hide. Hide. Slide. S-L-I-D-E. Slide. Slide.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 In the playground, 놀이터에서, 예! 여러분, 저와 함께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wing, 그네 또는 흔들리다 란 뜻이에요. 우리 한 번쯤은 swing 타봤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잖아요. swing. 그 다음은 hide, 숨다 또는 감추다 란 뜻이에요.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아주 열심히 hide 해야 돼요. 그 다음은 slide, 미끄럼틀 또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와, 계단으로 올라가서 위 하고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그네 흔들리다, swing. 잘했어요. 끝에 G 발음은 안 나요. swing, perfect. 숨다, 감추다, hide. One more time. Hide. That was very good. 미끄럼틀, 미끄러지다. Slide.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Slide.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wing. Swing. Hide.

0: Hide. Slide. Slide.
1: 자, 오늘의 첫 번째 예문은요. Let's go on the swing together. 우리 같이 그네를 타자. 여러분, 같이 뭐뭐 하자는요. Let's고요. 타자, 이때는 go o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Go on the swing.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같이 말해봐요. Let's go on the swing together. 아주 잘했어요. She was hiding behind the tree. 그녀는 나무 뒤에 숨고 있었다. 어?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바꼭질은 영어로 참고로 hide and seek라고 해요. 자, she was hiding, 숨고 있었다.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She was hiding behind the tree. Perfect. Next. The child went on the slide. 아이는 미끄럼틀을 탔다. 오, 친구들, 아까 go on 나왔죠? 이제 과거형 went on이 나왔네요. 와, 미끄럼틀 타면 슈우 하고 내려가요. Okay,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child went on the slide.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Bicycle. B-I-C-Y-C-L-E. Bicycle. Bicycle. Shout. S-H-O-U-T. Shout. Shout. Find. F-I-N-D. D. Find. Find. Playground. P-L-A-Y-G-R-O-U-N-D. Playground. Playground.
1: Our next word is bicycle, 자전거. 여러분, can you ride the bicycle? 잘 타요? Okay, shout,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playground에서 와, 신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Shout. 그 다음은 find, 찾다 라는 뜻이에요. Where is my friend? I have to find him. 찾죠, 이렇게. Find. 그 다음은 Playground, 놀이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놀래요. Playground. Okay,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자전거, bicycle. 앞에 by에 크게 말해볼까요? Bicycle. That's right. 소리 지르다, shout. OU는 OW 소리 나요. Shout. Excellent. 찾다. Find. 끝에 d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Find. Very good. 놀이터, playground. One more time, play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Playground. Excellent. Okay,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Bicycle. Bicycle. Shout. Shout. Find. Find. Playground. Playground.
1: Our next sentence is, My hobby is riding the bicycle. 내 취미는 자전거 타기야. 취미는 영어로 hobby예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My hobby is riding the bicycle. Very good. Don't shout at me. 나한테 소리를 지르지 마. 뭐뭐 하지 마. Don't 또 나왔네요. Let's try one more time. Don't shout at me. 잘했어요. I am finding my book. 나는 내 책을 찾고 있어. 친구들, 찾고 있다는 finding이에요. Okay? Now it's your turn. I am finding my book. 아주 잘하는데요. Next, let's meet at the playground.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요.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네요. No place is as peaceful as this garden. 일단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어떻게 쓸수 있는지 오늘 공부 마친 후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원급 비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원급은 형용사 부사의 기본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형용사 부사의 기본 형태를 사용해서 뭐뭐만큼 뭐뭐한 하게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as를 활용하는데요. as 형용사 부사의 원급 as 또는 부정으로 쓸 때는 앞에 not을 붙여서 not as 원급 as로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만큼 키가 크다. 이럴 때, as tall as라고 썼어요. 이 자리에 taller과 같은 비교급이라든지 tallest와 같은 최상급 쓰면 안 됩니다. as 원급 as로 적어주세요. The weather today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오늘 날씨는 어제만큼 춥지 않다. 이번에는 부정의 의미로 not as 원급 as를 썼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제만큼 춥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해서 as 구조의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My dog is blank. 자, 그런데 not이 보이네요. 그러니 not as 원급 as로 써줘야 되겠죠? Noisy, 시끄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 원래 형태 그대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Not as noisy as 써주고, 그 뒤에 my neighbor's dog라고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우리 이웃의 강아지만큼 시끄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2번, Our classroom is blank. 이번에는 cold. cold라는 형용사 원급 그대로 as 사이에 써주면 되겠죠. Our classroom is as cold as the hallway. 우리 교실은 복도만큼 춥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원급 as를 사용

사용해서 나타내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뜻은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more you practice, the better you get. 너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너는 더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이때 더에다가 more 비교급, 그리고 더에다가 better 비교급 적어서 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harder he studies, the smarter he becomes. 그가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그는 더욱 똑똑해진다. 마찬가지로 더에다가 harder 비교급 적어줬고요. 더에다가 smarter 비교급 적어서 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주어진 원급 표현을 보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e more you laugh, 너가 더 많이 웃을수록 blank your day becomes. 너의 하루가 더 좋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Good. 원급은 good이라고 하는데요. good의 비교급은 better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better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The more you laugh, the better your day becomes. 2번, the faster you drive, blank it is. 이번에는 dangerous, 위험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원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dangerous의 비교급은 뭐라고 쓸까요? dangerous, 긴 단어죠. 앞에 more 붙여서 써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니까 그 앞에 더까지 붙여주면 완성. The faster you drive, the more dangerous it is. 너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뜻은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으로 이때 중요한 건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모한 것들 중 하나라는 뜻이라서 복수명사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Jeju Island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places in Korea.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places 복수명사 써줬고요. beautiful 아름다운의 최상급 the most beautiful이라고 적어줬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songs in the world.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노래들 중 하나이다. 여기서도 songs, 복수명사로 써줬죠? 그리고 그새 최상급인 best,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형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상의 의미를 가진 원급, 비교급 표현 알아볼게요. 원급,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no, nothing, as 원급, as를 사용할 수 있어요. No other student is as tall as Minji.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우리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어떤 학생도 민지만큼 크지 않다랍니다. 그 말은 즉, 민지가 키가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s 원급 as를 사용했으나 의미는 최상의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no nothing, 비교급 than을 쓸 수도 있어요. No other student is taller than Minji. 다른 어떤 학생도 민지보다 더 키가 크지 않다. 한마디로 민지가 키가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Minji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the class. 이때 any other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쓴다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민지는 반에서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더 키가 크다. 한마디로 민지가 키가 가장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no nothing as 원급 as, no nothing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세 가지 표현은 전부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최상급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That show was better than any other show tonight. 그 쇼는 오늘 밤그 어떤 쇼보다 다른 어떤 쇼보다 더 좋았다랍니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가 왔어요. 이거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오늘 밤 가장 좋은 쇼였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was the best show tonight? 이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2번, no other app is more useful than this one. 여기서는 비교급 than을 활용했는데 그 앞에 no other 명사 나와 있죠. 다른 어떤 앱도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More useful이니까 이것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앱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뜻이니까 This is the most useful app. 이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나타내줘도 같은 뜻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우리 최상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최상급으로 쓸 수가 있겠죠. This garden is the most peaceful 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The most peaceful place. 이 정원이 가장 평화로운 장소이다 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으로 나타내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잘 보거나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해 보입니다. 외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나 봐요.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험이 끝났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이런 단어는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roud, proud, proud인데요. 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와 스펠링을 바로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써볼게요. proud, P-R-O-U-D, proud. 여러분, proud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자주 쓰여요. 밑줄 쳐두고 꼭 기억해 두세요. Be proud of. Be proud of 하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자, 우리 be proud of 나와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My mom is proud of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be proud of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때하세요? proud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Your mom is proud.

Proud of you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ud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발음 주목해 주세요. ner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 nervous는 불안한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한. 우리 언제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Nervous and E-R-V-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요, Nervous라고 읽습니다. Nervous는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지 우리 예문 빈칸 넣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nervous about my test라고 했어요. 나는 시험 때문에 nervous한 걸 느껴. 이런 뜻이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feel nervous 하면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어서,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자, nervous 하지 마. 라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수 있겠죠.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너무 불안해 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nervous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nely. lon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lonely. L-O-N-E-L-Y. 읽을 때는 lonely가 됩니다. 자, 여러분, alone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lonely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alone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looks lonely.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어때 보여요? Lonely해 보여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혼자 있고 좀 외로워 보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I live alone and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고 있어. 그리고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feel lonely 하시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one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nely 하면 외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요.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할 때는 pro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Gamma.
1: 여러분, hello! I'm Jenny.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를 탐방하면서 또 유익한 영어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 많이 보이시죠? 우아한 공주님이 가마를 타고 가는 장면 말이죠. 오늘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이용하셨던 이동수단, 바로 가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스토리타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볼래요? Follow me!
2: 와, 신난다! It is fun!
3: Yeah. 좀 더 빨리 그리고 높이 가고 싶으냐? You want to go faster and higher?
2: Yes. 너무 그러고 싶어요. I really do.
3: 그럼 how about riding this? 이걸 타보면 어떨까?
2: 에? 이게 뭔데요? What is this?
3: 이건 가마라고 하는 거란다. This is called 가마.
2: 우와, 멋지다. Cool. 근데, but 저는 밖에서 가마를 들고 싶은데요.
4: I want to carry a 가마 outside.
3: 에? 밖에서 들고 싶다고? You want to carry it outside? 가마를 들고 싶다니 재밌는 아이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가마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이 가마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이동수단, 탈 것이었죠. 가마 is a vehicle. 이 가마를 잘 보시면요, 조그만한 집 모양의 상자가 있죠.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A person sits inside. 그리고 밖에서는 두 명 또는 네 명의 사람들이 two or four people carry 드는 거예요. Carry a 가마 outside.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가마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왕들이 탄 멋진 가마는 바로 연이라고 합니다. A 가마 for the king. 다음 가마는 바로 덩이라고 하는 건데요. This is for the princess. 공주님을 위한 가마였대요. 이 가마에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니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 가마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이 가마를 영어로 소개할 줄 알아야겠죠? Korean, 한국의 sedan chair, 가마. 사실요, 이 가마는 전

0: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이동수단이에요. Sedan chair, 가마입니다. Sedan chair, sedan chair. 우리 한국의 가마는 Korean, 한국의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죠? Korean sedan chair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 가마를 타다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Ride, 타다. Ride a sedan chair. 또 밖에서는요, 가마를 들고 있었죠? 들다, 나르다. Carry, 그래요. Carry a sedan chair. 가마를 들다. 그러면 이 가마는 바로 이동수단 탈 것이야. 가마 is 뭐였죠, 여러분? A vehicle이라고 합니다. Vehicle 발음이요. Go, go 이렇게 끝이 나요. Vehicle, vehicle.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Now let's listen and repeat.
1: Let's listen and repeat. Sedan chair. Sedan chair. Ride. Ride. Vehicle. Vehicle. Carry, carry.
0: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은 꼭 쓰이는 꿀 표현.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carry를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들다, 나르다였죠? Carry a sedan chair. carry는요, 말 그대로 드는 거예요. carry. 그런데 이 가마를 든 사람은 들고 돌아다니겠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arry around. Around는 주위에,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Carry around가 되면은 들고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Carry around a sedan chair. 가마를 들고 돌아다니다. Carry around a sedan chair. 아시겠죠?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1: Sedan chair. Sedan chair.
0: 바로 가마예요. Let's move on. 가마와 관련된 중요한 동작이었어요. What is it? Yes! 타다.
1: Ride. Ride.
0: 넘어갈게요.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자, 이번에는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알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Carry. Carry.
0: 뭘까요? Yes.
1: Carry.
0: 들다였죠? Good job. 넘어갈게요.
1: Vehicle. Vehicle.
0: 가마, bus, 또 subway, 지하철. 이 모든 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Yes.
1: Vehicle.
0: 탈 것에 해당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good job!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이 가마에 관한 편지 한번 써봤는데요. I wrote a letter.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Let's go!
1: A letter about gamma. I will tell you about gamma. Gamma is a Korean sedan chair. It is a vehicle. Two or four people carry a gamma outside. I want to ride a gamma. I will tell you about gamma. Gamma is

0: Korean sedan chair. It is a vehicle. Two or four people carry a gama outside. I want to ride a gama.
1: 와, 친구들, 우리 오늘 가마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그리고 역사들을 살펴봤어요. 재밌으셨나요? Was it fu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친구. 기분 풀어주려고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나 안 오나 10초에 한 번씩 폰을 들여다보네요.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top touching your phone.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This cafe is nice and cozy. Don't you think so?
2: Yes, yes. The interior is very nice here.
1: Who am I talking to right now? Kevin? Kevin!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2: Oh, why are you screaming at me?
1: It's because you're not listening when I'm talking.
2: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1: Where are your manners? Oh,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So disappointing, Kevin.
2: Actually, I wasn't playing a game. I was ordering a gift for your birthday. Your birthday is in 2 days.
1: Huh? What? Are you serious? Why did you lie to me?
2: Your gift is super popular, so I had to order it at a certain time.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1: Oh, I had no idea. I'm sorry I got upset.
2: You don't know how I feel about you. I guess I'll have to cancel my order.
1: Huh? What? Hey, no foul play her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요, 맛집 투어만큼이나 예쁜 카페 투어, 또 맛있는 빵집 투어 이런 것들 유행하죠. 케빈과 크리스틴도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데 케빈, 크리스틴 말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도요, 우리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꽉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 볼게요. 자,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This cafe is nice and cozy.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틴의 말에는 듣는 둥 마는 둥 케빈은 자꾸만 폰만 보고 만지작거리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케빈? 케빈! 아!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참다 못한 크리스틴이 화를 벌컥 냅니다.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오늘의 표현이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Stop 그만해. Fiddling. Fiddle이 만지작, 만지작거리다예요. 만지작거리는 것이니까 fiddling이고요. With 뭐뭐를 가지고 your 너의 전화기 phone 모두 붙여서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완성됐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Stop

traveling with your phone.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요.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아, 좀 그만 만지작거려. 그런데 케빈은 크리스틴이 소리를 질러서 놀랐나 봐요. 적반하장이네요.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I have to pass this round to get an item. 아이템이요? 이번 라운드를 깨야지만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게임을 하는 거군요. 와, 너무 화나겠어요. 그쵸? Where are your manners? 너 매너가 없구나. 자, 우리 매너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영어에서 온 말은 맞는데요. manner 그리고 manners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manner이라고 하면 방식, 태도라는 뜻이 있고요. manners까지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매너, 예의, 예절 뜻이 됩니다. 문장에서 확인해 볼게요. He told me in a friendly manner 이라고 하면 그는 나에게 말을 했는데 friendly, 친절한 manner, 방식으로, 태도로, 즉 친절하게 말했어. In a friendly manner. 이렇게 사용하고요. 복수형은 It's bad manners to talk with your mouth full. 입에다 음식 넣고 하면서 말하는 건 예절에 어긋난다. 이때는 manners를 사용해야 되겠죠. 너 진짜 매너가 없구나. I can't believe you're playing games when I'm sitting in front of you. 내가 앞에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게임을 하다니. 자, I can't believe 잘 봐주세요. 믿을 수 없다이지만 뒤에 that 써서요. 뭐뭐를 하다니, 뭐뭐라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됐습니다. I can't believe 이렇게 쓸 수 있죠. I can't believe you lied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생략이죠. I can't believe I turned 30. 내가 30살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사실은 나 게임하는 거 아니고 네 생일 선물 주문하고 있었어.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 이 사주라는 선물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딱 정해진 때에만 주문을 할 수 있대요. 놓칠까봐. That's why I was looking at my phone. 그래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That's why는 그게 내가 뭐뭐 한 이유야. 라고 밝히는 문장입니다. That's why I stayed up all night. 내가 그래서 밤을 샌 거야. That's why we didn't tell you.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거야. 이렇게 문장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거 몰랐으니까 크리스틴이 화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짓궂은 케빈이요. 아, 크리스틴 내 맘도 몰라주고 선물 취소할까 보다. 그건 아니죠, 케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짚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핸드폰 좀 그만 만지작거려.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입니다. 이렇게 뭔가 큰일은 아닌데 나 자꾸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들을 pet peeves라고 하는데요. 다리 떠는 것도 그중 하나죠. 다리 좀 그만 떨어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입니다. 자, 요거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행평가 시간. 내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친구가 긴장되는지 다리를 달달달달 떠네요. 다리 좀 떨지 마. 나까지 떨리잖아. 다리 좀 그만 떨어. 어떡해요? Stop shaking your legs. Stop shaking your legs. Great. 이런 습관도 싫죠.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평소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동생. 오늘따라 뭔가 불편한지 계속 똑똑 손톱을 물어뜯네요. 아유, 못 견디겠어.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 어떡해요?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Great. 이번 시간에는 매너. Manners에 관한 표현들 에피소드 살펴봤습니다. 앞에 사람을 두고 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안 되겠죠. Stop fiddling with your ph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0: 젊은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Look at these shapes I made. Can you find a cone?
2: It's here. I see a cube too.
1: Good. Now it's your turn. What shape do you want to make?
2: I want to make a pyramid.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Cone, here, cube, turn, pyramid. 자, 그럼 우리 이 다섯 개의 단어 선생님과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ne, cone이에요. cone은요, o 다음에 e가 따라 나왔잖아요. o의 이름처럼 o 소리를 내야 돼요. o, o. 그래서 콘 아니고 cone. 아이스크림 콘 아니고 아이스크림 cone. 알았죠? cone 이렇게 발음하고요. cone은 원뿔이에요. 아이스크림 콘을 이 과자 부분을 딱 뒤집으면 어때요? 바닥은 원이고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원뿔이죠. 요거 생각하면 돼요. cone. 이번에는 cube. cube예요. cube는 우리말로도 큐브 본 적 있죠? 맞아요. 정육면체 모양을 cube, cube라고 부르고요. pyramid. pyramid. pyramid는 우리말로도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가 무슨 모양인지 생각해봐요, 친구들. 바닥은 정사각형이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서 딱 만나는 정사각 뿔이죠. 이 모양을 pyramid라고 한다. turn, turn, t, r, 소리 합쳐요. turn. 이 turn은요, 뭐 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차례, 순서라는 말로도 turn을 써요. 뭐 쉽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 차례야, 네 순서야, 내 순서야, 내가 할 차례야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turn인 것이죠. turn.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이따 대화에서 볼 수 있고요. here, here. 맞아요. here은 여기, 뭐 이곳에 이런 뜻 다 될 수 있어요. here.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look at the shapes I made 라고 했어요. look at, 뭐뭐를 좀 봐. these shapes, 이 모양들을 좀 봐. 누가 만들었어요? I made, 내가 만든 이 모양들 좀, 도형들 좀 봐. look at the shapes I made. 문장이 좀 길어졌죠? can you find a cone? 너 cone 찾을 수 있니? cone? 아이스크림 콘 생각하라 그랬죠. 원뿔 찾아볼래? 그랬더니 It's here. 여기 있어요. I see a cube too. 이 만든 모양이 아마 입체 도형 같은 건가 봐. 뭐 클레이 이런 걸로 만들었겠죠. I see a cube too. 뭐도 봤어요, 남자아이가? 정육면체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Good. 좋아. Now it's your turn. It's your turn. Your도 우리 배웠어요. 너의 turn.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What shape do you want to make? 무슨 모양을 do you want to make? 너는 만들고 싶니? 물어봤더니 남자애가 I want to make a pyramid. 저는요, 피라미드 만들고 싶어요. 즉, 정사각 뿔 만들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 단어와 대화 배워봤으니까요. 배운 내용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ld에 347 들어가 볼게요. 잘 듣고 단어를 클릭하면 순서대로 문장이 만들어진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1: Can you find an oval?
0: 잘 들었나요? Can you find an oval? 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oval, 기억해요? 타원, 긴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나요?
1: Can you find a cone?
0: 이건 우리 아는 거죠. Can you find a cone? 당신은 원뿔을 찾을 수 있나요?
1: Can you find a rectangle?
0: 이번에는 입체도형 아니고 평면도형이에요. Can you find a rectangle? Rectangle 배웠죠.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나요?
1: It's a cube.
0: 아, it's a cube. 그것은 정육면체예요.
1: It's a cone.
0: 아하, it's a cone. 순서대로잖아. It's a cone. 그것은 원뿔이에요.
1: It's an oval.
0: It's an oval. 그것은 타원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 맞췄어요. 어렵지 않았죠? Good job.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직사각형이 3개 있어요. 정육면체가 1개 있어요. 원뿔이 1개 있어요. 오키도키. 우리 함께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펭수랑 Hi, Hello.
2: Let's count shapes.
0: 인사도 안 하고.
2: many rectangles are there?
0: 아, 오늘도 count shapes 할 거예요. How many rectangles are there? 직사각형 몇 개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3개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할 건데 여럿일 때는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그렇지. There are 3개의 직사각형 할 수 있겠죠? There are 3 rectangles. Awesome.
2: Excellent. How many cubes are there?
0: 이번에는 정육면체예요. How many cubes are there? 그림이 하나 있죠. 그러면 한 개 있으니까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There is. There is a cube. There is a cube.
2: Let's count again. How many cubes are there?
0: 그러면 one으로 해볼게요. There is one cube. One을 좋아하는구나.
2: Excellent.
0: Okay.
2: How many cones are there?
0: 이번에는 원뿔. How many cones are there? 이번에도 one으로 해볼게요. There is one cone. There is one cone. 하하하. 아, 말고 one이라고
2: Excellent.
0: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2: Goodbye.
0: Bye. See you next tim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It's your turn. 이게 선생님 기억에 남았단 말이에요. 차례나 순서 나타내는 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차례나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알려줄래?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 It's your turn. 내 차례야. You go. 네 차례야. 해. You're next. 내가 다음 차례야. 오, 좋아요. It's your turn. 이거 우리 배운 거죠. 너의 순서다. 네 차례다. 그리고 우리 게임할 때 선생님도 많이 쓰는데 너 해. 너 순서야. 이럴 때 you go. You go.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또 you're next. You're next. 네가 next. 다음 순서다. 너가 다음이야. 할 때 쓰는 말 you're next. 아, 친구들 게임할 때나 보드게임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꼭 기억했다가 영어로 탁탁 말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도형들, 그 중에서도 입체도형 이름들 우리 배워봤고요. 또 네 순서야, 네가 다음이야 이렇게 진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말들도 배워봤죠.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꼭 영어로 말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Y is for yo-yo.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뭐가 싫어요, 나 뭐뭐 안 좋아해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음식이 싫다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5. What I don't like.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랑 장을 보러 왔네요, 그쵸? There are some vegetables here. 여기에 채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채소들 좋아하나요? 뭐 브로콜리, 당근, 그리고 여기는 가지가 있네요. 요 이름들 이따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들 표정을 보니까 I don't think he likes some things here.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안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걸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2: Do you want some broccoli?
1: I don't like it.
2: It's good for you.
1: No, thank you.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브로콜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브로콜리를 브로콜리 이렇게 발음해요. 브로콜리 발음부터 우리 연습해볼까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그쵸? 영어는 높낮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렇게 물어봤는데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 좀 먹을래? 이 음식을 뭐 줄까? 갖고 싶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Do you want some 뭐뭐? 자, 예를 들어서 우유 좀 마실래? Do you want some mil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ilk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Mill 하면서 을 발음할 때는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쫙 붙지만 뒤쪽, 혀의 뒤쪽은 목구멍을 약간 닫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크 살짝 해주는 거예요. Milk, milk, milk. 네, 이렇게 연습해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milk? 같이 연습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milk? Do you want some milk? Water, 물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물 좀 드릴까요? 영어라면 Do you want some water? 자, 여기 water 이렇게 발음하고 싶잖아요. T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에서는 발음을 하기는 해요. water 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북미권에서는 요 T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있을 때는 real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왜 R 발음할 때는 혀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입천장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예요. water, 이렇게 혀를 굴리는 것처럼 그거를 살짝 한번 해주면 돼요. Do you want some water? Do you want some water? 네, 빨리 떨어지죠.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치즈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치즈 맛있죠? 치즈 좀 줄까? Do you want some cheese? 네, 치즈.

0: 아니고 cheese. 이렇게 좀 길게 이를 끌어줘야 됩니다. 치즈 발음 연습해 볼까요? cheese, cheese. 잘했어요. Do you want some cheese? 다시 한번. Do you want some cheese? 또뭘 물어볼까요? 아, 요거 뭘것 같아요, 여러분? 시리얼. 아침에 주로 먹죠? 시리얼이라고 하는데, 시리얼. 이름 전에 강세가 있습니다. 요것도 물어볼까요? 시리얼 좀 먹을래? Do you want some cereal? Do you want some cereal?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do you want some 다음에 어떤 음식을 넣으면 요거 좀 줄까? 요거 좀 먹을래? 요거 살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했더니 I don't like it 이라고 얘기를 했죠. I don't like it. 여기서 it은 broccoli를 뜻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써준 거예요. I don't like broccoli 하고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 이미 do you want som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해서 반복하는 걸 영어에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말로 해도 너 브로콜리 먹을래? 나 브로콜리 안 좋아해. 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계속 나오면 별로잖아요. 그죠? 영어도 똑같아요. So I don't like it.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it은 사실 여기서는 broccoli지만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겠죠. 나 그거 싫어. 영어라면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It's good for you. 하지만 브로콜리를 먹으라는 이유가 있었네요. It's good for you. 우리가 good라고 하면 보통 좋은, 뭐 착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Good for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Good for you니까 너에게 좋아. 그건 너에게 좋아. 몸에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그쵸? 그건 너한테 좋은 거야. 다시 한번 영어로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Good for you. 당신에게 좋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No, thank you.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쵸? 어? Thank you는 고맙다니까 먹는다는 건가? 근데 앞에 no가 붙었어요. No, thank you는 정중하게 거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괜찮아요 라는 말이죠. 근데 괜찮다. No, it's okay 보다는 No, thank you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상대방에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 thank you. 연습해 볼까요? No, thank you. 다시 한번. No, thank you.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거든요. 배웠던 것도 다 기억나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1: Do you want some broccoli?
2: I don't like it.
1: It's good for you.
2: No,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인데요. Look, Mom and Son are grocery shopping. 엄마랑 아들이 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Wow, 브로콜리가 참 맛있어 보인다.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라고 얘기를 했죠. Delicious가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맛있는. The broccoli, 저기 있는 그 브로콜리가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한 거죠. 이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The broccoli looks delicious. Do you want some broccoli? 그래서 브로콜리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한 번 더 큰 소리를 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근데 대답은 No, I don't like broccoli 라고 얘기를 하네요. No, I don't like broccoli. 네, 브로콜리는 싫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요? I don't like broccoli. 잘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가 아니라 I like carrots. I don't like broccoli 해서 don't를 빼고 broccoli 대신에 carrots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당근은 좋아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like carrots. I like carrot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do you want some carrots? 당근 사줄까? 당근 먹을래?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Dad doesn't like carrots. 오, 뭔가 바뀌었죠? 일단, I가 dad가 됐어요. 근데 영어는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누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조금씩 변화하죠. 일단, I don't였는데, doesn't로 변화한 거, 요게 보이면 돼요. Dad, 다른 사람, 특히 뭐, 제3자를 말할 때 doesn't로 변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빠는 당근을 안 좋아해요. Dad doesn't like carro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Like는 변하지 않습니다. Dad doesn't like carrots. 그렇죠. 그러면 가지는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네, 가지를 eggplant라고 해요. egg라고 하면 우리 달걀로 알고 있고, plant는 식물이잖아요. 달걀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가지를 eggplant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가지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외워주세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이것도 연습해볼까요? Do you want some eggplants? 한번 더. Do you want some eggplants? 그럼 가지는 좋아할까요? I don't like eggplants. 나는 가지 별로예요. I don't like eggplants.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럴 때는 I don't like 뒤에 그 음식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뭐뭐 좀 원해? Do you want some 뭐뭐?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잘 따라 해봐요. Do you want some broccoli? Do you want some broccoli?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t's good for you. It's good for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Do you want some carrots? Do you want some carrots? I like carrots. I like carro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Do you want som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I don't like eggplant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나요? I can say that I really don't like something. 내가 정말로 뭐를 안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check!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들 중에 I don't like 다음에 음식 넣는 게 있었어요. 가지가 영어로 뭐였죠? Eggplant. 당근은? Carrots. 브로콜리는? Broccoli 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마쳤지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오, 그렇다고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하면서 기분을 더 업업 시켜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5. Describing people. Thursday. How tall are you? I can say how tall I am.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시간입니다.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에요. We have animals in our picture today, right? 근데 어떤 동물인가요? 길이는 영어로 G로 시작하죠. Giraffe, giraffe. 그리고 토끼는 영어로 뭘까? R로 시작하는데 알지 우리 친구들? Rabbit이죠? So we have a giraffe and a rabbit in our picture today. 그리고 지금 얘네들 어디에 있어요? 숲속 같네요. 그렇죠? 숲속. 숲속은 영어로 forest. Forest. They are at the forest. 지금 근데 기린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잎사귀를 막 따먹고 있습니다. 냠냠냠.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The giraffe is eating leaves from the tree. 그리고 토끼는 지금 뭐 해를 보나 아니면 기린이랑 키를 재나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자, 왠지 쌤의 생각에는 토끼가 giraffe, 기린한테 Oh, you're much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키 엄청 더 크다.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자세한 내용은 카툰톡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너 키가 몇이야? 너 키 몇이야? 라고 하는 영어 표현 쌤이랑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2: How tall are you?
1: I'm 140 centimeters tall.
2: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 centimeters.
0: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자잔!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동문장입니다. 자, 잘 들어봐봐.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이거 할 때 How tall are you? 이러면 안 돼. How tall are you?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음을 살려서 How tall are you? 따라라라 시작! How tall are you? tall 부분에서 음을 슉 높여주세요.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좋습니다. 자, tall,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 너 얼마나 키가 크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키 몇이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이 문장 꽤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키 몇이야? 너 키 크다? 너 키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아주 꼭 기억에 담아보기 위해서 쌤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단어부터 짜잔! How? 우리 친구들 시작! How? How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How? How? 좋아요. 한 단어 추가. How tall?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털 할 때 털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몸에 나는 털이잖아요. tall 할 때 L이 두 개 있으니까 혓바닥은 앞쪽으로 How tall? How tall? 좋아요. 한 단어 추가해서 How tall are?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좋아요. 한 단어 또 추가하면 How tall are you? 우리 친구들 차례. How tall are you? 너 키가 몇이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ow tall are you? 좋아요. 자, 너 어떻게 지낼 때 how are you? 라고 하잖아. How are you? 많이 하지. 거기에 tall 단어만 딱 넣어주세요. How tall are you? 너 키가 얼마나 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할 수 있겠지? Okay. 자, 그 다음은요. I'm tall입니다. 너키 몇이야? 라고 물어봤으면, 나키 몇이야? 라고 대답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자, I'm tall. 하게 되면은, 나키 몇이야? 라고 할수 있게 해줘요. 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죠?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오, I'm 140 centimeters tall. One more time. I'm 140 centimeters tall. 숫자가 나와서 매우 좀 복잡해 보이죠? 자, 140cm 보면은 140cm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냥 쉽게 140cm라도 해도 됩니다. 140cm 또는 centimeters를 뽑아도 없애도 좋아요. centimeters 없이 그냥 I'm 140라고 해도 좋습니다. I'm 140 tall 또는 I'm 140까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치만 이게 정석인 표현이니까 쌤이랑 연습 더 해볼게요. 짜잔! 자, 또 해보자. I'm 142 centimeters tall. 그쵸, 이 2cm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자, one more time. I'm 142 centimeters tall. 자, 나는 142cm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쌤이 말했듯이 이거 다 생략하고 짜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tall 뒤에 있는 거 빼고 대답해도 됩니다. I'm 135 또는 그냥 I'm 135 centimeters까지 대답해줘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I'm 135. I'm 135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키가 몇일까요? 이거 한번 써서 대답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또 볼게요. You're 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er than me. 쌤이랑 배운 거 나왔네. er than 비교급 배웠잖아요. 너는 나보다 뭐뭐 더 해라고 할때 비교급 쓴다 그랬지. er than 용법이 나왔습니다. 자, er 단어 뒤에 er가 붙여지면은 더 뭐뭐하다란 뜻이 됐고, 자, than 하게 되면 보다란 뜻이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너는 나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er than me. 자, er than 용법 기억해야겠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예문에서 볼게요. 짜잔. You're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taller than me.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자, tall가 무슨 뜻? 키가 큰이잖아요. 근데 er가 붙여졌어. er가 붙여졌기 때문에 키가 더 큰이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than이 붙여졌죠. 그쵸? 비교급에서 than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than은 바로 보다라는 더,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더 키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e taller than me. 해볼까요? 시작. You're taller than me. 좋아요. 자, 너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 그러면은 반대말도 한번 해볼까? 짜잔. You're shorter than me. One more time. You're shorter than me. Short는 더 짧다 또는 작다란 뜻이에요. 짧다라는 뜻이 더 많은데, 키가 짧다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영어로는 키가 더 작다 할때 short 쓸수 있어요. 그래서 you're shorter than me 하면은 너는 나보다 키가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You're shorter than me. 자, 해볼까요? You're shorter than me. 좋아요. Shorter 할때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one more time. Shorter. Shorter. 그쵸. Shorter 같죠? Shorter.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dialogue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처음 문장으로 우리가 배운 통문장 나왔습니다. 너 키가 몇이야? 쌤이랑 뭐라고 하기로 했죠?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How tall are you? 좋아요. How tall are you?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따라라라. How tall are you?

0: 좋습니다. 그랬더니, Oh, I'm 140cm tall. 나키 140이야 라고 하네요. I'm tall. 이것도 배웠죠? I'm tall. 나키 뭐뭐야? 라고 할때 쓰는 거. 자, 그랬더니, Oh, you're taller than me. I'm 135cm 라고 합니다. 자, taller than me. 너 나보다 더 키가 크다 라고 하네요. 나는 135cm거든 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How tall are you랑 다른 표현들 또 배워보니까는 다이얼로그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툰 톡 시간입니다. 아까 어떤 그림이었지? 일단 동물들이었어. Giraffe and a rabbit이었는데 기린이랑 토끼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숲속에서 굉장히 평화롭게 기린과 토끼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토끼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Rabbit. 자, rabbit이 와, 너키 몇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Wow, how tall are you? One more time. Wow. How tall are you? 와, 너 키가 몇이야? 라고 합니다. 쌤이랑 배운 통문장 나왔죠? Alright. 자, 그랬더니 기린이, 나 6m야. 이러네요. 와, 잎사귀를 막 먹으면서 씹으면서 나 6m야. 이러네요. 와우, 키가 굉장히 크죠? I'm 6 meters tall. One more time. I'm 6 meters tall. 와, 6m. 기린이 6m가 된답니다. 엄청 크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정말로 나는 60cm밖에 안 돼. Really? I'm only 60cm tall. Really? I'm only 60cm tall 라고 합니다. 난 60cm밖에 안 돼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토끼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쵸? 자, 그랬더니 토끼가 너 나보다 훨씬 크구나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You're much taller than me. You're much taller than me. 자, much가 들어가서 훨씬 더라는 뜻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기까지가 카툰 토크였는데, 기린이랑 토끼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군요. 우리 친구들도 이해 잘 되길 바래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say how tall I am. 나는 내가 키가 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쌤이랑 오늘도 영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one home. Where have our boys run off to?

gonna wear all that?

will be our lifeguard.

So, who should I save first?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쌤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니까요. 자, 오늘도 얘들아 아주 힘차게, 재미있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갔지? 화이팅 하자. 자, today is Thursday. 자, Thursday 뭐 하는 날이죠? 바로 말하기입니다. Speaking. Thursday is for speaking. 자, 어깨를 쫙 펴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 한번 입을 열어봅시다. 얘들아, 영어는 자신감이거든.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주에 한번 주제 확인해 볼게요. Week 15. What do you wear? What do you wear?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딴 따라라. What do you wear? 해볼래요? 시작. What do you wear? 잘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자, 너는 무엇을 입니? 였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계속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말하기 수업이니까 우리 어제 배웠던,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배웠던 우리 리딩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My closet has many clothes. On sunny days, I get dressed in a t-shirt and shorts. When it's cold, I put on my warm sweater and pants. After school,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When I visit my grandparents, I try on my nice skirt.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우리 배웠던 거 조금 기억에 스물스물 나오고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으로 쩡쩡쩡 이렇게 됐죠? 자, 이 말하기 수업 우리 어떻게 했지요?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3개를 골라서 몇 개? How many? 3개를 골라서 그 3개 중심으로 한번 수업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magic pattern 넣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I get dressed in. One more time. I get dressed in. 조금 어렵지? 어, teacher,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 얘들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I wear, 나는 입다. I put on, 나는 입다. 이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살짝 다른 점은 I get dressed in 하게 되면은 내가 뭐뭐를 차려입다. 내가 뭐뭐를 입는 과정을 뜻하기도 해요. 자, I get dressed in. 다시 해볼래요? 시작!

0: get dressed in. 잘했습니다. 자, 근데 dressed가 여기에서 발음이 조금 어렵지. dress에다가 ed가 붙여지니까 dressed, dressed, dressed 어렵지. 그러니까 끝에 d 발음만 조금 강하게 주면 돼. dressed.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number one. I get dressed in a t-shirt. 이건 무슨 뜻일까? 자, 나는 차려 입어. 나는 입어요. 무엇을 입는데요? t-shirt를. 나는 t-shirt를 차려 입어요. 나는 t-shirt를 입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dressed in a t-shirt. 우리 친구들 차례. I get dressed in a t-shirt.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빠밤. I get dressed in a sweater. 선생님, 좋아하는 옷 나왔다. sweater. 뭐예요? 스웨터예요. 자, 따뜻한 긴팔이지요. 자, I get dressed in a sweater. 우리 친구들 차례. I get dressed in a sweater. 아이고, 잘했어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 I get dressed in pajamas. 뭘로 차려입는데요? 뭘로 입는데요? pajamas. 바로 잠옷을 입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잠옷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get dressed in pajamas. 잘했어요. pajamas. 바로 잠옷이야. 우리 왜 파자마 파티 많이 하던데, 우리 친구들. pajamas. pajamas.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차려입나요? 무엇을 입어요? 자, 해볼게요. I get dressed in a... 좋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매직 패턴 볼까요? 빠밤. I change into. One more time. I change into. 얘들아, change 선생님이 알려줬었는데 저번에 바꾸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 change into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몸으로 갈아입다 라는 뜻이에요. 옷을 갈아입을 때 쓰면 아주 유용한 패턴이겠지, 얘들아? I change into. 따라라라. 시작. I change into. 따라라라. I change into. 잘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갈아입는다고 해볼까? 문장 볼게요. Number one.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오, 이거 무슨 뜻이었어? 지문에 나왔었어. 자, 나는 무엇으로 갈아입어요? 무엇으로? My favorite shirt. 내가 좋아하는 셔츠로. 내가 좋아하는 셔츠로 나는 갈아입습니다. 라는 문장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좋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I change into shorts. Oh, shorts 뭐였어? 그쵸, 반바지였지요. 그래서 나는 반바지로 갈아입어요 라는 뜻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갔더니 웬걸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나 반바지로 갈아입었어 라고 할 때 쓰면 좋겠죠? I change into shorts. One more time. 자, 우리 친구들 시작. I change into shorts. 잘한다, 우리 친구들. 자, 다음에 3번. I change into 도복. 이거 도복. 우리 친구들 좀 아는 단어 나왔다. 얘들아, 너네 태권도 많이 다니잖아. 그쵸? 자, 태권도 옷을 도복이라 그러죠? 도복으로 나는 갈아입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쓸 수 있겠다. 그쵸? I change into 도복.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change into 도복. 잘했어요. 도복 나오니까 막 친근해지고,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갈아입는다고 해볼래요? 해볼까요? I change into...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가볼까요? 3번은 I try on. One more time. I try on. try는 시도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I try on 하면 나는 몸을 시도하다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나는 몸을 시착해본다 라는 뜻이겠죠? 나 이 옷 한번 입어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에서 볼게요. Number one. I try on my nice skirt. 이거 무슨 뜻이었어? nice는 멋진이란 뜻이었잖아. 그래서 nice skirt 하면 멋진 치마잖아요. I try on my nice skirt 하면 나는 나의 멋진 치마를 입어보아요가 되겠습니다. 왜 I try on 하면은 쇼핑할 때 되게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얘들아? 나는 몸을 입어보아요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I try on my nice skirt. 아우, 잘했습니다. 나는 나의 멋진 치마를 입어보아요. 였지요. 자, 2번 볼게요. Number 2. I try on new clothes. 아, clothes가 뭐예요? 바로 옷들이었죠? 자, new는 새로운. 그래서 new clothes 하게 되면 새로운 옷들입니다. I try on new clothes 하면 나는 새로운 옷들을 입어보아요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try on new clothes. 아이고, 잘했습니다. 네, new 할 때 new 말고 new 해볼게. new를 조금 합쳐서 해보세요. new, new. 아, 잘했어요. 자, 3번 볼게요. I try on blue shoes. shoes는 신발이지요. 자, blue shoes 하면 파란색 신발이 되죠. 그래서 I try on blue shoes. 나는 파란색 신발을 신어보아요.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 차례. I try on blue shoes. 아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무엇을 한번 입어볼래요? 나는 몸을 한번 시작해보아요. 시작! I try on... 너무 잘했어, 얘들아. 최고예요. 자, 그럼 이 패턴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chant로 한번 우리 노래로 불러볼까요? 자, 얘들아. 선생님 조금 박친 거 알지? 꼭 같이 해줘야 돼. 선생님 부끄러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drop the beat. I get dressed in. I get dressed in a t-shirt. I get dressed in a t-shirt. I change into. I change into.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I try on. I try on. I try on my nice skirt. I try on my nice skirt. Good job! Excellent! 얘들아, 잘 해봤어. 선생님은 가끔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잘 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자, quiz time 해볼게요. 빠밤. 자, number one. 저는 코트를 입어요. 입니다. 코트는 영어로 뭘 것 같아? Oh, coat. 맞습니다. 코트를 해서 좀 길게 발음해 주세요. coat. coat.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코트를 입어요. 한다면, I get dressed in a coat 하면 되겠지요. 코트는 한 벌이니까 코트 앞에 어 붙여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 get dressed in a coat. 아우, 잘했어. I get dressed in. 나는 뭐뭐를 입어요. 라는 뜻이었지요. 자, number two. 저는 파란색 셔츠로 갈아입어요. 뭐뭐를 갈아입다라고 할 때 I change into. 기억하지, 얘들아? 그래서 I change into 파란색 셔츠, 파란색 blue. 그 다음에 셔츠는 shirt.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셔츠 한 장이니까 a blue shirt가 되겠죠? 읽어볼게요. I change into a blue shirt. 오,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저는 갈색 신발을 신어봐요. 갈색은 영어로 맞습니다. brown이죠. 그 다음 신발은 shoes가 되니까 I try on brown shoes. I try on은 나는 몸을 입어보다 라는 거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get dressed in I get dressed in a t-shirt. I change into my favorite shirt. I try on my nice skirt.

퀴즈들 오늘도 재밌게 했나요? 선생님은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스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축하해요. 오늘 미래 시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첫 시간은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해보니까 괜찮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우리 퀴즈를 통해 복습해볼게요.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If you celebrate your birthday in Brazil, you surprised. 당신이 만약 브라질에서 생일을 축하한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A. will be. B. will. C. are.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의 will be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강조를 했었어요. will be 형용사. 뭐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be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라고요. 따라서 A의 will be 넣어서 If you celebrate your birthday in Brazil, you will be surprised. 해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맞추셨나요?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바로 갑시다. Question number two. 다음 중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장은 입니다. A. They is going to pull your ear. B.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C. They going to pull your ear. 자, 이 중에서 알맞은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에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자, be going to. 우리 친구들 많이 반복해서 이제 알게 되셨죠? They니까 그 뒤에 비동사 are 와줘야 되고요. They ar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pull이요. 잡아당기다. 그래서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그들은 당신의 귀를 잡아당길 것입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Question number 3. 3번. You going to regret it.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ill not. B. are not. C. won't. 자, 이 중에서 무엇이 될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에 are not 비동사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친구들 뒤에 going to 있잖아요. going to 앞에 비동사 are 쓰고 그 뒤에 부정을 뜻하는 not을 비동사 뒤에 바로 붙여줬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regret it.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문제 푸느라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수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Today, Unit 4, 미래 시제 졸업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will, be going to, 각각의 부정, 의문까지 지금까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다면 오늘은 아주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갈게요. Step up, 세 번째 지문 읽어볼 거고요. 문제 풀고 마지막에 재밌는 word game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46쪽에) step up 세 번째 지문입니다. 아래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저 무엇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여기 공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이공본적 있나요? 네, 선생님은 헬스장이나 어디 요가하러 갔을 때이공 많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나? 한번 질문 같이 읽어볼게요. Sometimes it's hard to focus on your studies. Sometimes, 가끔, 때때로는 It's hard to 구문이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요, 이 it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요, 가짜 주어예요. 주어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여기 뒤에 있어요. To focus on your studies. 너무 길지요? 주어치고 너무 길어서 앞에 it을 대신 써주고 주어는 뒤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to 뒤에 무엇무엇이 hard,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석해 보면요. focus on. 자, 우리 친구들 focus랑 그 뒤에 on은 이렇게 완전히 세트로 같이 나타나요. 무엇무엇에 집중하다. 어디어디에 집중하다. focus on이라고 합니다.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your studies. 당신의 study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명사도 있어요. 공부, 학습이라는 명사도 있어서요. 당신의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가끔. 이렇게 되겠죠? 가끔 당신은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Move your chair aside.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동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무엇이라고 했죠? 명령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옮겨 보세요. 옮기세요. 무엇을? Your chair, 당신의 의자를요, aside 하면요, 우리 친구들, 한쪽으로, 따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의자를 한쪽으로 한번 치워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의자를 갑자기 치우면 공부 그만하라는 건가요? And try sitting on a balance ball 했네요. 그리고 의자를 치우고 try. 자, 이렇게. try는 시도하다고요. 뒤에 동사 뒤에 ing가 붙었죠. 그러면 무엇무엇 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왔죠. 시도해 보세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그럼 앉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한번 앉아 보세요. 어디 위에? on a balance ball. balance ball이 바로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그 커다란 공 있죠. 앉으면은 이렇게 뿅뿅 튀어오릅니다. 그 밸런스 볼 위에 한번 앉아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It is a big soft ball. 자, 우리 친구들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아주 크고요. 선생님 몸집보다 커요. 그리고 soft 하면은 부드러운 이란 뜻입니다. 아주 크고 부드러운 공이에요. 앉으면 뿅뿅 튀어오릅니다. You can sit on it when you study. 당신은 can은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인데요.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can은 무엇무엇 할수 있다. sit, 앉을 수 있습니다. 그거 위에요. 여기서 그것은 앞에 나왔던 balance ball을 뜻하겠죠. 영어는 어떤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앞에 나왔으면 그 뒤는 다 it이라고 써줍니다. 당신은 그거 위에 앉을 수 있어요. When 하면 무엇무엇을 할 때라고 해석해요. 뒤에 있는 문장을 할 때. 당신이 공부할 때 그거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의자 치우고 밸런스 볼 갖다 놓고 공부할 때그 위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It won't hurt you. 네, 선생님이 걱정하던 것을 바로 해소시켜줬네요. 그것은, 그 밸런스 볼은 won't. 우리 친구들 당황하지 않으셨죠? 이제 충분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hurt 하면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다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요. 그공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앉으면 좀 튀어오를 것 같지만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Actually, it is going to help you stay active and focus better.
자, 문장 좀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서 읽어볼게요. Actually, 사실은 it, 그 밸런스 볼을 뜻해요. 그것은 is going to help, is going to 나왔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help,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도와줄 것이에요. You, 당신을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면요. Stay active요. Stay 하면 무엇무엇한 상태로 있다, 머무르다란 뜻인데요. 뒤에 active, 활동적인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당신을 아주 활동적이게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해줄 거예요. And 그리고 focus better. Focus, 집중하다죠? Better 하면 더 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 밸런스 볼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활동적이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집중도 더잘 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 공이, 그냥 운동할 때 쓰는 건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위에 앉으면 훨씬 이렇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지시켜도 주고, 그 다음에 공부에 더 집중도 잘 되게 도와준대요. 플러스, 게다가, 여기 플러스 하면 게다가, it will make your core muscles stronger.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it도 마찬가지로 계속 밸런스 볼입니다. 그 밸런스 볼은요, will make, 만들어줄 것입니다. Your core muscles. core muscle 하면 우리 친구들, core, 핵심적인 muscle, 근육이에요. 핵심 근육. 우리 그냥 코어 근육. 이라고 많이 써요. 이 코어 근육을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 stronger 뒤에 er이 붙으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더 무엇무엇한 이라고 바뀐다고 했었죠? strong, 강한이니까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코어 머슬,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잘 발달돼야 여러분 몸도 튼튼해지고요. 균형도 훨씬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어 운동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Many schools now use balance balls in classroom. 많은 학교들이요. Now, 이제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밸런스 볼들을요. 그 밸런스 볼들을 사용해요. 어디에서? In classroom. 교실에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그 밸런스 볼을 의자 대신에 사용한대요. 선생님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요. 오늘 지문을 읽으니까 굉장히 혹하는데요.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Why? 왜 그럴까요? Kids learn better. 아이들이 learn, 배웁니다. learn. better, 더 잘려. 의자 대신에 밸런스 볼을 갖다 놨더니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더 활발하게 돼서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더잘 배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이 밸런스 볼 헬스장에서만 봤었는데 공부방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좋은 점이 많네요.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쯤 갖다 놓고 가끔 집중력 떨어지고 다른 생각이 들고 하면 밸런스 볼 위에 앉아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자, 오늘의 이 지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보러 가봅시다. grammar point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won't hurt you. 우리 친구들 이제 미래 시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won't 보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will not 줄여서 won't. 무엇무엇 하지 않을 것이다. hurt,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요. won't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is going to help you.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써주면은 will이랑 같은 의미죠.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을 is going to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will Make your core muscles 하면은 당신의 이 코어 근육들을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will 동사 원형 나왔어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will 뒤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will과 be going to 의미가 같고요. 여기 be going to 앞에 있는 비동사 부분은 주어를 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am, are, is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핵심 포인트니까

이제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해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찾아볼게요. 1번. 의자 사용의 단점. 의자 사용, 아, 자, 여러분, 의자 사용하면 이게 안 좋고요, 저게 안 좋고요.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글의 주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밸런스 볼 의자의 이점. 이점 하면 우리 친구들 단점이랑 반대예요. 좋은 점. 밸런스 볼 의자에 앉으면 집중도 잘 돼, 코어 근육도 튼튼해져. 등등등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왔었죠? 밸런스 볼 의자의 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밸런스 볼 의자의 인기. 밸런스 볼이 요즘 얼마나 팔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나왔나요?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왠지 인기가 많아질 것 같지 않나요? 자, 1번의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대요. 아까 긴 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찾아봅시다. 오, 문장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Sitting on a balance ball can help you blah blah. 자, 앞에 sitting, 뒤에 ing 나왔기 때문에요. 앉는 것은 on a balance ball. 그 밸런스 볼 위에 앉는 것은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better? 더잘 뭐하게 도와주죠? 1번 use 더잘 사용하게? 아니고요. move 더잘 움직이게? 아니고요. focus 더잘 집중하게 맞나요? 맞습니다. focus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and make your core muscles blah blah. 그리고 당신의 이 코어 근육들을 어떠하게 만들어주죠? 코어 근육을 그렇죠. stronger,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easier, 더 쉽게 아니고요. smaller, 근육 더 작게 아니고요. 3번 stronger, 정답이 되겠죠. 2번, 3번이요. 자, 우리 친구들, step up, 세 번째 지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step out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네, 교재 47쪽 봐주세요. Step out. A번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알맞은 거 골라봅시다. 1번. The company is going to start a new service. 그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a new service를 시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자, 여기 to가 있으니까요. will 넣을 수 있나요? will to start 되나요? 안 됩니다. will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따라서 is going to start가 정답이 되겠네요. 2번. The students won't stop dreaming. 그 학생들은 dreaming,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이 가장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will not을 will n't라고 쓸까 봐요. will n't 아니에요. won't입니다. 아시겠죠? will n't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won't라고 써주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3번. Sunlight helps your skin make vitamin D. 그 햇빛은 당신의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도와줄 것이다. will 잘 넣는데요.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보세요. helps 되나요? 안 돼요. 동사 원형만 써야 되잖아요. 따라서 help 동사 원형을 써준 will help에 체크해 주세요. 4번 문제. Will the team wins the match tomorrow? 그 팀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까요? 승리할까요?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너무 중요해서 아주 문제로도 계속 나오네요. Will 동사 원형이요. 이런 거 S 여러분, 제발 써줄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 원형입니다. 마지막. Is, will she going to agree? 그녀가 동의할까요? 동의할까요? 뒤에 going to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는 비동사. going to, 비동사랑 항상 붙어 있어요. be going to, is, 체크해 줘야겠죠? is she going to agree? 그녀가 동의할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B번 문제도 볼게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The store
will opens next weekend. 그 가게는 다음 주말 next weekend에 문을 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도 더 강조하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will 뒤에 동사 원형이요.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opens가 아니라 open 동사 원형이요. 아시겠죠? will open next weekend. 자, 2번. They don't will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던데 왜 don't will이 들어갔을까요? don't will이 아니라 will의 부정은 not. 그렇죠. will 뒤에 not만 붙여준다고 했었죠? don't는 우리 일반 동사일 때 쓰이는 거고요. They will not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라고 해줘야 정답입니다. 네, 3번.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그녀는 이번 봄에 약간의 vegetables, 채소들을 심을 예정이다. 심을 예정이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is going까지 잘 왔는데요? 아이고, 중간에 to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to를 빼먹어서 우리 여기 체크해 줄게요. is going plant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is going, 그 다음에 to plant요. 네, 이렇게까지 다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she is going to plant some vegetables this spring 이라고 해줘야겠죠? be going to는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여러분, 그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외워주세요. 4번, a balance ball will be going to help you focus better. 봅시다. 밸런스 볼은 당신이 더 잘 집중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데요. 도와줄 것이다. 자, 우리 미래 시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will이랑 be going to를 막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써주세요. 두 개 다 쓰지 마시고요. 여기 다 체크할게요. will be going to를요. will만 써도 되고 이렇게 will 만 써서 a balance ball will help you focus better 이라고 해도 맞고요. 또 다르게는 will을 빼고 비동사를 앞에 맞춰서 is going to로 바꿔도 되겠죠. 자, 두 가지 모두 선생님 적어줄게요. is going to 이렇게요. 자, a balance ball will help도 되고 a balance ball is going to help you focus better. 두 가지 다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Step out.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풀어보니까 중간중간 아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하는 거 눈치채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틀린 거 복습하고 확실하게 알아두면 여러분 미래 시제 확실히 복습, 확실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네, now let's move on to word game. 재밌게 word game 하러 같이 가볼까요? 네, 여러분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word game 즐겨봅시다. A,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 길을 표시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봅시다. 출발, 도착지까지요. 맨 처음에 강한이네요. 강한. 무엇이에요? 강한. strong. 그렇죠? st strong까지 오셨죠? strong. 두 번째, 피부. 피부? skin. 그렇죠? skin. 자, s 찾아봅시다. 어디예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할게요. skin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gift. 그렇죠? G-I-F-T 따라가 봅시다. G-I-F-T까지 왔고요. 공부, 학습. 그렇죠. study가 이 공부, 학습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다고 했어요. study 따라가 봅시다. S-T-U-D-Y study. 마지막이에요. 끌다, 잡아당기다. 이 단어 선생님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했던 단어 무엇이었죠? 그렇죠. 문에 써 있는 풀. 당기세요. 풀. P-U-L-L.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한, strong, 피부, skin, 선물, gift, 공부, 학습, study, 끌다, 잡아당기다, 풀.
까지 단어 모르는 거 없이 꼭

복습해 두시고요. 그다음 B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낱말 퍼즐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Across 가로 열쇠, down 세로 열쇠 되겠죠? 자, 가로부터 가봅시다. 가로의 1번 기념하다 축하하다. 1번 가로. 에이, 여러분 너무 긴 거를 처음부터 골라버렸네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쓸수 있습니다. 기념하다 축하하다. Celebrate 기억나시죠? Celebrate. Celebrate birthday. 우리 생일 질문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3번 가로 후회하다예요. 후회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면서 후회하다 나왔어요. Regret. R E G R E T입니다. 자, E가 두번 들어가요. Regret, 후회하다. 그다음 5번 바라다, 기원하다, wish you good luck,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죠. 5번 가로 wish, W I S H, wish까지 했어요. 가로 열쇠 다 했습니다. 나머지 세로 열쇠 볼까요? Down, 2번 근육입니다. 근육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M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Muscle, muscle, 세로, muscle. 이렇게요. M, U, S, C 둘다 들어가요. Muscle. 이렇게요. 스펠링까지 알아두세요. 그다음, down, 세로 열쇠. 네 번째는요. 다치게 하다. 우리 밸런스 볼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hurt 말했었죠? Hurt. It won't hurt you, 여러분. H, U, R, T. Hurt.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뼈. 뼈 무엇이죠? B, bone. 그렇죠? Bone. 뼈까지요. 여기 이 낱말 퍼즐이 월드 게임이긴 한데 그 안에 아주 쏙쏙 이번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잘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 낱말 퍼즐 다시 한번 지워보시고요. 여러분 혼자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들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우리 월드 게임까지 이번 단원 다 마무리했습니다. Will be going to 부정 의문 만드는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은 이제 미래 시제 없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세요. 이번 단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매일매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글을 올렸나 매일 찾아보는데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선생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우리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미래 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 밸런스 볼 얘기하면서 공부할 때 요즘은 어떤 학교들에서는 의자 대신 밸런스 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분명히 미래의 학교는 우리 책상이 다를 수도 있고, 의자가 다를 수도 있고, 책이 다를 수도 있고, 칠판이 다를 수도 있고,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미래 시제 활용해서 미래 학교 모습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딱한 문장이어도 되고요. 열 문장이어도 되니까요.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단원 오늘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은 미루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0: 이게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파트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파트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에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3: 싱글,
2: Is he single?
3: 예, 싱글.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3: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3: 응? 만나. meet.
2: Me?
3: meet him.
2: Me?
3: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3: 응.
2: I'm free next week.
3: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3: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3: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2: 뭐?
3: 어? 우리 stranger. He's stranger.
2: Stranger?
3: 네.
2: He's smiling at you.
3: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3: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1: 엄마,
0: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1: 제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1: 내가
0: 생각하시면 좋을 것
1: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1: 어?
0: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같아요.
0: 근데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배려를 한다. 그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0: 네,
1: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1: 그쵸?
0: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0: 자,
1: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0: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오.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오. 이 사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 차 있는 느낌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우와.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네.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네.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을 아하.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Thoughtless. 오,
1: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0: Perfect.
1: 아,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네.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0: 그쵸.
1: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아.
1: 그래서 그래 보인다.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0: Yeah.
1: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0: 어, 저 알아요.
1: What is it?
0: Pale.
1: 오, Whoa.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0: 한번 했었죠.
1: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창백해 보여.
0: 오.
1: 어, 어떻게 할까요?
0: 어, you look pale.
1: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0: 어디 좀 아픈가 봐요.
1: How about this?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0: Worryable.
1: 그런 단어 없어요. 자,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0: 네.
1: Worried. ED가 붙어서.
0: 걱정하는.
1: 아,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0: Olivia looks worried.
1: 그렇죠.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0: 네.
1: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0: 닮는 거잖아요, 누구랑.
1: 그렇죠, 그렇죠. 아.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0: Oh, you look pale.
1: Olivia looks worried.
0: Olivia looks worried.
1: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challenge 거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질문형 하는 거.
0: 아.
1: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0: 네.
1: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0: Do I look hungry?
1: 어,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0: 오, 우세요.
1: 맞았습니다. 아마 아니 마유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0: 네.
1: 아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0: 그렇죠.
1: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0: look
1: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0: 네.
1: Do I look? 어떻게?
0: Hungry.
1: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그쵸, 그쵸.
1: 나 배고프니?
0: Oh.
1: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0: Yeah.
1: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0: 오, 근데 싱글이네요?
1: 싱글. 그쵸? 오,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0: 네.
1: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싱글은
1: she's single.
0: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1: single?
0: 돌아올
1: no. 그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0: 아.
1: 그러니까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0: 네.
1: 그런 뜻이 아니라
0: 뭐예요?
1: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lo trip.
0: 예.
1: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0: 네.
1: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0: 네.
1: 오케이.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0: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1: 음흠.
0: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싱글,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그쵸?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Okay.
1: 와, 오고.
0: 어디서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0: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0: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1: Meet,
0: 뭐, 그렇죠?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Mm-hmm.
0: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오케이,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0: Yourself.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우.
0: 그때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0: 어허.
1: Yourself?
0: 직접? Yourself?
1: 오호.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1: I did it myself.
0: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0: 네, 네.
1: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0: Uh-huh.
1: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So I'm free 다음 주에 I'm free next week.
0: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oh.
0: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죠?

0: 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how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와우.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0: 된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 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돼요.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는군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Eyes.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네,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렇죠.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네.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네.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 하는 게 make가 되어주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1: 네.
0: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

0: 피하는 거, 아이
1: 아,
0: 컨택트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1: 그대로
0: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라.
1: yes, avoid.
0: 그렇지.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얘는
1: 우.
0: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1: 눈
0: 겁니다.
1: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그냥
1: 네.
0: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아이 컨택트도 몰랐어요, 제가.
0: 이거 이것만 하게 되면
1: 죄송합니다.
0: 나중에
1: 예.
0: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아이 컨택트, 아이 컨택트 손으로
1: 그쵸,
0: 쓴다니까요.
1: 그쵸.
0: 이렇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1: 아우,
0: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0: 네.
1: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So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So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I
1: 나
0: work out.
1: 운동해.
0: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1: 어허.
0: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right? 근데
1: 예.
0: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0: eats.
1: eats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예.
0: 이 주어 동사 매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리고
0: Never가
1: never처럼.
0: 마찬가지예요.
1: 아,
0: Yes,
1: 그렇군요.
0: good question. Right? So
1: 네.
0: 얘가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Hello.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1: 네.
0: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자,
1: 네.
0: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이거

0: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응.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1: 응.
0: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1: come?
0: just
1: Why
0: come?
1: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거 어때요?
1: And meet
0: Meet
1: him
0: him.
1: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감사.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자, 첫
1: 네.
0: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0: 그죠.
1: anything.
0: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아이 컨택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Let me meet him.
1: No, no, no, no,
3: Come
1: no, no.
3: on.
1: I know.
0: Yes. Good job, you
1: 정말
0: guys.
1: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일주일 걸렸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우,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4 10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부터는요 새로운 문법 내용을 배워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how 형용사 부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전체 내용

경험을 마무리하면서 선생님이 Next Step Challenge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너는 영어를 얼마나 자주 공부하니?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얼마나 자주 이 부분이 how 의문문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얼마나 자주 뭘 써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의문사 how often을 쓰고요. 다음으로 어순에 유의해서 do를 써줘야 돼요. do를 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뒤에 오는 동사가 이렇게 study와 같은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 앞에 일반 동사 대신에 do 동사가 온다. 그런데 무조건 do를 쓰는 게 아니라 주어와 시제에 유의하면서 써야 합니다. 시제는 공부하다, 현재를 나타내죠. 주어는 뭐죠? 너는 you입니다. 그러면 바로 do yo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으로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동사 뭐예요? 공부하다.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study English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쓰면 완성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How often do you study English? 당신은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를 합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한꺼번에 5시간, 6시간씩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매일 한 강씩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새로운 유닛을 시작합니다.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를 시작하죠.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다음으로 Step Up에서는 이 문법 내용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technology, 기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1쪽에 나와 있는 Get Ready를 봐주세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죠? What, which, whose 명사예요. 자, 우리 what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which 다음에 명사 또는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이 의문문을 하나의 의문사처럼 사용해야 돼요. 네,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세트라고 보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여기 사용된 명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is it? 이게 아니라 시간을 물어보니까 What time is it? time이라는 명사를 넣어서 몇 시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시간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죠? 1시다, 2시다, 3시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what 명사, which 명사, whose 명사의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step in에서 이 문법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2쪽으로 잘 넘어오셨나요? Part A와 Part B에서는 what 의문사와 명사가 같이 쓰일 때의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Part A부터 볼게요. what과 명사가 함께 쓰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문법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at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 그렇죠? 무엇이란 의미로 우리가 의문문에서 많이 쓰는 의문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뒤따라오면 무슨, 어떤과 같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hat 명사는 하나의 의문사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요. 또그 뒤에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릅니다. 당연하죠. 똑같은 의문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내용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밑에 예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at color was your dress at the party? 무슨 색깔이었니? 그녀의 드레스는 그 파티에서. 그 파티에서 그녀의 드레스는 무슨 색이었니? 이렇게 색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이럴 때 what color와 같이 의문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색? 이렇게 해석했고요. 또 한번 어순을 살펴볼게요. 자, 의문문의 어순은 주어가 먼저 나오나요? 동사가 먼저 나오나요? 의문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다음으로 주어 her dress가 따라 나옵니다. 다른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문문의 어순을 따른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self 체크해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명사 의문문에 유의해서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movie did you watch? 무슨 영화를 너는 보았니? 당신은 무슨 영화를 봤나요? 선생님이 what을 무슨이라고 해석했죠? 무슨 영화를 봤는지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문이고요. 또 어순을 살펴보면 이때 동사가 watch, 보다, 일반 동사죠? 이럴 때는 비동사와는 달리 바로 앞으로 나올 수 없고 두 동사가 대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제에 유의한다고 했죠? 봤다란 뜻이니까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do가 아니라 did가 앞으로 나오고 뒤에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what movie did you watch?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2번, what food did they order? 무슨 음식을 그들은 주문했나요?가 되겠죠. 그들은 무슨 음식을 주문했나요? 이렇게 묻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what을 무슨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food라는 명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순도 볼까요? order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과거형 did가 왔죠. 왜냐하면 주문했다. 과거니까요. 그래서 did they order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food did they order? Good job! 잘했어요. 자, 이제 Part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what이 사용되었는데요. what 다음에 kind 또는 type of가 오고 다음에 명사가 올때 의문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뜻이 되냐면요. kind와 type이 우리말로 종류라는 뜻이에요. type은 유형, 종류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kind는 어떤가요? kind의 뜻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종류라는 뜻의 명사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종류란 뜻의 명사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어떤 혹은 무슨 종류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 함께 볼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무슨 종류의 음악을 당신은 좋아하나요? 이렇게 종류의 측면에서 질문하고 싶을 때 What kind of 또는 What type of 라고 물을 수 있어요. kind를 이렇게 type로 바꿔도 같은 의미입니다.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step 체크를 보면서 더 많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r type of 명사의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함께 해석해 봐요. 1번. What kind of movies does she like? 자, what kind of 뭐였죠? 무슨 종류의 영화를 그녀는 좋아하나요? 그녀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나요? 네, 이렇게 종류를 물을 때 what kind of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순을 살펴볼까요? 주어 앞에 두 동사가, 조동사가 like 대신해서 앞으로 왔죠? 왜 does를 썼죠? 네, she가 3인칭 단수니까 do를 쓰면 안 되고 does를 써야 되죠. 따라서 does she like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2번 볼게요. What type of clothes do they sell? 네, type으로 바뀌었네요. 네, 의미는 같아요. 무슨, 어떤 종류의 옷을 그들은 판매하나요? 네, 부드럽게 바꾸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옷을 파나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ell 대신해서 두 동사가 they 앞으로 나왔죠? 어순 확인하면 do they sell? 이렇게 진행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B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Part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C와 뒤에서는 which와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which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ich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느 것,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오면 what과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어느라고 해석하면 돼요. what의 뜻이 무슨, 어떤이었잖아요. 얼핏 보면 어느나, 어떤이나, 무슨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위치와 왓은 네, 아주 같다고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위치를 쓰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정해진 대상들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물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우리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A or B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주어져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볼게요. Which fruit do you like more? Apples or peaches? 어느 과일을 당신은 더 좋아하나요? 사과 아니면 복숭아? 이렇게 대상을 정해줬죠? 그리고 둘중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의문사가 위치이고요. 뒤에 명사가 오면 어느 무엇?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은 비교를 해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more과 같은 비교급과 함께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셀프 체크해서 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ch 명사 의문문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Which season does she like more, summer or winter? 어느 계절을 그녀는 더 좋아하나요? 여름 또는 겨울? 네, 그녀는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하나요? 여름 아니면 겨울? 이렇게 A or B 하고 대상을 정해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이렇게 사용됐죠? 네. 다음 2번도 같은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Which color looks better on you? Blue or green? 어느 색깔이 looks better on you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자, 이 표현은 look good on 누구 해서 누구에게 잘 어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끝이 뭘로 바뀌었나요? Better.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더잘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다시 볼까요? 어느 색깔이 당신에게 더잘 어울리나요? Blue or green?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대상을 정해주고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의문문이에요. 또 better과 같이 비교급이 쓰였죠? 그래서 정리하면 당신에게는 어느 색이 더잘 어울리나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네, 이런 상황에서 which 명사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어서 part D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hose 다음에 명사가 올 때의 용법이에요. whose의 뜻은 누구의라는 뜻으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의문사죠. 뒤에 명사가 따라오면 누구의 무엇? 이렇게 해석이 돼요. Whose book is this? 누구의 책인가요? 이것은, 그쵸? 책의 주인을 묻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를 물을 때 whose 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그러면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면서 해석도 해볼게요. 자, 1번. Whose phone is ringing now? 자, 나왔죠? 누구의 전화기가 is ringing. 울리고 있나요? 지금. 지금 누구의 전화기가 울리고 있나요? 네. 이렇게 전화기의 주인을 물을 때 whose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 2번 문장도 볼게요. Whose bike did she borrow last weekend? 누구의 자전거를 그녀는 빌렸나요? 지난 주말에. 입니다. 그녀는 지난 주말에 누구의 자전거를 빌렸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를 해보고요. Whose는 지금 자전거의 소유를 묻기 위해서 사용된 의문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Whose까지 우리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asy 가이드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뭔가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 이지은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함께 봐주세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What, which, whose 명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what 명사, which 명사, whose 명사는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 언급이 되었고요. What과 명사가 사용될 때는 what이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what color 하면 무슨 색, what time 하면 무슨 시, 즉몇시 이렇게 물어볼 때 사용되겠죠? 다음으로는 what 다음에 kind, type과 같이 종류를 뜻하는 표현이 따라오는 경우를 알아봤어요.
What kind of, what type of 하면

무슨 종류의 음악?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type of clothes 하면 어떤 종류의 옷?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which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which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때 어느 것을 고르겠냐?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의문사예요. 우리말로는 어느라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뒤에 A or B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주어질 때가 많다. 또 이렇게 뒤에 비교급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Whose 배웠죠? Whose는 누구의란 뜻으로 소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Whose book 하면 누구의 책,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이렇게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독해를 할 시간이에요. 교재 44쪽이고요. 우리가 읽을 1번 지문의 대주제는 technology. 뭐죠,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많은 기술들이 있죠. 네, 어떤 것이 글의 소재로 사용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as a Viking king in the 10th century. 10세기에 바이킹 왕이 있었다. There was 하면 there is, 있다의 과거로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바이킹 킹 하면 바이킹 왕인데요. 여러분, 바이킹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 놀이동산에 가면 있는 그 놀이기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원래는 바이킹은 8에서 10세기에 살았던 북유럽의 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동산에서 보는 그 배가 이 해적들이 타고 다녔던 배의 모양에서 이제 모티브로 얻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기억이 더잘 되겠죠? 네, 바이킹 왕이 있었대요. Century 하면 1세기, 2세기, 3세기. 100년의 시간을 세기라고 하죠? 그때 쓰는 영어 표현이 바로 Century입니다. 10세기에 바이킹 왕이 있었어요.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는 유명했어요.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unite는 통합시키다.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구문을 해석하라면 이 표현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Be famous for 하면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란 뜻이고요.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uniting 하고 unite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었죠? 자, 왜 이렇게 썼어야 했을까요? 바로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여야 돼요. 근데 통합한 것으로, 통합하다란 뜻의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동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동사를 명사로 바꾼 형태, 즉 동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동명사는 어떻게 만드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들어요. 자, 우리 동명사는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또 배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볼게요. for 다음에 uniting과 같이 ing 형태로 쓰였고, 그 뜻은 뭐뭐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제 또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nickname was Bluetooth. 그의 별명은 블루투스였다. 네, 그 유명한 바이킹 왕의 별명이 블루투스였다고 해요. He really had a Bluetooth. 그는 정말로 파란 이를 가지고 있었다. 네, 파란 이를 가지고 있어서 별명이 블루투스였다고 합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요. 자, 이 표현을 보면 1분만 기다리세요라고 직역하기 쉽죠? 네, 여기서는 진짜 1분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멈출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도 앞부분을 읽으면서 블루투스 하고 잠깐 멈췄죠? 그래서 글쓴이가 잠깐만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sn't that something we use today?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 아니니? 네, 여기서 대시 무엇이죠? 블루투스죠? 블루투스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것? 그쵸.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 We use today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앞에 있는 something이란 명사를 꾸며주죠. 그쵸?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어떤 것,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했어요. 이와 같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대는 앞에서 본 지시대명사의 대과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돕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시고요.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여러분이 나중에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다음입니다. What kind of technology is it? 어떤 종류의 기술이니 그것은?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kind of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technology를 수식하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종류의 기술이니? 자, 그리고 블루투스란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It connects devices together. 그것은 기계 장치들을 함께 connect, 연결한다. 그쵸? 이 앞에서 말하는 it은 네, 바로 블루투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핸드폰이나 오디오를 연결하거나 핸드폰이나 TV를 연결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기 장치들, devices를 연결해주는 기술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말하죠. Just like King Bluetooth did, it unites devices. 킹 블루투스가 했던 것처럼 그것은 기기 장치를 unite, 통합시킨다. 그쵸? Just like라고 하면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듯이에요. 왕 블루투스가 뭐 했듯이. 이때 디드는 뭘 했다는 걸까요? 뭐 했죠? 그쵸.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united. 네, 통합했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united를 받는 대동사입니다. 통합했듯이 이 기계, 블루투스라는 기계는 장치들을 통합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문장이에요.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무슨 이름이 이것보다 더잘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그쵸? What name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what 명사예요. 무슨 이름이, 어떤 이름이 진짜 이 이름보다 더잘 블루투스라는 테크놀로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왕이 통합했던 것처럼 이것도 기기들을 통합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기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다 라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잘 읽어봤고요. 다음 1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봐주세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제목 문제네요. 여러분, 제목의 조건은 어떠해야 되죠? 글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즉, 메인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보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까요? 1번, What Bluetooth can do? 블루투스가 할수 있는 무엇? 블루투스가 할수 있는 것. 자, 어떤가요? 1번이 글의 중심 내용, 메인 아이디어를 잘 담고 있나요? 만약에 1번이 제목이라면 블루투스란 기능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블루투스의 핵심적인 특징, 그것이 기기 장치들을 연결한다. 핵심적인 특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메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제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에서 제외를 하고요. 2번 볼게요. How Bluetooth got its name? 어떻게 블루투스가 그것의 이름을 얻게 됐는지, 어떻게 블루투스가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네, 어떤가요, 여러분? 2번은 메인 아이디어를 잘 반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What name can show the technology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잘, 블루투스라는 테크놀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있을까? 네, 이 전체 글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지어졌는지, 블루투스라는 바이킹 킹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까지 이 이름이 그 기술을 잘 설명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마쳐요.
따라서 2번이 중요합니다.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는 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Why a king was called Bluetooth? 왜한 왕이 블루투스라고 불렸을까? 네. 자,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가 정말 파란 일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것을 중심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볼게요. 일치 불일치 문제는 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1번. 블루투스 왕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통합했다. 자, 나라들을 통합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딨죠? He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많은 나라라고 할수 있나요? 두 국가를 통합했으니까 이 진술은 틀린 게 되죠. 다음 2번이에요. 블루투스 왕은 파란색 치아가 있었다? 네,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네요. He really had a blue tooth. 2번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현대의 블루투스 기술은 기기들을 연결한다. 네, 이 표현도 그대로 있었죠? It connects devices together. 자, 3번도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건몇 번?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잘 읽어봤고요. 우리 전체 내용을 이지 가이드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The name Bluetooth comes from a Viking king.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바이킹 왕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블루투스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글이었어요. 다음으로 디테일즈도 볼게요. The king was famous for uniting Denmark and Norway. 그 왕은 be famous for, 유명했다. Uniting, ing 봐야 되죠?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것으로 유명했다. His nickname was Bluetooth. 그의 별명은 블루투스였고, Bluetooth technology connects devices. 블루투스 기술은 기기 장치들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it unites devices just like the king united countries. 그것은 기기 장치들을 통합한다. 모처럼 그 왕이 나라들을 통합했던 것처럼과 같이 네, 이름이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내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볼게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술인가? 자, 우리가 필요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종류의가 되겠죠. 네, 그리고 기술은 이미 쓰여 있고요. 따라서 What kind of를 채워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What nam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내용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쓰는 건데요. 선생님이 be famous for 다음에 동사가 올때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빈칸의 내용을 채워보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강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해야 다음 시간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0강인데요.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복습하게 될지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를 복습하는 날입니다. 우리 랩업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 완벽 대비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가 무엇이었죠? 형용사는 사람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n interesting book, a very interesting book, my interesting book에서 초록색 글씨 형용사들이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의 앞에 나온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쌤이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연필이 한 자루 있어요. 연필 한 자루, a pencil인데요. 길이가 짧은 연필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short는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명사의 바로 앞이니까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A short pencil. 이렇게요. 자, 이 형용사의 위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동사나 look과 같은 동사의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this book looks interesting 혹은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My book is interesting. 자, 여기서는 초록색 글씨 interesting이라는 형용사가 look 혹은 비동사의 뒤에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비동사의 뒤 혹은 look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들은요, 앞에 있는 주어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 볼까요? This book looks interesting. 이 책은 흥미롭게 보이는 겁니다. 주어인 이 책을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는 이렇게 비동사나 look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했잖아요. 이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대부분을 다 꾸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까지도 꾸며줄 수가 있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주로 해석이 되었죠?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She runs slowly. 그녀는 느리게 달린다. 느리게라고 해석되면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죠. 예를 들어, very slow라고 하면 매우 느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매우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really slowly라고 하면 정말 느리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느린 게 아니라 정말 느리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really가 뒤에 있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unfortunately, she runs slowly라고 했어요. 여러분, unfortunately라고 하면 불행히도 이런 의미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녀는 느리게 달린다에서 불행하게도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사는 이렇게 다양한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형태도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의 뒤에 ly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poor 하면 뒤에 ly만 붙이면 되지만, Mary, y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 y를 i로 고친 후에 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두 가지는 규칙 형태예요. ly를 붙이는 규칙 형태고요. 뒤에 있는 예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두 케이스는 ly를 붙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을 경우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fast인데요. fast는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되기 때문에 fastly라고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따로 암기해야 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새 부사 형태는요, well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영을 잘한다 라고 할 때는 I swim we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부 사 형태 well이라는 점꼭 기억하면서 우리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부터 완벽하게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요. A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위치에 넣어 올바른 순서로 고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책한 권이 나와 있는데 difficult, 어려운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명사의 바로 앞임으로 a difficult book이 되겠죠? 형용사는 꾸밈을 받는 명사의 바로 앞에 나와준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the box, 상자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의 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the blue box가 되겠죠? 파란색의 상자. 이어서 3번, a boy, 남자아이 한 명인데 brave, 용감한 이거든요. 용감한 남자아이이므로 a brave boy가 되겠고요. brave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4번, an artist 하면 예술가 한 명인데 great,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때는 a great arti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5번, 우유인데 신선한 우유래요. 우리 신선한 우유,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The fresh milk. fresh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The cars, 차들인데 자동차들이 하얀 자동차들이므로 The white cars. 자, 이어서 7번. 여자들, women.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에요? 친절한 여자들이므로 The kind women이 되겠습니다. 나의 피아노가 새 것이에요. 나의 새 피아노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My new piano. 그리고 his cousin, 그의 사촌인데 diligent, 부지런한 사촌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his diligent cousin이 되겠죠. 이어서 the games, 게임들인데 신나는 게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he exciting games가 되겠죠. 모두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명사의 바로 앞에 오면 된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B번입니다. 우리말 뜻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나는 쉬운 책을 읽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쉬운 책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쉬운 책, easy book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easy book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금은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거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heavy가 되겠죠? 그래서 gold is heav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그는 피곤해 보인다. 자, 뭐뭐해 보인다는 look 뒤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피곤해 보인다는 look tired가 되겠네요. 그래서 he looks tired 써주시고 주어가 he이므로 look이 아니라 뒤에 s를 붙인 형태를 쓴다는 점까지 챙겨주세요. 이어서 4번인데요. 4번에서는 그것은 재미있는 게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게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an interesting game 해주시면 됩니다.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5번입니다. 그는 나의 현명한 친구이다라고 했어요. 나의 현명한 친구. 자, 나의 친구라고 할 때는 my friend잖아요. 근데 가운데 형용사 넣어주어야겠죠? 현명하는 영어로 wise. 그래서 he is my wise frien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오늘은 춥다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 col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cold today. 7번. math and science 빈칸 빈칸인데 수학과 과학은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difficult나 혹은 hard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둘다 어려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문장 쓸때 형용사만 달랑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와서 이 주어를 설명해 주도록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수학과 과학,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8번인데요. J는 아름답고 친절하다라고 하였어요. 아름다운 beautiful 넣어주시고 친절한 kin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동사의 뒤에 형용사가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그큰 장난감들은 나의 것이다. 그 장난감들이라고 할 때는 the toys인데 그큰 장난감들이니까 가운데에 형용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the big toys가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치타는 빠른 동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The cheetah is a fast animal. 빠른 동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입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요. Rich looks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자, 부유해 보인다라고 할 때는요. look 뒤에 형용사를 써서 looks rich 이렇게 써주어야 되겠죠. 형용사는 look이나 비동사의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the man looks rich로 바꾸어 주시고요. 또 2번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앞에 형용사 위치하면 안 되겠죠. The dogs are clever로 바꾸어서 그 개들은 똑똑하다. 그 개들은 영리하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3번 보시면 Pretty those dolls are mine. 그 예쁜 인형들이라고 할때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인형들을 꾸며주어야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ose pretty dolls로 바꾸어 줄게요. 4번 보시면 저것은 멋진 바이크, 자전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나이스가 바이크를 꾸며줄 때 가운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That is a nice bike. 바로 뒤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John is tall boy. 마찬가지죠? 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tall이 뒤에 있는 boy를 바로 꾸며줄 수 있어요. John is a tall boy. 이렇게요. 6번입니다. 그것은 나의 오래된 우산이다. 오래된 우산이니까 my old umbrella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7번 보시면 Jack and Juliet are pianists good.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우리 pianists good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꾸밈을 받는 명사는요. 형용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ood pianists로 바꾸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His daughters are actresses famous. 자, 여기서도 이상한 점 발견하셨죠? 유명한 여배우들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가 앞에 위치하므로 famous actresses와 같이 써주셔야 맞습니다. 자, 이어서 D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그녀는 똑똑하다라고 했어요. 자, 문장 구성이 어렵다면 주어와 동사부터 쓴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똑똑하다는 she is smart가 되겠네요. 2번 보시면 그 남자 아이들은 힘이 세다라고 했어요. 주어, the boys가 되겠죠? 동사 are 써줍니다. 그럼 하나 남아요. strong. 그래서 the boys are strong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요. yellow banana가 있습니다. 그 노란 바나나는 내 것이다. The yellow banana is mine 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그것은 안전한 기차다. 우리 안전한 기차라고 할 때, a safe train 해주어야 safe가 뒤에 있는 train을 꾸며주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는 파란색 펜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파란색 펜 하나를 영어로 a blue pen이라고 하죠. 6번 보시면 야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다. My favorite sport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 피자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A delicious food인데 앞에 비동사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8번입니다. Sharks 상어들은 위험한 동물들이다라고 할때 are dangerous animals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dangerous 위험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땐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형용사의 알맞은 부사 형태를 빈칸에 쓰라고 했고요. 괄호 안에는 우리말 의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 형태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꼭 집중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bad 하면 나쁜인데, badly 뒤에 ly를 붙였더니 나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우리 부사가 되는데요.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easy의 부사 형태는 easily가 됩니다. 이때 y는 i로 바꾸고 ly를 붙여준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어서 2번인데요. loud 하면 큰 소리의인데 뒤에 ly 붙이면 크게가 됩니다. 자, 3번 별표할게요. 3번의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높게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ly 붙이지 않습니다. 4번 느린이라는 의미이므로 뒤에 ly를 붙여서 천천히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부사예요. 5번 보시면 soft, 부드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뒤에 ly를 넣어서 부드럽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이에요. 6번 별표할게요. 그의 부사 형태 아까 보았죠? 잘이라는 의미의 well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fast도 중요합니다. 우리 빠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fast, 빠르게도 되니까 예외입니다. 우리 ly 붙이지 않아요. 8번 lazy인데 마지막 y를 i로 바꾸고 ly를 넣어줍시다. 그래서 lazily, 게으르게가 되겠고요. 자, 9번의 late, 늦은은 늦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이어서 beautiful, 아름다운인데 뒤에 ly를 넣으면 아름답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사의 형태를 공부해 보았고요. 이번엔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입니다. Brian walks so fast. Brian walks so fastly. 무엇이 맞을까요? 자, 우리 Brian은 매우 빠르게 걷는다라고 할 때,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fast입니다. 참고로 fastly라고 쓰지 않아요. 이런 단어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We found the post office easy 혹은 easily인데요. 우리 앞부분을 해석해보면, post office는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found는 누구의 과거형일까요? 네, find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체국을 찾았는데 쉽게 찾았다. 뭐뭐하게니까 부사 자리죠? 그래서 easil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나는 매우 정말 배고프다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어야 하므로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real의 부사 형태는 really입니다. 4번입니다. 그녀는 말을 하는데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형태입니다. loudly 하면 큰 소리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자, 5번입니다. 우리 solve the problem 하면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한 풀었을까요? 정확하게 풀었을까요? 너무 쉽다, 그쵸? correctly가 되겠습니다. correctly는 correct의 부사 형태로 이렇게 ly를 붙여주었고요. 정확하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I don't remember that.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very well, very good. 매우 잘 기억하지 않아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부사 누구예요? Well이 되겠죠?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well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7번 보시면 we really need your help. 우리는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부사 형태인 really가 맞겠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8번에 Susan studies hard, Susan studies hardly라고 하였습니다. 수자는 열심히 공부한다일까요? 아니면 hardly,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거든요. Susan studies hardly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hard입니다. 쌤,
Susan studies hardly 하면 수잔은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잖아요. 얘도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만약 hardly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Susan

Hardly. Studies. 자,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빈도부사라는 좀 특별한 애거든요. 이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때는 우리가 빈도부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studies hard가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speak? 말해줄 수 있나요? Slow, slowly. 느린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느리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므로 우리 slowly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10번입니다. I ca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늦게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 써요? Late를 씁니다. 그럼 lately는 뭐예요? 얘는 최근에 라는 의미를 갖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별표하고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문장을 다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Steve laughs 라고 했습니다. laugh는 하하하 웃다거든요. 스티브는 행복하게 웃어 웃는다가 되겠죠? 행복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서 Steve laughs happily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그녀는 스키를 탈 수 있는데 매우 잘 탈 수 있다가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well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she can ski very well. 3번인데요.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잖아요. 주의 깊게 부사자리죠? 그래서 뒤에 ly를 붙여서 please listen carefully. 자, 4번입니다. 그 학생들은 천천히 느리게 걸었다잖아요. 느리게니까 부사죠? slowly가 되겠습니다. The students walked slowly. 이어서 5번인데요. I passed the exam. 나는 시험에 통과했는데 완벽하게 통과한 거죠. 얘는 완벽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란 말이에요. 부사를 만들어주려면 ly를 붙여서 완벽하게, perfectly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여러분, explain이라고 하면요. 설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그 규칙을 설명해 주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따라서 부사가 필요하므로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줍시다. 그러면 he explained the rule clearly. 그는 규칙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줬다. 7번입니다. 고양이들은 높게 점프할 수 있다. 고양이를 정말 높게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높게라고 할 때는 high 뒤에 ly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igh 자체가 높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솔직히 나는 너를 믿어. 솔직하게 라는 우리 부사가 필요하므로 honest 뒤에 ly를 붙인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입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부사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 Sally is a safe driver 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Sally는 안전한 운전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Sally는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가 되겠죠. 안전하게는 safe 뒤에 뭐 붙일까요? 부사니까 ly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ally drives safe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We had heavy rain yesterday. 우리는 어제 무엇을 겪었다고 하죠? Heavy rain, 폭우입니다. 많은 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 많은 비를 겪었다라는 말은 어제 비가 많이 내렸다도 되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많이라는 의미로 heavy의 부사인 heavil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y로 끝나니까 i로 바꾸고 ly 써준 거예요. 네,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My uncle is a hard worker. Hard 하면 열심인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다, 노동자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바꿔 말하면 나의 삼촌은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부사 열심히가 들어가 주어야겠죠? 여러분, hard의 부사 형태 무엇일까요? hardly 아닙니다. hard가 되겠죠? hard는 그 자체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 형태로 열심히도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my uncle works har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Juliet is a quiet speaker. Quiet 하면 조용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조용한 speaker, 연설자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한다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조용히라고 할 때는 우리 quiet 뒤에 뭐 써줄까요? ly 써주시면 되겠죠? Juliet speaks quietly라고 하면 부사 quietly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서 줄리엣은 조용히 말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Robert is a quick learner. 빠른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은 빠르게 배운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겠죠? 자, 우리 빠르게라고 할 때는 quick 뒤에 뭐 넣을까요? ly를 넣어서 quickl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obert learns quickly. Robert는 빠르게 배운다. 6번입니다. She is a kind teacher. 그녀는 친절한 선생님이다라는 말은 그녀가 친절하게 가르친다라는 말도 되겠죠. 우리 친절하게라고 할 때는 kind 뒤에 뭐 붙일까요? ly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She teaches kindly. 그녀는 친절하게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The subway is very slow. 그 지하철은 매우 느리다는 건 매우 느리게 달린다라는 말도 되므로 느리게라는 의미로 slowl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My father leads a happy life. 행복한 삶은 행복하게 산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happy의 부사 형태 넣어줄 건데요. happy는 y로 끝나니까 i로 바꾸고 ly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My father lives happily. 나의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워크북 문제풀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올인원 주막 영어 자, 204강이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되겠습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의 key sentence는 이렇게 드렸어요.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할 내용이 뭔가 있는 문장이겠죠. 자, 조금 이따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과 순서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입니다. 오늘은 듣고 문제 푸실 거고요. 자, 대화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답까지 찾아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이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0: 이렇게 영문으로 선택지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유형 자체는 세부 정보 문제예요. 근데 세부 정보 문제는 선택지를 미리 읽지 않아도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선택지가 영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선택지를 다 읽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 안에 다 못 읽으면 여러분들 다음 문제가 다 읽지 못하고 문제도 다못 풀었는데 다음 문제가 시작되는 이런 사고가 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은 미리 선택지를 좀 읽어보시라라고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중학과정도 그렇고 수능과정도 그렇고 진짜 정식 문제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이렇게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 추후에는요 제가 특정 시점에 선택지를 다섯 개로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부러 제가 네 개를 드렸던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다섯 개로 좀 바꿔보는 자, 그런 시간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그 점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선택지 미리 읽어 두시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세 개 정도나 두 개 정도로 미리 읽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사과를 표시했네요. 물론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으나 최소한 마지막 말에 대해서 사과가 나와야 될 상황이냐 등등등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도 좋지만 혹시 못하더라도 이것이 사과의 내용이다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 티켓 잃어버렸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맞아. 이거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인 것이죠. The concert was great. 그 콘서트 대단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이 뭐길래 도대체 이게 적절한 정답이 될까요? 만약에 B가 정답이라면. 자, C. Oh, thanks. 이거는 감사 표시네요. You're a very good friend. 너 정말 좋은 친구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okay, I'll pick you up at your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픽업이 여러분들 사람 따위를 이렇게 픽업하는 거 알죠? 예, 특정 장소에서 픽업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어 올리다의 뜻인데, 태우다의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너네 집에서 내가 너 태우고 갈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okay라고 했던 것은 제안에 대한 수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진술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 정리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1: Kat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2: I don't have any plans yet. Why?
1: I have two VIP tickets for a K-pop concert.
2: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1: My brother is the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Agency.
2: Cool. I didn't know that.
1: He gave me the tickets.
2: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1: I'd like to,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2: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1: I'll give them to you. So you can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자, 어떻게 답이 쉽게 잘 나오던가요? 예, 줄거리 파악이 잘 되고 뭐 내용 파악이 잘 되면 당연히 정답은 쉽게 내실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한 문장 한 문장 보시면서 자, 저랑 내용을 좀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1: Kate.
0: 너무 쉽잖아요. Kate.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0: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런 내용이죠.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가 사실은 올 수 있죠.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do나 did가 올 수도 있고 조동사가 오게 되면 what can, what may, what will, what would, what could.

0: 뭐 washed,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오게 됐을 때는 뭐 비동사가 직접 오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비동사 대신에 동의어로 be going to 쓰는 거 알죠? 그러면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be와 going to는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한뭐 십수 개 정도, 십여 개가 넘죠. 하지만 의문사 다음에 오는 그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열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what 다음에 will 자리에 be와 going to가 이렇게 쪼개져서 오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면 저것도 잘안 들리고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익숙해지면 Hi, how are you? 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한 50번, 100번 정도 반복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to까지. 왜냐면 뒤는 바뀔 거니까.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자, what are you going to가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또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남자 성우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면요, 지금 이 남자 성우분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이죠? 예, 이분의 인내심에 저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용 그런 그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내심이 쓰시네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are you going to? What
0: What
1: are
0: are you
1: you
0: going
1: going to?
0: to? What
1: What
0: are
1: are
0: you
1: you
0: going
1: going to?
0: to?
1: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0: Do this weeke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자, are는 더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what are you going to가 아니라 사실은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이 정도로 많이 들린다. 대단히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많이 들을 어구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려봤고요. 너 이번 주말에 뭐 할래? 이 정도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잘 들으셨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I don't have any plans yet.
0: 자, 반면에 이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자,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저는 항상 청취할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훈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2: I don't have any plans yet.
0: I don't have any plans yet인데 any 부분을 일부러 강하게 해드렸어요. 왜? 앞쪽에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Have any plans? Have any plans? Have any plans라고 발음할 만한 여유가 원어민들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이런 연음 때문에. I don't have any plans. I don't have any plans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y를 못 들었더라도 여러분들 이 문장 내용 알아듣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슨 들으셨으면 보너스입니다. 자, 예슨 부정문에 나타나게 되면 still,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죠. 자,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여전히 아무런 계획이 없어.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한 두세 번 반복해 볼까요?
2: I don't have any plans yet.
0: I
2: I
0: don't
2: don't
0: have
2: have
0: any
2: any
0: plans
2: plans
0: yet.
2: yet.
0: I
2: I
0: don't
2: don't
0: have
2: have
0: any
2: any
0: plans
2: plans
0: yet.
2: yet.
0: I
2: I
0: don't
2: don't
0: have
2: have
0: any
2: any
0: plans
2: plans
0: yet.
2: yet.
0: 이렇게 하겠습니다.
2: Why?
0: 자,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제 궁금증을 표시했어요. 둘은 친구인 것 같은데 너 주말에 뭐 하냐 그랬고, 뭐 별다른 계획 없어. 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1: I have two VIP tickets for a K-pop concert.
0: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I have two VIP tickets라 그랬습니다. 자, VIP 티켓 두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K-pop concert가 들렸으니까 앞쪽에 for는 뭐못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겠고요. for a K-pop conce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pop concert

0: 를 위한 티켓이 내가 두장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정황이라면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죠? 제안이 들어 그갈것 같은데요. 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0: 자, really? 이번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Where did you?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 다음에 올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십수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두 동사가 과거로 와가지고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자, 빨리 발음하니까 Where did you에서 자, D 사운드는 강세가 없는 경우에 리을로 많이 바뀐다 그랬죠? Where did you get? Where did you get that? 자, 어디에서 그 구했니?
1: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0: 거의 where did you 정도로 발음납니다.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이런 거죠. 자, 요것도 한번 원어민처럼 한번 우리도 흉내 내볼까요?
1: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0: Where
1: did
0: did
1: you
0: you
1: get
0: get
1: them?
0: them?
1: Where
0: Where
1: did
0: did
1: you
0: you get
1: get them?
0: them?
1: Where
0: Where
1: did
0: did you
1: you
0: get
1: get
0: them?
1: them?
0: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그, 뭐, 이런 쪽으로는 의문사 다음에 시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뭐, 일반 동사가 나올 땐 시제 동사가 do, did, 이런 조동사로 바뀌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론 가지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 보시고, 연습해 보심으로써, 익숙하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처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 이게 청초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2: My brother is the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Agency.
0: Good. My brother,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됐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고요. 마지막에 있는 에이전시는 들으시면 보너스입니다. 에이전시는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했죠. 자, 사람은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그래서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출처가 바로 brother가 되겠습니다. 자, 형이 되겠죠?
1: Cool. I didn't know that.
0: cool. cool은 여기서 이제 춥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멋진데 라고 하는 거 cool이라고 많이 하죠? I didn't know that. 이게 거의 슬랭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2: He gave me the tickets.
0: 아, 그가 나에게 티켓을 주었어. 뭐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1: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0: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실 자,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되게 쉬워요. 뭐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Then.
1: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0: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알겠죠?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런데 들으면 처리가 안 되죠? 이유는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장들을 암기해 두실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여기까지 특히. 뒤는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Do you want me to? 너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니? 이런 얘기예요.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자,가 되겠습니다. 한세 번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된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1: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go
0: go
1: to
0: to the
1: the concert
0: concert
1: with
0: with
1: you?
0: you?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go
0: go
1: to
0: to
1: the
0: the
1: concert
0: concert
1: with
0: with
1: you?
0: you?
1: Do
0: Do
1: you
0: you
1: want
0: want
1: me
0: me
1: to
0: to
1: go
0: go
1: to
0: to
1: the
0: the
1: concert
0: concert
1: with
0: with
1: you?
0: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이 사람은 또 그나마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want me to 이렇게 발음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구어체에서 do you want me to 거의 T 사운드가 이것도 리을로 이제 약화돼서 바뀌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내용 파악이 이제 끝났고요. 이 문장이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듣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2: I'd like to.
0: I'd like to. Would like to는 want to잖아요. To 이하는 생략. 나도 가고 싶지.
2: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0: 아,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but 이하에는 정답의 단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난 지난주에 미안한데 근데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제안인 줄 알았더니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0: 자, 또 의문사로 시작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그 티켓 가지고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2: I'll give them to you.
0: I'll give them to you.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2: So you can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
0: 자,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까지 들으셨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과 요 내용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줄거리가 얼추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러시면 정답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 표시 아니에요? 예, 남자친구랑 같이 보라고 배려해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자, C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뭐, 그 문제 풀이까지 이제 마무리 했는데요. 자, 이제 정답을 포함해서 저 전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2: Kat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1: I don't have any plans yet. Why?
2: I have two VIP tickets for a K-pop concert.
1: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2: My brother is the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Agency.
1: Cool. I didn't know that.
2: He gave me the tickets.
1: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2: I'd like to,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2: I'll give them to you, so you can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
1: Oh, thanks. You are a very good friend.
0: So,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떻게 말하기와 듣기, 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필요한 문장들 여러분께 반복시켜드렸고, 암기 당부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시면 영어 듣기와 말하기가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숙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3: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에 푹 한번 빠져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냐고요? 아니죠. 재미를 느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 있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주 긴장감 넘치고요. 서서히 손에 땀이 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읽어보고

0: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허락하다라는 let과 allow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Chapter 3. The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그 다음에 삼촌, Uncle Henry 가족은 폭풍을 잘 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Toto was terrified too. 이제 폭풍이 오니까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토토가 어떻게 됐냐면 terrified. Terrified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무서운 거. 겁에 질리는 것을 terrifie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토는 무서워했습니다. 토토도 무서워하는 것이죠.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너무 무서우니까 도로시가 키우는 그 개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의 개인 이 토토는 지난 강에서 나왔었죠. He jumped.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가 꽉 안고 있었는데 축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어딘가에 숨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의 품에서. 그러니까 팔 밖으로, 팔로부터 뛰어 내려갔고요. And ran away. 그리고 뛰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어떡하나요? 지금 폭풍이 올 텐데. Dorothy chased after him. 도로시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서둘러 도로시야. M 이모가 불렀습니다. 아, 과연 이 토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다행히 찾았네요. 도로시는 발견했습니다. 토토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hiding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토도 동물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 뭔가 이 분위기가 바람 불고 뭔가 이 도망가고 이런 분위기에 좀 압도되다 보니 좀 무섭다 보니까 뛰어 내려가서 이 본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침대 아래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도로시가 외쳤습니다. 나는 I can't let. Let이라는 것은 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도 좋아. 너 간식 하나 사 먹어도 좋아. 허락한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let인데요.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열대성 폭풍이죠. 열대성 폭풍인 이 cyclone이 토토를 데리고 가게 놔둘 수가 없어. 그렇게 놔둘 수 없어.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토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인 것이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인데 그냥 이렇게 폭풍에 쓸려가게 밖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자, 그런데 그녀가 토토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침대 아래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잡았겠죠. 그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잡았습니다. 그러나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아, 뭐가 늦었다는 것일까요?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허용하다,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뭔가를 전부 다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또 더 많은 표현이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것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중간기말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는 말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허락하다의 let과 allow의 차이입니다. 즉,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let, 뭔가를 하게 하다, 허락하다, allow, 뭔가를 허락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개가 의미상 약간의 아주 조금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My dad let me stay up late.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llow를 사용한다면 The coach allowed the players to take a break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두 개를 보면은 사실은 let과 allow가 동일하게 뭔가를 허락하다, 하게 하다, 뭔가를 허용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 미묘함을 여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나의 아버지는 let me stay up late. 나에게 허락해줬다. 맞죠? 나를 하게 해줬다. Stay up late. 밤늦게까지 stay up late이라는 것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도록 허락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이 놀러 왔는데 혹은 뭔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혹은 밤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화가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오늘만은 아빠가 늦게 자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요거 잠시 두고요. 그 다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의미 아시겠죠? Let은 뭔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The coach allowed. 코치는 허락해줬습니다. The player, 선수들에게 허락해줬습니다. 뭐 하도록? To take a break. 아, 이때까지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 다 같이 쉬는 시간 한 15분, 20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해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개가 둘 다 허락하다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어감이 뭐가 다르냐면 let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 조금 더 비격식적인, 뭔가 공식적이고 뭔가 딱딱한 상황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편안한 상황, 부모님, 뭐 가족 간에 쓴다거나 친구 간에 쓴다거나 이렇게 그럴 때 조금 더 이 비공식적이고 비격식적인, 격식이 좀 더 낫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덜 갖춰야 되는, 덜 갖춰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let을 좀 더 많이 쓰고요. allow라는 것은 글로 쓸 때 뭔가 조금 더 이 말보다는 글이 조금 더 공식적이고 형식을 좀 더 우리가 거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 쓸 때나 혹은 allow라는 것은 조금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내용도 그런 겁니다. 코치가 이 선수단,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단이 있는데 코치가 선수들에게 아 지금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선수들이 쉬어도 된다고. 물론 여기에 let을 적어도 의미가 당연히 통하고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택을 하라면 뭔가 조금 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let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순간에는 allow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주 큰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let 다음에 누구에게 허락해주냐면 me, 나에게 허락해줬죠. 그러면 뭘 하도록 허락해줬냐면 바로 stay up late, 늦게까지 앉아도 된다고, 늦게까지 깨어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me라는 것이 목적어예요. 나라는 것이죠.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stay가. 근데 let을 쓸 때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llow를 쓸 때는 여기 보니까 코치가 선수들을 허락해 준 것이죠. 선수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줬냐면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the players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무엇을 하냐면 휴식을 취하겠죠. 근데 이 휴식을 취하다가 목적격 보호인데 이 allow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어?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있죠? take 앞에 바로 to take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to가 붙어있죠. 그래서 allow를 쓸 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great wind shook the house. 아주

센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집이 막 흔들흔들거리겠죠.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집이 흔들렸는데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너무 세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여기 있는 데서는 그 결과, Dorothy lost her balance. 도로시가 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토토를 안고 있었겠죠. Dorothy는 어떻게 됐다가 lost her balance. 그녀의 balance를 균형입니다.

0: up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upon은 쉽게 생각하자면 앞에 있는 up를 없애면 됩니다. 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n the floor. 아, 집 안에서 서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집이 흔들리니까 바닥에 넘어졌다. on the flo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happen,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0: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3, Chapter 3입니다. The flying house, 날아다니는 집. 이 농가가 그냥 농가가 아니고 집이 날아다니나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집이 whirl이라고 하면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막 도는 것이죠.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그 집은 rose,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붕 뜨는 것이죠. 아주 천천히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 붕 떴습니다. 천천히. Dorothy felt, 도로시는 느꼈습니다. As if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냐면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마치 그녀가 were going up,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혹은 풍선을 붙잡고 혹은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집 안에 있는데도요. 그 다음은요.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그 집이 점점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에서 그것은 옮겨졌습니다. It was carried라고 돼 있죠. 그 집은 옮겨졌습니다. 그 집이 아주 하늘에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멀리 가버렸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열대성 폭풍인 cyclone은 lifted, 들었습니다. 들어올리다. 무엇을 들어올렸냐면 it. 여기서 it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와있던 집이 되겠죠. 그 집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as 나오죠. as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한 이라는 의미인데 뭐만큼? 두 번째 as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이 집을 들어 올렸는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breeze라는 것은 미풍, 이렇게 살금살살 부는 이 미풍 있잖아요. 세게 부는 바람은 강풍이고, 미풍,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might lift a feather. 무엇을 들어 올린다고요? 깃털을 들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풍, 산들바람이 불 때 예를 들어서 깃털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아주 쉽게 날아다니겠죠. 마치 그것만큼이나 쉽게 폭풍이 집을 들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우리 친구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The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Balance. Balanc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Happen. Happen.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Whirl. Whirl.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As if. As if.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Breeze. Breeze.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wind라는 것입니다. 바람이죠. 자, 그런데 이 wind라는 것이 발음도 다르고요. 의미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요. 자, the wind is very strong today. 오늘 뭐가 매우 강하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발음은 wind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람이 오늘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과거형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만은 현재형은 wind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wind, wound, wound라고 합니다. 의미는 감다라는 것입니다. 실을 어딘가에 감다할 때 감다. 그래서 he wound a string. 그는 실을 어떻게 했습니다? 감았습니다. 어디에다가? around the stick. 그 막대 주변에, 막대를 중심에 두고 실을 막 감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ind는 발음이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wind이고 하나는 wind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wound, wound가 되겠죠. 의미는 wind는 바람이고 wind는 감다. 뭔가를 어딘가에 칭칭 감다 할 때 그 감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교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불거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석유관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킹에 굴복하고 5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지급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이죠. 그첫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Today's Topics를 꾸며 볼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Colonial Pipeline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석유관 회사가 되겠는데요. Paid a $5 million ransom.

0: 자그마치 500만 달러나 되는 랜섬. 보통 이제 인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납치했을 때그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랜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그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to hackers, 해커들에게 자그마치 500만 달러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2: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0: 자, 오늘 몇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contradict.
2: To contradict.
1: Ransom.
2: Ransom.
1: To restore.
2: To restore.
1: Hefty.
2: Hefty.
1: Cryptocurrency.
2: Cryptocurrenc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tradict라고 하는 모순되다, 반박하다라고 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Ransom. 드디어 나왔군요. 보통 이제 인질극이나 납치극에서 몸값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Ransom. To restore, restore, 회복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Hefty, 큰, 혹은 양이 많은 이라고 할 때 hefty amount,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뭐 대세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Buzzword라고 하는데, cryptocurrency라고 하죠. currency가 화폐를 얘기하기 때문에 cryptocurrency라고 하면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lonial Pipeline,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Colonial Pipeline이라고 하는 회사가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해커들에게 대략 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여기까지 일단 좀 잘라봐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끊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방금 5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떠한 기사와 보도가 나왔었냐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기업은 자, 이 돈을 낼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olonial Pipeline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송유관이 미국 최대의 송유관인데 이 시스템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받고자 돈낼 생각 없다. 그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 to trace cryptocurrency.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전치사 in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은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the hefty $5 million ransom 예,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뭐를 설명하는가 설명하는 내용 앞에는 전치사 in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Colonial Pipeline이라는 기업이 자그마치 500만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그게 difficult to trace. trace가 추적하는 거죠.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해킹 공격이 발생한 지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고요. 유가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해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2: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뭐 관사가 많이 생략됐죠. A school bombing in the Afghan capital.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라는 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장소가 school,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다 나왔죠. 장소, 대상, 그리고 어떤 행위.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2: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몇 가지 표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deny.
2: To deny.
1: Responsibility.
2: Responsibilit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demn이란 단어예요. Condemn은 일단 이 말이 나오면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deny. Deny, 부인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responsibility. 우리가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핵심은 여기 다 나온 거죠. 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라는 도시에 여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되겠는데요. Killing at least 50 people.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이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은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갔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문장이 사실 여기 마침표를 찍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내용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killing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한번 문장을 더 연결해 주죠. 최소한 50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침표를 끊고 끝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해주면서 문장을 덧붙이죠. 여기서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의 경우에는 many of them, 그 다음에 비동사는 어디 갔을까요? Were young students.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비동사가 생략됐죠. 그 이유는 역시 분사구문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여기 and란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장이 이어져야 되니까 many of them were young students가 맞는데 and가 생략되면서 비동사도 같이 생략돼야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문은 아, 접속사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면서 간소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뭐 탈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이 되겠는데요. 탈레반에서는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여기 responsibility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테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러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테러를 저지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명예훈장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런데 때로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때 responsibility는 뭐 일반적인 책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행, 즉 소재를 밝힐 때, 책임 소재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제 주제마다 꼭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테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소행임을 뭐 밝히다라든가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다 혹은 부인하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독해할 때 혹은 청취할 때 문맥을 따라가는데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2: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특정 상황에 항상 나오지만 잘못 알기 쉬운 표현들이 종종 있지요. 방금 같은 responsibility가 그렇습니다. To deny responsibility라고 하면 테러 상황에서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거죠. 특히 테러 단체가 군이라든가 정부 조직에 대한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반면 민간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다. 우리가 그랬어. 라고 마치 명예훈장처럼 얘기하는 경우 to blank responsibility. 동사 뭐가 들어갈지 고민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알카에다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Al-Qaeda has blank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동사는 뭘까요? deny responsibility 그리고 claim responsibility 두 가지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claim responsibility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앞에 관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Al-Qaeda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2: Al-Qaeda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0: 특정 상황이 항상 나오지만 잘못 알기 쉬운 표현 또 하나. 이 테러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다 주장하다라고 할 때는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다. 배후로 지목했다라고 할 때 거의 100% 쓰는 동사는 뭘까요? The U.S. government has blank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알카에다를 그 배후로 지목하다. 자,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는 단어입니다. 바로 blame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는 blame 하면 비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blame은 나쁜 일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사람이 대상이면 비난하다에 가깝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뭐뭐 때문이다. 탓을 하다 보니까 비난 쪽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테러에 대해서 알카에다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배후로 지목했다. 너네가 저질렀지? 라고 지명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U.S. government has blam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2: The U.S. government has blam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colonial pipeline에 관해서 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op hoarding, please. Hoard, H-O-A-R-D. 요게 사재기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olonial pipeline 이 랜섬웨어 공격 이후에 5일째 마비된 가운데 백악관은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요게 촉구 내용이고요. 자, 일단 랜섬웨어라는 거 조금 전에 우리 랜섬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랜섬웨어를 깔고 공격을 하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돈을 보내라 그래야지 열어준다 마치 내 시스템을 인질로 잡기 때문에 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라고 하는데요. 자, 시스템이 마비되다라는 표현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재기를 하지 말자. 좀 전에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가 가실 건데요. 촉구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어떤 순서로 선택해서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순서로, 어떤 청크를 이어 붙일 것인가. 두 번째는 거기에 순서에 맞게끔 가장 내가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은 무엇일까. 그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비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be shut down. 문을 닫은 거죠. 시스템이 셧다운 된 거예요. 혹은 to be crippled란 말도 씁니다. crippled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be crippled란 얘기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좀 어렵습니다만 bring something into a standstill이라고 하면 역시 멈춰 세우다라고 할 때 쓰는 수고입니다. 요 세 가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너무 많이 쓰는 빈도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재기하다 할 때 to hold 혹은 to stock up on something 이렇게 쓰면 사재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미국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촉구하다라고 할 때 the White House blank Americans not to hold gas. 그죠? 휘발유죠. 이때 휘발유, gasoline. 휘발유를 사재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For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이때 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서술 앞에 더를 쓰는 게 보편적이긴 하죠. 더를 써도 괜찮습니다. The fifth day. 상관없는데요. 이때 어를 쓴 이유는 이게 6일차까지 이어질지 7일차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뒤에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를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서술 앞에 어를 쓰게 됩니다. 자, 촉구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예, urge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촉구 하다라고 할때 쓰는 것 그리고 이때 어를 쓸 때와 덜을 쓸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들어보시죠.
1: Stop hoarding, please. The White House urged Americans not to hoard gas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for a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2: Stop hoarding, please. The White House urged Americans not to hoard gas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for a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 표현을 한자리로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1: To be crippled.
2: To be crippled.
1: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2: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1: To hoard. To stock up.
2: To hoard. To stock up.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 편제 12강까지 왔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법으로 들어왔습니다. 투부정사를 다뤄보고 있잖아요.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 우리 기본기를 닦는 과정들이었고요. 중학 영문법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않았던 투부정사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투부정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많은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명쾌한 개념 스크립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정구체 명쾌한 개념 스크립. 오늘 내용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과란에서 알맞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To be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죠. 첫 문장에서 그게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자례 문장에요. To pla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 to play가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거 형용사적 용법입니까? 부사적 용법입니까? 자, 아직은요. 이 용어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열공하시면 남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마 훤히 보일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투부정사 마무리하러 갈 건데요. 교재 준비 다 되셨죠? 유닛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유닛 27입니다. 야, 뭐예요? 원형 부정사라고요? 네, 원형 부정사? 뭐지? 투가 없는 부정사. 자, 지금 대본에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거 좀 차근차근히 가야 되거든요. 먼저 정코치의 기초 벼락치기 먼저 갑니다. 이건 사실 기초 벼락치기도 아닌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형식 문장에다가 투부정사가 쓰일 때 기억나시나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다음에 요 자리. 이게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갈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아래 문장 해석해 볼게요. I want you to go to bed early 하면은 나는 원한다. 요거 해석 잘해야 됐었죠. 너를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To go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참 멋있어, 그지?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한 건데, 오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이 형태에서요, 이 want라는 동사 말고요, 얘를 빼고요, 안녕, 얘를 빼고요, 그 자리에 좀 특별한 어떤 동사들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요 to 있죠, 요거. 요 to가요,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 to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동사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 상황에서 이 to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뭘 알면 되냐면은, 얘를 배워야죠. 무슨 동사가 들어가면은, 아니 여기 멀쩡하게 있던 to가 왜 없어지는지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는 사역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우리가 아까 여기 있었던 그 특별한 동사의 첫 번째 동사인데요. 사역이라는 말이 한자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사람을 부려가지고 일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사역동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시키는 동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make랑 have랑 let이 사역동사의 삼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요, 이게 원래 의미들이 또 있잖아요. make는 뭐 만들다라던가 have는 뭐 먹다라는 뜻도 있고 가지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얘네가 오형식 문장에서 쓰이면서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삼총사. 헬프는 왜 따로 떼냐면은 요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헬프는 활용법이 살짝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돕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문법책에 따라서는 헬프는 따로 이렇게 떼내 가지고 사역이 아닌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 놨습니다. 일단은 얘네들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동사라는 자리에 make, have, let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여기는 원래요. 투부정사를 적었던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요. 거기서 to를 지워야 돼요. 그러고서 동사만 남게 됩니다. 동사 원형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그 동사 원형을 원형부정사다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한번. 원래는 to 동사인데 여기서 to를 지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만 남죠. 이걸 원형 부정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지웠어요? 이 자리에 make, have, l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삼총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게 지워진 겁니다. 얘 때문에 여기가 to가 삭제된 거다. help는요, 좀 특별합니다. 해석 자체도 시키다 아니고 도와주는 거고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help를 쓰고요. 목적을 쓰고요. 그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된다라는 요게 원형 부정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지 help 자체에 시키다는 의미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도와주는데 목적어가 요구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때 help는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help.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요 이 느낌들을 팍팍팍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너무 좋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요 이 느낌들을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선생님이요 made 시켰어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켰다. 내가 뭐 하도록 clean the classroom 교실을 청소하도록 시키신 겁니다. 야 3번 청소 좀 해. 야 영희야 너가 지수야 청소 좀 해.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신 겁니다.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강의 배웠을 때는 want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to 부정사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원래 to가 있었어요. 헌데 얘 때문에 요 사역 동사 때문에 이 to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다음 나는요 I will have네요. will이 붙었죠. 나는요 시킬 겁니다. him 그가 뭐 하도록 fix my computer 내 컴퓨터를 고치도록 시킬 것입니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he, 그는요, 요거 과거형이네요.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근데 let이 왔잖아요? s가 안 붙었죠? 그 얘기는 과거라는 거고요. let은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let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형을 쓴 거고요. 그가요, 이때 let의 의미는 약간, 이 let 같은 경우는 하나 괄호치고 적어 놓을래요? 허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사역 동사긴 한데요. 이세 개가 느낌이 살짝 좀 다른데, let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달라요. 허용의 의미가 있고요. 내가 그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요거, 지금 to가 안 붙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help 볼게요. Jane은요, help 때 도왔다. her mother, 그녀의 어머니가. 뭐 하시는 거? wash the dishes가 설거지 하는 건데, to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요게 이제 help의 매력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안 적어야 되는 얘네가 이제 셋이 삼총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은 따로다.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help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게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사역에 시키는 거거든요고.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make, have, let 기억하시고, 보너스로 help 하나 딱 기억하셨으면은, 사실 거의 다 했어요. 이 뒤에 있는 to가 없어지는 동사가 사역동사랑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사역보다는 이 단어의 느낌이 좀 와닿으실 건데요. 지각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감각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 바로 알아요. 우리의 감각이랑 관련된 동사들 see 보다, watch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우리의 오감을 이용한 거 아니겠어요? 요런 동사들이 지각 동사라는 건데요. 얘네들을 딱 썼잖아요. 이런 동사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목적어 썼죠. 그다음에 역시 사역 동사처럼 원형 부정사가 되면서 여기 원래 to가 있었는데 to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동사 원형만 남게 됩니다. 지각 동사요. 해석해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뭐가 뭐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가봅니다. 나는요. So 봤어요. Your brother 너의 남동생이 go out 나가는 걸 봤다. 잘 되죠? 이 사람이 이 대상이 요거 동작하는 거를 내가 봤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때 여기에 to가 없어졌다. 왜? 여기 나오는 이 so란 동사가 see라는 직역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있는 to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they, 그들은요. watched, 봤습니다. the sun, 태양이요. set 하면은 태양이 지다거든요. 태양이 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to가 없어졌습니다. She, 그녀는요, heard, 들었습니다. 이거 발음 잘하세요. 많은 중학생들이 heard라고 발음을 하는데, hear의 과거형은 heard예요, heard. 그녀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knock on the door, 문에다가 knock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to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 되나요? 그 다음, she, 그녀는요, felt, 느꼈습니다. feel의 과거죠. Her hand, 그녀의 손이요. tremble 하면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렇게 해석할 때 여기도 to가 없어졌다.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직역동사? 괜찮죠? 요게 지금 직역동사의 느낌을 보신 겁니다. 직역동사들.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동사들이고,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쓴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역동사, 직역동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법이고, 처음 보셨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문장들이요,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문장들이기 때문에 몸으로 좀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머 코치가 등장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들을요, 몸으로 완전히 그냥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사역동사들 막 보이네요. 그죠? 요렇게 사역동사들. 그리고 헬프도 나와 있고요. make him do 하면은 그가 하도록 시키다. 또는 그가 하도록 만들다. 오케이? 그때 만들다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킨다라는 그런 뜻. 그 다음, have him do 하면은 그가 하도록 시키다고요. let him do는요, 그가 하도록 허용하다의 느낌이 강하고요. help him은요, 여기 to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죠?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고요. see him do는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see, 보다. watch, 보다. watch him do, 그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hear him do 하면은 그가 뭐 하는 것을 듣다고요. feel it do, 그것이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요, 사역동사, 직격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정말 친절한 게요. 사실 정말 많은 교과서에 이 문법이 중학교 1학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1들이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뭐가 지금 안 되냐면은, 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된그 중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웃긴 말인데, 걔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쌤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여기 목적격 보호에 딱 동사 원형만 적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to 절대 적으면 안 되고, 동사 원형만 무조건 적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너 do 쓸래? to do 쓸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아니고 얘 맞거든요. 이런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등학생들이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되는 줄 알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to 동사 안 돼요? 되죠. 지난 시간에 다 됐었잖아요. 사역동사, 직역동사 쓰는 애들을 제외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want나 allow나 그 수많은 동사들이요. to 동사를 써줘야 합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그러면 코치에 덧붙여주는 말. 여기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현재 분사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피꼴이거든요. 과거 분사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요. 이 자리에,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에 올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정관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에요. 사역동사랑 직역동사 쓰일 때에만 특별하게 투가 날아가면서 원형 부정사가 되는 것이지, 이거 다른 경우에는요, 많은 것들이 올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차 이것들은 배워나가겠다.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 직역동사 자체도 좀 어렵잖아요. 우리 좀더 알아볼게요. 엑서사이즈 통해서요, 몸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느껴볼 겁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가볼 건데요. 사실 나머지 문제들도 늘 강조드리지만 너무 다 좋은 문제들이고요. 기초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다 그냥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또그 이후에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 중 틀린 문장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건데요. 제가 틀린 문장들을 가지고 왔고요.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아주 뭐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봐봐요. 이게 포인트죠. heard를 딱 보는 순간 문법 좀 아는 친구들은 움찔하지. 저거 직역동사인데. 그러면서 그녀가요, heard 들었어요. someone이 목적어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이거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to를 지웠습니다. 원형 부정사 써야 되죠. 그녀는 들었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open the front door 앞문을 여는 것을 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직역동사 때문에 to를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 I will have now네요. have 같은 거잘 봐줘야 되는 게요. have는 뜻이 되게 많죠. 먹다란 뜻도 있고요. 가지다란 뜻도 있고요. 되게 많은데 이게 뒤에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벨보이나하고 뒤에 한 덩어리 더 있어요. 최소 두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게 오형식이거든요. 그때의 have는 시키다거든요. 오형식의 사역동사가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죠. 그 벨보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캐리는 운반하는 거고요. 너의 가방들을 옮기도록 시킬 것이다. 나는 벨보이가 너의 가방을 옮기도록 시킬 것이다. 사역동사에 대해서 원형 부정사가 돼야 됩니다. 투 안녕. 자, 6번 갑니다. My doctor, 나의 의사 선생님은요. want, let 나오네요. 사역동사 나왔네요. will, not이 붙었네요. 뭐뭐 허용하지 않을 거래요. me, 내가. 요런 것 대석 잘해야 돼요. 요거 나를 하면 재미없어요.
지금 뒤에 이렇게 동작이 나올 때에는 요거 주어처럼 해석해서 은는이가 붙여야 됩니다. 나의 의사쌤은 내가 집에 가도록 아직은, 예시 아직이죠? 아직은 허용하지 않을 거다. 내 지금 입원에 있나 봐요. 입원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랬을 때, 생각했을 때, 나의 의사쌤은 내가 집에 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죠. 문제가 생겼죠? 레시 사역동사죠? 투 빼야죠. 안녕? 투 빠져야죠. 요렇게. 사역동사, 직역동사가 쓰이면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를 빼야 된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진짜. 엄청나게 전형적인 중학교 수준에서의 문법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하고 갑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에요. 중3이나 고1 과정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하게 ing도 들어오고요. pp도 들어오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to 부정사 막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동사에 want 같은 거 쓰게 되면요. to 부정사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오케이? 얘네는 동사가 특별하니까 to를 뺐다. 이게 특별한 경우다. 요렇게 켜주셔야지만이 정확한 거. 자, 그리고 비번도 해볼게요. 원형 부정사 사용해서. 이런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이 전코치를 만나기 전에, 저기 서점에서 마이크 리모컨 딱 펼쳤는데, 원형 부정사를 뭐 사용해서 그러면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잖아요. 문법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 사용해서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예스라고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벌써 막 메이크 해브레 막 생각이 나고 직역동사 막 생각이 나고 그래 그 뒤에다가 이거 동사만 써야지 요거 딱 생각이 납니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 좀 어렵네요.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요. let을 쓰라고만 돼 있고요. 그에게 내 자전거 타는 것을 허용하다. let 다음에 글을 적어주고 내 자전거 타는 거 적어줘야 되잖아요. let him. Let은 허용의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허용합니다. 그가 뭐 하도록 여기다가 to 적으면 안 돼요. Ride my bike. 내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용하다. 그다음 make를 쓰라는 거다. 그쵸? 이 make도 이게 진짜 이게 쓰임이 많아요. 제야말로 진짜 막 형식별로 막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잘 봐줘야 되는 애가 make고요. 독해하다고 돼요. 사실 고등학생들도요. make는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 뒤에 지금 몇 형식인지가 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역동사가 되니까 그들이 요거 입도록 시키는 거잖아요. 입다 하면은 where 정도를 써주면 되겠죠, where. 그다음 make them wear 갑니다. 그들이요, wear life jackets. 요게 구명조끼죠. 구명조끼를 입도록 시키다. 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이번엔 직역동사네요. watch입니다. 사실 watch 하면은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왜냐면 watch TV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TV 보는 거할때 watch를 배우거든요. 하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오형식이랑 만나면은 만만치 않게 변하죠. watc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갑니다. 해가 뜨는 거는요 sunny ris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atch 봅니다. the sun 태양 하나니까 더 붙였고요. watch the sun rise 이렇게. 더 붙이는 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요.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 아마 학교 시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저거를 쓰나 안 쓰나 그걸 채점 기준에 넣진 잘 않으세요.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차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Watch the sun rise. 동사 원형 썼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다. 그다음 have입니다. 먹다 아니죠? 가지다 아니죠? 시키다죠. 시켰어요. 그가 사무실에 일찍 오도록. 그럼 have 다음에 him 적은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사무실에 일찍 오다만 적으면 되죠. have him 다음에 come to the office early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되고 있나요? 요거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마지막. 누군가가 문을 닫는 것을 듣다. hear. 듣답니다. 직역동사입니다. 누군가가 someone 들으면 되겠죠. hear someone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문 닫는 거. 들어요. Someone, 누군가가 close the door. 문 닫는 것을 듣다. 여기다가 동사 원형 쓰는 거 포인트. 누구 때문에? Hear 때문에 그렇다. 자, 사역동사, 직역동사 정리 좀 되셨나요? 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잠깐 쌤의 코칭 받고 갈게요. 사역동사가 콜라보하죠. 투부정사랑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plus, help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직역동사입니다. watch나 see나 feel 같은 애들, 우리의 어떤 감각과 관련된 애들
투부정사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약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를 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되면서 그 동사 원형 빨간 애들을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린 다음으로 갑니다. 자, 원형 부정사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다음 유닛으로 갈 건데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유닛 28입니다. 투부정사가요,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거 맞아. 이거 해야지. 지금 우리가 원형 부정사는 중요하니까 하긴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얘네들 아니겠어요? 왜? 동사에다가 우리가 to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로 쓰기 위해서 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명사로 쓰려고, 두 번째로 얘를 형용사처럼 쓰려고, 세 번째로 부사처럼 쓰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명사를 끝냈죠. 그럼 이제 형용사 부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럼 형용사 부사 다 배우는 투부정사는 정복, 마스터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동사에다 투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형용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꾸며주게 되는데, 참고로 왜 또 뒤에서 앞이냐? 이거 많은 친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었거든요. 영어에서요, 한 덩어리는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두 덩어리 이상은요, 이게 두 덩어리 이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도록 되어 있어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두 덩어리잖아요. 투 동사니까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두 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무엇 무엇 할 일, 무엇 무엇 할 something 무언가, 무엇 무엇 하는 way 방법, 무엇 무엇 하는 chance 기회, 무엇 무엇 하는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명사들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모든 명사가, 거의 모든 명사가 이 의미만 맞다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명사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생겼어요. 이 형태도 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용법을 다 배우고 나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해서 정확하게 해석도 하고 이제 앞으로 중학교 가면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나 이 형태를 되게 잘 봐줘야 됩니다. 명사로 쓰인 애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팍팍팍 박혀 있잖아요. 얘네들은 명사 다음에 오는 거예요. 봐봐요. 나는요, 가지고 있어요. Lots of homework. 명사 나왔죠? 많은 숙제가 있어요. To do today. 오늘 할 많은 숙제가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ive me something. 무언가를 좀 줘라. 명사 있죠? To drink. 마실 무언가를 좀 줘라. 이게요, 왜 명사가 안 되냐면요, 이거 대명사죠. 이거 명사죠. 명사나 명사, 명사나 대명사는요, 이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숙제인데 할 거. 이렇게요, 명사, 명사는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아니고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I bought a book. 나 책 한 권 샀어. 무슨 책인데요? 수식 팍 이렇게 이제 명사를 꾸며줍니다. 얘가 명사잖아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수 있겠어요? 명사 꾸며주는 겁니다. 깔끔하죠? 됐나요? 넘어갈까요? 이번엔 부사.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의 마지막이에요. 부사적 용법은요, 원래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문장에서 그냥 양념이죠. 그러니까 부사는요,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역할도 못하고요, 명사로 꾸며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명사 말고 뭐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뭐 그냥 뭐 문장을 꾸며준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가 이렇게 양념만 톡톡톡 뿌려줍니다. 요리로 따지면은 뭐 요리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 상태에서 부사는요 그냥 뭐랄까 깨소금 같은 거 뿌려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얘도 비슷합니다. 하얀색이요, 이미 완성된 문장이에요. 노란색 없어도 돼요. 근데 좀 뭔가 더해주기 위해서, 감칠맛을 더해주고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이요 추가되는 겁니다. 보너스의 개념이에요. 보너스의 개념.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해석은 되게 많아요. 이 부사적 용법은요 중요하진 않은데 해석법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뭐 해서라던가, 뭐뭐 하기에라던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때그때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많은 문장들을 볼 거잖아요. 쌤이 좀 도와드릴게요. 해볼게요. I worked hard. 문장 끝났죠? 나 열심히 일했다. 오케이, 끝났어. 근데, 혹시 목적 필요해? 그래서 더 들어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요거 목적이네요. I stopped. 나 멈췄어요. 길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 왜? 목적. 사진을 좀 찍기 위해서. 차카차카. I'm really happy. 나 정말 행복해. 왜요? 왜요? 요거는 요 행복한 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은요, 여러분,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나왜 행복하대요? 널 다시 봐서 행복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법 책에 다른 책들에는 감정의 원인 이렇게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적읍시다. 우리도 별거 아니잖아요. 감정의 원인. 모든 감정은 원인이 있거든요. 해피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의 원인을 얘가 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 자, 또 해볼까요? Peter was very glad. 피터는요, 굉장히 즐거웠대요. 왜요? To buy a new cell phone. 얘도 얘 글래드의 원인을 설명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새로운 핸드폰을 갖다가 사가지고 굉장히 기뻤다. 오케이. Do you think this mushroom is safe? Mushroom 하면은 버섯이고요. 넌 생각하니? 이 버섯이 safe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야, 요건 지금 뭐냐면은 별별 세 개가 가야 돼요. 잘 모르는 중학생들 굉장히 많고 고등학생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인데 얘가 뭐냐면은 safe가요 형용사예요. 맞죠? 안전한이라는 형용사. 근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누구냐면은 원래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아, 별거 아니고요. 스마트가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매우 똑똑한 하면은 very smart잖아요. 이 very가 부사거든요. 부사가 얘를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셈이에요. 안전한. 그 뭐가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에? 아니면 베고 자기에? 먹기에. 얘가요, 부사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to이시요. to, safe를 꾸며주면서 먹기에 안전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은 너 생각하니 이 버섯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 적어놓을까요? 형용사 수식입니다. 많이 빠져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법책들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경우 있는데 형용사의 수식이고요. safe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얘도 부사의 역할이고요. 그다음 tickets for the concert. 그 콘서트 티켓들은요. hard.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형용사예요. hard가 뜻이 좀 많잖아요. 근데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이런 뜻이 있죠. 어려운. 근데 뭐가 어려운데요? 자, 밑에 있는 to get을 보시면 됩니다. 이 to get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콘서트 티켓들은 얻기가 어렵다. 위에 있는 문장이랑 느낌이 똑같죠? 위에 있는 거는 먹기가 안전한 거고요. 이거는 얻기가 어려운 거죠? 요 문장도 이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부사적용법이다라고 정리를 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사적용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문장별로 살짝 해석들이 좀 달라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잘 헤쳐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벨이 오르잖아요. 우리 지금 한 34레벨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레벨이 더 오르게 되면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형용사니까 막 이게 뭐 부사로서 막 수식하고 감정이니까 감정이 원인이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쭉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이 100쯤 되겠지? 딱 보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쭉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냐면요. 책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은 달라요.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관용 표현이 뭐냐면은 문법책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투부 정사를요. 습관적으로 요렇게 투랑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정말 별표 몇개 할까요? 3개 곱하기 한10 정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3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표현. 고3 독해할 때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There are too many English words. 여기 투 보이죠? 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해할 때 저기다 세모를 칩니다. 너무 많은 영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게 지금 이렇게 to가 부정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동사는요, 많은 경우

좀 부정적인 의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너무 많은 영단어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배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느낌입니다. 너무 영단어가 많죠. 막 몇만 개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영단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요 정도의 느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요, 정확한 해석의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얘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요, 부정의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여기 부정 없잖아요. 여기도 부정이 없죠. 근데, 투투가 만나게 되면은, 얘네가, 여기도 부정이 없죠. 투투가 만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 부정이 된다라는 거. 너무나 많은 영단어가 있어서 배울 수가 없다. 너무나도 걔가 어려워, 넌 어려워가지고 사랑을 이해 못한다. 요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enough to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이제,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한 이런 뜻인데, 참고로 enough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nough를 요렇게 쓰게 되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안쓸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You have enough time. 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뭐할 만큼 충분한? To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또는요, hot enough에서 이렇게 형용사랑 붙기도 해요. 물이요, the water가요, hot enough예요. 충분히 뜨겁대요. 뭐할 만큼 to take a bath, 목욕하다거든요. 목욕할 만큼 충분히 뜨겁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와 enough를 본 거고요. 자, 부사적용법의 의미들 한번 싹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요, 한국말로.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얘가 제일 많긴 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행위의 목적 나타내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기쁨은 기쁘다, 슬픔은 슬프다. 왜 그러냐?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렇게 감정의 원인도 나타내고요. 용도나 정도도 나타냅니다. 뭐뭐 하기에라고 하면서 용도나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 한국말로 봤을 때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지금부터 만나보셔야 된다. 갑니다. 엑서사이즈 가겠습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위주로 쭉쭉 할 건데, 나머지 모든 문제들 다 복습하신다면요, 충분히 형용사, 부사의 느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 투부정사 의미 덩어리 찾아서 우리말로 옮기라는 거는 용법도 제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거든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잡으라는 겁니다. They stood up. 그들은요, 일어섰죠. 이건 뭐겠어요? 그 게임을 더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부사적용법이고 목적입니다. 게임을 더잘 보려고 일어섰다. 그럼 she bought a new dress. 그녀는요, 새 드레스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 적절하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파티에서 입을 새 드레스를 샀다.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은 적절하다. 자, 그 다음에요. She was very sad. 그녀는요, 매우 슬펐대요. 왜 슬펐는데요? 요렇게 수식을 해줍니다. 아, 이제 요렇게 요 형용사를 꾸며주면은 요거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왜 슬펐느냐?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줍니다. 왜 슬펐는데요? To lose her pet cat. 그녀의 애완용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슬펐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부사적 용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There are some rules. 몇몇의 규칙들이 있네요. 요게 명사네요. 뒤에서 형용사처럼 꾸며줍니다. To follow in this class. 이 학급에서 따를 그런 몇몇의 규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6번이랑 7번은요, 수거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딱 이렇게 저는 보통 세모를 딱 쳐줍니다. enough가 있고 to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 거는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3개를 딱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이 동사의 의미를 부정으로 해석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너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alone이 혼자서죠. 혼자서 여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독해할 때요, 이거를 있다 없다 잘못 해석하면 되게 이상한 독해가 되거든요. 해석이 되거든요. 너는 너무 어려서 혼자 여행할 수 없고요. 요거는 그는요, 충분히 나이가 들었죠. 뭐할 만큼 진실을 알 만큼. 진실을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2번 갑니다. 주어진 단어와 표현 이용해가지고요. 문장 완성할게요. 나머지 문장들도 다 풀어보시고요. I went to the mountain. 나는 산에 갔네요. 그 산에 왜 갔는지 목적이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To take some pictures. 사진을 좀 찍기 위해서 산에 갔다. 적절하고요. 몇몇의 이 버섯들은요. 위험하다 나오면서 먹기 위험하다가 되겠네요. dangerous 한데 to eat.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dangerous 꾸며줍니다. 먹기에 위험합니다. 5번 볼까요?
물이요, 지금 차갑고요. 너무 차가워서 목욕할 수 없다. too 써야 되겠네요. too cold to take a bath. 이렇게. 너무 차가워서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너는요, 자, 여기 보니까는 형용사가 나오고, enough 나오고, to부정사 나오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너는

old enough,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뭐할 만큼, to understand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수거를 이용한 두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우리는 잠깐 정리하러 갑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형용사적 용법인데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고죠? 부사적 용법을 쓰이게 되면은 문장의 어디에 위치해도 사실은 괜찮긴 한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따로 있으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더해줬습니다. 이두 가지 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명쾌한 개념 시크릿 해결하겠습니다. 이 답이 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는요, exercises, 운동합니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부사적 용법, 목적 나타내고요. we have a little time,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간이요? 명사가 있고요. 얘가 꾸며주죠. 놀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o plan이 형용사적 용법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정리 한번 더 할까요? 자, 전코치 리뷰 갑니다. 투부정사다. 그럼 이제 자신감 가지세요. 동사 앞에 to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쓰이게 되고요. 명사로 쓰일 때 to eat 하면 먹는 것 되고요.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앞에 명사가 있죠. something to eat. 먹을 무언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의미를 더해주죠. exercise. 운동을 하는데 to eat 하면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뭐이 정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거 각각의 쓰임 다시 한번 쫙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투부정사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대신에 문장 복습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공의 흔적들 여러분들 공부 인증하시고요. 꼭 좋아요 봐주세요.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요 태그들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강또 계속 나갈 겁니다. 오늘 강의 꼭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 꼭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하고 있었어?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15번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번 문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계속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가 많다. 즉, 최신 문제가 많다는 거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4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You are the narrator of your own life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narrator 하면 해설가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해설가이다. The tone and perspective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generates feeling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나 혹은 perspective 하면 관점이잖아요. 어떤 어조나 관점이냐면 with which you describe each experience 너가 각각의 경험을 묘사하는 그 어조 각각의 경험을 그 묘사하는 perspective,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generate, 만들어낸다. 어떤 거를 만들어낸대? feelings,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associated with that narr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설과 관련된 감정을 만들어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삶의 뭐래? 해설가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어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긴데 그 말하는 내용과 관련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뭐 가져오는 거야? For example,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말하지만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려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f you find yourself constantly assum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스스로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This is hard. 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영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서 계속 풀거나 혹은 I wonder whether I'm going to surv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우 내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정말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It looks like this is going to turn out bad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 좋게 될 것 같아. 즉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가정을 한다면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내가 어떤 경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nerate, 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될 거냐면 generate anxious feelings,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래?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 별로 안 어려운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인 자꾸 말을 해야지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생긴대? 불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라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s time to restructure the way you thin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이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즉 다시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Underlying this narration, 이러한 해설 아래에는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은 이러한 가정 아래에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얘들아, 쌤이 지금 이게 빨간색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지금 딱 보니까 주어야 아니야? 아니야. 문장 맨 앞에 왔는데 주어가 아니네? 그럼 얘 뭘까? 원래는 보어 자리에 있어야 될 애가 문장의 맨 앞에 끌고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 그랬을 때 are, the belief 이라고 하는 이 둘의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법도 우리 같이 짚어보고 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해설 하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어떤 믿음이 있대? That frame your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경험을 틀에다가 끼워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대. 그치 않아,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경험이 어떤 틀에 끼워지는 거야? 부정적인 틀에 지금 끼워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frame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d give it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계속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부정적인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think of your belief as having many lay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생각을 해보래요. 너의 믿음이 굉장히 많은 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n the surface are your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 빨간색 쳐져 있거든. 얘 뭐야?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잖아. 우리 문법 시간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문장에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의 표면에는 뭐가 있냐면 Your automatic though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있대. 자, 자동적 사고가 뭐냐면요. These are like short tap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짧은 테이프 같은 건데 That momentarily flash through your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너의 머릿속을 싹 스쳐가는 짧은 테이프 같은 거래요. 자, call these automatic thoughts a form of self-t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뭐라고 불러보자? A form of self-talk, 어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즉 혼잣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생각을 혼잣말의 형태라고 한번 명명해보자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you use as you navigate through the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하루를 항해하는데 너가

사용하는 혼잣말이라고 한번 명명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You produce a wide variety of these automatic thought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다양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진짜 만들어내는 게 맞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대. 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대. 이게 맞는지 한번 밑에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거, that relieve anxiety, 우리의 불안도를 완화시켜주는 자동적인 사고는 go something like th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대요. You walk into a room, see a few new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너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And say to yourself, 그리고 스스로 혼잣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Oh no, I don't like this. This is not good. 이렇게 스스로 말한대.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 뭔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말한대. 얘들아, 뭔가 방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뭐야. 별로 안 좋아. 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고 나서, or these people will soon find out that I'm full of anxiety and will reject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곧 내가 불안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낼 거고 결국에는 나를 거절할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내용 해석은 다 됐고, 얘들아, C번 봤을 때 produce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너는 다양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아, 맞겠지, 얘들아. 지금 뭐라고 했어? 스스로 계속 생각하잖아. 자동적으로 딱 새로운 사람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안 좋다. 라고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낸 건 맞으니까 C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뒷번에서 봤을 때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 불안도를 완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거든? 밑에서 얘들아, 지금 불안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오히려 불안도가 가중되는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즉, 여기서 지금 쓰여야 될 단어는 relieve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다? fuel이라고 해서 가중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적인 사고는요, 불안도라고 하는 것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랬을 때, automatic thoughts, 이런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are bad habits, 나쁜 습관이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the cloud fresh and positive experienc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새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얘들아 cloud라고 하면 뭘까? 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런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인데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가려주는 나쁜 습관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나쁜 습관이라고 말해줬으면 좋은 경험들은 막아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2번까지도 맞는 겁니다. 이랬을 때이 자동적인 사고는요, turn a potentially good experience into one fraught with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는요, 좋은 경험을 뭐로 바꿔버린대? 어떤 불안도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you tell yourself that 너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면 you're always stressed or full of anxiety before doing something 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때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that new experience 그 새로운 경험은 will be tainted by that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불안도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내용 파악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본인이 서술자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치?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프레임, 틀을 입히게 되는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동 사고는 새로운 경험을 cloud, 우울하게 만들다 혹은 덮게 만들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fuel, 부추기는 나쁜 습관이 된다 라고 하는 게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능 지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30번 질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 Bazaa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Bazaar 이라고 하면 상점가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가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An apparently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이라고 나오고 있대. 자, 상점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명백하게 flexible price setting mechanism 이라고 하면, flexible 하면 뭐야, 얘들아? 유동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런 유동적인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가 딱 정찰제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동적으로 가격을 세팅할 수 있는, 즉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유되는 문화의 enduring ties라고 하면 지속되는 유대 위에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이러한 상점과 경제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얘들아. 상점가에서 내가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격 흥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그 각각 서로의 restriction 하면 제약이거든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을 are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을 살때 나는 만 원밖에 못 내. 즉, 그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다그 서로 각각 상황의 제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In Delhi's Baza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한 도시죠. 인도 한 도시의 상점가에서는요, buyers and sellers,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can assess to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A large extent to financial constra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이 지금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restriction, 제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즉, 얘들아, 지금 단어를 항상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살짝씩 다른 단어들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은 결론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 즉, 여기서 말하는 뭐야?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지고 있으니까 1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Be aware of 쌤이 아까 전에 밑줄을 그어놨었거든. 인지하다,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어? Assess, 평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달리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서로 내용을 붙잡고 있어. 그 말인즉슨 똑같은 말을 한다는 말인데, 자, 이런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제약,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수 있고 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each actor, 각각의 사람은, 자, 어떤 사람? belo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요, understands, 이해한대. 무엇을 이해하냐면 what the other sees as necessity and a lux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luxury, 즉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아, 저 사람은 필수품, 즉 필요해서 사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은 사치를 부리려고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 in the case of electric products like video gam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electronic devi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기계잖아요.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계의 경우에는 they are not a neces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 생활 필수품이라고는 볼수 없죠. 여러분, 비디오 게임기 없으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in the same level, at the same level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와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래요.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식품과 같이 그런 가정 구매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필수품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여러분, 식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필수품이야?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기가 필수품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비디오 게임기를 필수품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식품이 필수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디오 게임기라고 하는 것이 not a necessity. 필수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 is car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델리 시장 상점가에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 상인들은 careful, 조심스럽대요.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심한대. 얘들아, 내가 비디오 게임기가 뭐라 그랬어?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비디오 게임기가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그 팔고 있는 상인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말이 안 되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왜? 필수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높은 가격을 불러. 그럼 사겠어? 100만 원. 이렇게 부르면 사겠니? 생활 필수품도 아닌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한다라고 해서 high prices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왜냐하면 at no point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at no point라고 해서 전치사 구가 지금 because 절맨 앞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뭐 일어나야 돼? 도치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will the buyer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되게 도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저번에 문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소화한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왜냐하면요, 그 어떠한 수준에서도 사는 소비자는 will cede possession of them,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as an absolute necessity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그러면? 비디오 게임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들아? 아, 저 사람이 비디오 게임과 같은 필수품이 아닌 거에는 많은 돈을 낼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access, 접근은 establishes,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a price consens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가격에 있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아, 100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뭔가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의 가격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선호, 그리고 각각의 제한점을 서로서로 관련시키면서 가격에 있어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문장 안 끝났어요.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al and economic univer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한 문화, 그리고 유사한 경제적인 세계관에 서로 속해 있으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때, 얘들아, similar culture 이라고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신다면, 맞다고 대답할 거야? 맞다고 대답하겠지. 왜냐면 4번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때 그냥 similar culture 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첫 번째 문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었냐면 shared cultur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었었거든. 우리 모두 공유된 문화에서 있다고 했었어. 공유된 문화에 있는 사람, 즉 공유된
비슷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 비슷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선호도, 그리고 서로의 제한점들을 연관시키면서 가격의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자, 델리의 바자르 경제라고 하니까 상업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삼정가 경제에서는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에 맞는 가격, 뭐, consensus, 일치, 합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consensus 혹은 constraint, assets 이런 표현들 몰랐으면 지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된 키워드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Why is the value of place so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장소의 가치가 왜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는요, textile production was a hand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업이었대?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직물을 생산하는 것이 수작업 과정이었는데, using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 relig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섬유를 사용하는 건데 특정 지리적인 지역에서만 가능한 직물을 사용하는 수작업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particular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fiber, 섬유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cotton, 여기서 말하는 면이 나와야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모라고 하는 울이 나와야 되는 지금 그런 설명을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중요한가? 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Trade among religion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역 간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increase,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를 높일 수밖에 없었냐면, The availability of these fibers and associated textiles made from the fi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가용성을 높여주었대. 즉,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무엇을? 이러한 섬유들을, 그리고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섬유로 만들어진 직물과 관련된 그 가용성을 높여주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얘들아, 무역이 일어난다는 말인즉슨 어떤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나니까 그걸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 생각나?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야? Fiber, 섬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particular geographic region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야만 무역이 일어났을 테니까.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고, 이런 무역이 무엇을 증가시켜 주었다고 볼수 있냐면, these fibers avail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섬유들의 가용성을 높여 주었다. 자, 즉, A 지역에서 나는 면, 그리고 B 지역에서 나는 양모라고 하는 것을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얘들아, 뭐가 높아져? 당연히 이 섬유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그치?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increase라고 하는 2번 표현도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혁명, 그리고 그에 따른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manufactured fib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 어디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냐면요, 제조된 fibers이라고 하면 섬유죠. 제조된 섬유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발전은 added,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무엇을 더해주었냐면요, to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을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The fibers and textiles were no longer placed ro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섬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첫 번째 산업혁명까지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야? 직물이나 섬유 같은 것이 하나의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지. 이미 얘들아, 지금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사실을 더해준다라고 해서 3번 표현도 너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Fashion companies created and consumers could acqui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질문 하나 해볼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문장 구조가 특이한 것 같은데 Fashion companies, 이러한 패션 회사들은 만듭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고 목적어는 뒤에 하나로 빠졌어. 어떤 목적어? textiles and products 이라고 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취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textiles 직물들과 그리고 상품들을. 자, 그런데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made from textiles, 이러한 직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얻고 패션 회사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ith little or no connection to where, how, and by whom the products were mad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연결고리 없이 혹은 아예 연결고리 없이 그냥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위하게 다 이제 배포되게 되어진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this countered 이것은요 반박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을 반박했는지 한번 보자면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이 문장 앞에 별표 한번 쳐볼까? 이 문장에 왜 별표를 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얘들아, 누가 봐도 너무 길어요, 문장이. 자, 문장이 너무 길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는데 주어 동사가 너무나도 싱겁게 앞부분에 둘러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disconnect부터 basis까지 묶어줄 겁니다. 두 번째, a loss of부터 products까지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and를 끼고 on associated disregard부터 creation까지 묶어줄 겁니다. 즉, 여기서 이것은 반박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이 문제는 이 문장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반박했다, 어떤 것을 반박했냐면 A disconnect between consumers and the products they use for daily bas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라고 하면 단절이잖아. 단절을 반박했대. 얘들아, 바로 앞에 나온 내용 뭐였어?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이 말인 즉슨 소비자와 상품 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countere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 반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을 초래했다? resulted i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내게 되었냐면 그들이 매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품과 소비자 간의 disconnect, 즉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a loss of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nd skills and resources necessarily to create these products. 이러한 상품들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자원에 대한 평가, 그 이해가 상실되게 만들었으며,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펜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기술을 다 평가하고 알고 있어?

모르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결과를 초래해내게 되었고요. And the associated disrega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무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For the human and natural resources necessarily for the product's cre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천연 자원과 인간의 어떤 관련된 무시라고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문장도 되게 길었고 지금 여기가 심지어 틀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 문장 즉,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이 문장 앞에 별표 치시고, 아, resulted i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therefore, the renewing the value of on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reconnects. 다시 연결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다시 연결시켜주냐면요. The company and the consumer, 그 소비자와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와 다시 연결시켜준대요? The people, geography, and culture of particular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지역의 지리, 특정 지역의 문화와 다시 연결시켜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맞는지 물어보신다면 Renewing the val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다시 만드니까 당연히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문장, 이 지문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직물 생산의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치?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파이버, 어떤 섬유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소비자와 제품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 Disconnect, disconnection,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renew,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지리와 문화에 reconnect,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깔끔하게 우리 한 문장으로 정리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면 19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까요?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way music is produc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을 구분해 왔냐면 music i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어지는 방식을 구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문장은 상당히 짧게 끝났는데, 쌤이 지금 여기 the way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 표시해놨어. 그 말인즉슨 문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the way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가 떠올라? The way, how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떠올랐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how라고 하는 표현을 미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the way라고 하는 명사, music이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바로 붙어 있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어? 명사와 명사가 접속사도 없는데? 그럴 수 없지. 그러면 뭐가 생략되었다는 거야? 아, 무언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the way를 보아하니 방법에 관한 관계 부사가 생략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the way라고 하는 게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만 나오던지 혹은 뒤에 나오는 관계 부사만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별을 해왔는데 음악이 만들어진 방식, the way만 쓸 수도 있고 혹은 technology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how Music is produced라고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 live jazz concert,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요, the bass player can provide an audience with a 10-minute jam s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그 관객에게 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쵸, 얘들아.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하면 내가 관객들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unable to do so

if making a rec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냐면요. 만약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경우, 음반을 만들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관객을 위해서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불가능해? 녹음을 하는 상황, 음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1번 괜찮습니다. 왜? But이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잖아. 앞에 상황은 가능하지만 뒤에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니까, 오케이, 1번 괜찮고요. 그랬을 때,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c made this liberalized performance style im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 어디에서?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뭔가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겠죠?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초기 디스크에 있어서 시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서의 제약은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로운 performance style 이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10분 동안 즉흥 연주를 할수 있을 만큼 디스크의 용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often 종종 pieces would be separated into a number of discs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의 작품은 종종 어디로 나누어져 들어갔냐면요. 굉장히 많은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작품인데 너무 용량이 길어. 용량이 커. 그래가지고 나눠서 저장이 되게 되면 leading to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A lack of continuity. 뭔가 연속성의 부족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얘들아. 한 작품인데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addition to length 이러한 길이에 더해서 자, 길이는 길인데, musicians, 음악가들은 또한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무엇을 생각하다, 고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길이도 문제였는데, 음악가들은 또한 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했냐면, how the machinery recorded and absorbed their sou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계가 도대체 우리가 내는 이 소리, 기타 소리를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흡수하는지도 고려를 해야만 했대. 고려할 것도 많다. 그치? 내용 길이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계가 어떻게 내 소리를 흡수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됐대. 특히나, in the early days of recording, 이러한 녹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의 목소리, 뭐뿐만 아니라 그 instrume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악기잖아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소리도 were often distorted, 왜곡되어졌다고 합니다. 녹음을 할때 왜곡이 되어졌대. 자, 그러면 얘들아, 소리가 왜곡되었다는 말은 이걸 해결을 해야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to prevent such distortion, 이러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was up to the mu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대. 뭐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어? To alter the sound to accommodate the recording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 소리를 바꾸는 것은 음악가한테 달려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즉, 아, 뭔가 녹음이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가가 본인의 소리를 바꿔서 내야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jazz musician, 그 재즈 음악가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은요, almost molded their 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 즉,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건 음악이었겠죠? 그들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어떤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냐면, recording parameter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의 기준, 녹음의 한도에 맞춰서 본인의 음악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나오는 alter, 바꾸었다. 라고 하는 거랑, mold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3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가들이 본인의 음악을 어떤 기록, 즉, 녹음의 기준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많은 음악가들은요, were resistant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저항했대.
오케이. 아, 저항하는 것까진 괜찮은 것 같아. 왜? 지금 뭔가 부당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했대요. 뭐에 대해서?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녹음 기술의 제한, 그리고 녹음 기술의 혜택에 대해서 저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이 저항하다가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잖아. and로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nd, 그리고 이러한 음악가들은 만들었는데, they record according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음악을 뭐에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그들의 음악을 뭐에 따라서 그냥 그 규율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restrained, 저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되지. 그 규율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음악가들은 그 제약들을 그냥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본인의 음악들을 바꾸어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하니까 이때 resistant, 저항하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어떤 표현 쓸수 있을까? 수용하다, 수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써야 되니까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의 음악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랬을 때, the recording limitations began to filter into stage performance. 이러한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 즉, 3분짜리 음악만 만드세요 라고 하는 이런 녹음에 있어서의 제약은 어디에 스며들기 시작했어? 이제는 stage performance, 무대 공연에까지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는데, musicians were restricted to the 3-minute song in the recording studio. 그 음악가들은 녹음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3분짜리 정도의 음악을 만들도록 제한이 되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they soon kept their songs to that length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그 길이로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추는 것을 유지했대요. 어디에서도 on stage 2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대에서도 이제 한 3분 정도 길이로 맞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and로 연결지어지고 있고 그들의 음악을 3분으로 제한했고 그것을 무대에서도 유지했다라고 하는 5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초기 녹음의 기술은 시간적인 제약과 소리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의 restriction, 제약과 어떤 소리에 있어서의 왜곡 때문에 뮤지션, 음악가들은 기술적인 parameters, 한계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봐야 될거 뭐냐면요. 수용하는 방식에서 영어 표현, 뭐라고 나왔어? receptive ways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receptive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음악가들은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스타일을 변경했다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20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냐면요. The domination of nature is a familiar trope in environmental ethics and environmental political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어떤 환경 윤리 그리고 환경의 정치적인 이론에 있어서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수사학적 표현이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보면요. It's history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역사. 자, 이때 등장하는 그것은 뭐야? 그것의 역사는 아,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자연을 지배하는 거의 역사는요, is tied more broadly t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넓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의 등장과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of modern science, psychology, and pol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philosophy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현대의 과학, 철학, 그리고 politics 하면 정치학이잖아요. 정치학의 등장과 매우 넓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들아, 자연에 있어서의 지배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노력

어려운 노력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자,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냐면 that govern the physical world. 우리의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얘들아, 살짝 이 문장을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을까? 문장 되게 길잖아, 그치?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할 텐데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쌤이 힌트를 살짝 줬는데 이 밑부분에 보이는 marked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주어가 엄청 앞에 있고 동사는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문장 형식 되게 자주 봤었거든?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의 주어는요, the effort라고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자, 이런 인과관계,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라고 했고요. 동사는 어딨어?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ity in the W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계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렸다 라고 하는 사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데 so as to intervene in this relation in ways that could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아, 문제를 푸는데 이 가운데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쉽게 한번 따져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대, 사람들이.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노력은 무엇을 드러내게 되었냐면요. The beginning of moder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부 세상에서 근대성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우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했었어, 우리. 그랬을 때,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the dominance of nature, 즉,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refer to 무엇을 의미했냐면, the effort to understand and control the non-hum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이렇게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대? 그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치? 얘들아, 지금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를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는 거라고 했어. And it was seen as clearly good thing. 그리고 자연을 지배하는 거를 원래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지금 5번 문장 앞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그치? 따라서 한번 별표를 쳐보시자면 왜 별표를 쳤을까? 역시나 너무 문장이 길어. 너무 문장이 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 This effort, 이러한 노력은 문장이 길면 우리 주어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자고 했어. 이러한 노력은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인 것 같아. 동사 어딨어? 자, 첫 번째 동사는 made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made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prosperity라고 하는 부분까지 묶어주고 두 번째, promise, 약속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suffering 부분까지 묶어줄 거고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등장하고요. demonstrated이라고 하는 세 번째 동사 등장하면 맨 끝까지 묶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뭔가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요, 만들어주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그리고 and promised an end to many forms of human suffering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의 종말을 promise, 약속해줬대.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력, 즉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인간의 고통을 받는 거를 종말, 종식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demonstrate,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했냐면 the triumph of reas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승리를 했냐면요.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신이나 혹은 무지에 대해서 이성의 승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clearly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했었으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B번 표현도 괜찮습니다.

A번, B번 둘다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cause,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cause라고 하는 거는 대가거든요. 자연을 지배하는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 언제? With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자연 지배에 대한 대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 얘들아,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거든? 그런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대가가 보이지 않아? 아니지, 얘들아. 산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을 지배한 거의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되어야 되니까 visible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지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generated obvious environmental damage. 이러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줬냐면요. 명백한 자연에 있어서의 훼손을 보여주게 되었고, cause among many people a sense of alienation from the land and the more than human communities composing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뭐로부터 그 땅과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간 너머의 그 공동체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됐대?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연을 지배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가가 지금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그랬을 때, one sees, 어떤 사람은 보는데요, a growing unease, 어떤 높아지는 불안감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unease 하면 불안감이거든요. 높아지는 불안감이 어디서 보여지기는 하냐면요. About these cos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한 these costs는 뭐예요? 이러한 대가, 즉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나온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냐면요. In novels of the era, such as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poems like Wordsworth's Micha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리고 그 워즈워스의 마이클이라고 하는 시에서조차 이런 불안감이 보여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쵸? 자연을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 불안도가 높아진 모습이 이런 소설, 이러한 시에서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너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하지만 systematic critical analysis of the dominance of nature as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 뭐에 대한 어떤 자연을 지배한 것이 문제점이다에 대한 이런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과를 발휘하게 되었냐면요. Only with the Environmental Studies Movement in 1970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70년에 환경 연구 운동이 시작되게 되면서 진과를 발휘하게 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 환경 연구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 그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분석이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얘들아, 이때 말하는 그때 이래로의 그때는 언제야? 1970년대겠죠. 그래서 이런 1970년대 이래로 the trope,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1970년대를 이래로 그 자연을 파괴한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요, 이제 널리 negative meaning,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With the dominance of nature being viewed as harmful. 자, 이때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으려면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었냐면요. harmful, 굉장히 유해하고 부당하고요. as well as dangerous to human interest. 인간의 이득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졌다라고 해서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잖아.

그래서 2번에 나오고 있는 negative mean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의 조건을 ameliorate,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라는 비용, 여기서는 cost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거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눈에 보여지게 됨에 따라서 자연 지배, 즉 dominance of nature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점점 negative, 부정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밑줄 친 어휘의 뜻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쵸.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1: 아~
0: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있는데 뭐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네. 이거 아닌 걸 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싱킹에 오버싱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깜짝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3: Single, 네,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3: Caring.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3: 응, 만나. Meet.
2: Me?
3: Meet him.
2: Me?
3: Yeah, you.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Huh?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예?
3: Yeah?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No?
3: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2: What?
3: 어? 우리 stranger. He's stranger.
2: Stranger?
3: 네.
2: He's smiling at you.
3: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3: 아, no. 응, 응.
0: What?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1: 엄마,
0: 굉장히 급하신가 봐요.
1: 제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0: 이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1: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같아요.
0: 근데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배려를 한다. 그렇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배려심
0: 네,
1: 있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요.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1: 그쵸?
0: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자,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오.
0: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 차있는 느낌
1: 네.
0: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1: 네.
0: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는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Thoughtless.
0: 오,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Perfect.
0: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1: 네.
0: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1: 아.
0: 그래서 그래 보인다.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1: Yeah.
0: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어?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예전에 아마 슬기 씨가
1: 한번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네. 야, 너 창백해 보여.
1: 오.
0: 어, 어떻게 할까요?
1: 어, you look pale.
0: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네. Worried. ED가 붙어서.
1: 걱정하는.
0: 아,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렇죠.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누구랑.
0: 그렇죠, 그렇죠.

0: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Oh,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1: 아.
0: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오,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자, 아니, 마이오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아마
1: 네.
0: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쵸.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look,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Hungry.
1: Hungry.
0: 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나 배고프니?
1: 오.
0: 이상하잖아요. Right?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오, 근데
0: 근데
1: 싱글이네요?
0: 싱글.
1: 오,
0: 그쵸?
1: 그러게요.
0: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싱글은
0: She's single.
1: 왠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0: Single?
1: 돌아올 싱글.
0: No.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1: 아.
0: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solo는
1: 네.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1: 아.
0: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1: 혼자 여행.
0: 사람들끼리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1: 네.
0: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오케이.
1: 네.
0: 그래서 single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1: 혼자?
0: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1: 네.
0: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결혼을 안한 사람,
0: 꼭
1: 남자예요.
0: 결혼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1: 네네네.
0: so 여기서는 싱글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Oh,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Why don't
1: 그쵸.
0: you부터?
1: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1: 와,
0: 거기서
1: 오고,
0: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0: 그냥
1: 어때요?
0: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예. 네.
0: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 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 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뭐. 그렇죠?
1: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으흠.
0: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쵸.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Okay,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0: yourself.
1: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가 있다고 하면서
1: 어?
0: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와우.
0: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0: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2: Did you make this?
0: 어허.
2: Yourself?
0: Yourself?
1: 오호.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2: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1: Mm-hmm.
0: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볼게요.
1: Mm-hmm.
0: Oh, did you make this yourself?
2: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Oh, I did it myself.
2: I did it myself.
0: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0: 네, 네.
1: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0: Uh-huh.
1: I'm free. 나는 free야.
0: Free야.
1: 다음 주에,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 요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So I'm free, 다음 주에.
0: Uh-huh.
1: I'm free next week.
0: Oh, okay.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 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2: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2: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Oh,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Wow.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2: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2: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0: 된다?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된...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1: Available.
0: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1: 뭔가
0: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은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2: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1: 예.
0: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0: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예.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어.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는군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아이즈가 들어가야겠죠? 아이즈. 아이즈 미팅이죠. 아이즈 미팅.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미팅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네,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렇죠.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네.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네.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 하는 게 make가 되어주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1: 네.
0: Make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직역으로 쓰면 돼요. 피하다.
1: Yes. avoid.
0: 그렇죠.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얘는 네,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1: 눈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0: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아이 컨택트 손으로 쓴다니까요.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1: 바로 barely라고
0: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네.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1: 어허.
0: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1: 나
0: I work
1: 운동해.
0: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예. right? 근데 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0: eats
1: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은 주어에 맞춰 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네.
0: 이 주어 동사 매칭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0: never가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네. So 얘가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2: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2: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자, 첫 번째는요. oneself.
1: 네.
0: 그러니까 myself, 뭐 himself, 뭐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myself, yourself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1: 네.
0: 자, 그거 내가 직접 했어.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I did it myself. 어,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그렇죠. Did you make this yourself? 세 번째입니다. 그냥 와서 직접 그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오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come?
0: Why don't you just come?
1: Why don't you just come?
0: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나는 게 어때요?
1: And meet him yourself.
0: 그렇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다음 패턴은요? Barely.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첫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2: Really? Let me meet him.
1: No.
2: Come on.

0: I know.
1: Yes. Good job, you guys.
2: 정말 잘하세요.
1: 완벽합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1: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2: 네.
1: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1: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2: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처음으로 start having to, 뭐뭐 해야 하기 시작하다 또는 해야 하게 되다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곧 당신은 준비해야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준비를 해야 하게 될 거다. Soon you will start having to prepare. You will have to prepare soon이라고 해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start를 넣어서 그때부터 하게 이제 해야 하게 된다. 먼저 발음 연습을 좀 해볼게요.
1: Repeat after me. Soon you'll start having to prepare. One more time. Soon you'll start having to prepa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는 우리는 창문을 예전에는 열어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열어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든 We started having to open the windows. We started having to open the windows.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We started having to open the windows. We started having to open the window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다음 패턴은 have to 동사 one or the other. One or the other니까 항상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세 개 이상이라든지 한 개일 때는 이런 말 쓸 수 없겠죠. 첫 번째 문장은 저는 둘 중 한쪽을, 둘 중 하나를 기부해야 해요. I have to donate one or the other. 발음 연습이요.

0: I have to donate one or the other. I have to donate one or the other.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1: 그들은 둘 중 한쪽에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그래서

0: 네, 오늘은요, 돈을 잘못 아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errible at saving money. I always find some excuse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I'm terrible at saving money.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or on my card,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0: 네, 오늘 포스팅 둘 다 돈을 이제 못 아낀다 아니면 돈을 못 모은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 right.
0: 첫 번째로
1: so, Alexis says
0: 네, I'm terrible at saving money. Mm-hmm. Save money 하는 거, 돈 아끼거나 모으는 거 못한대요. Mm-hmm. I always find some excuse, 어떤 것이 됐든 핑계를 찾는데요. Mm-hmm. To spend every last cent I have. Mm-hmm. 그러니까 cent는 보통 이제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1: Yeah, they're very small.
0: One
1: Anything
0: cent.
1: less than a dollar, one cent is very small.
0: 네. 100분의 1달러니까. Mm-hmm.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돈이 있어도 다 쓰려는 핑계거리를 항상 찾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1: Uh-huh. Nick says,
0: I'm terrible at saving money. Uh-huh. 돈 모으는 거, 돈 아끼는 거 정말 못하는데 mm-hmm. Once I know I have money in my wallet, 지갑 안에 또는 on my card, mm-hmm. 카드에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I automatically want to spend it. Mm-hmm. 자동적으로 그걸 돈을 쓰고 싶대요.
1: So the money is burning a hole in your pocket. That's an expression we say.
0: 그런 표현이 있군요. 네, 그래서 돈이 그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고 있다.
1: Uh-huh.
0: All right, yeah, just
1: okay.
0: like that.
1: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I hope we were able to teach you great things.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조동사 공부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 조동사 문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t must be the reason she was late. 딱 보이시죠? 조동사 must가 여기 사용이 됐다는 걸요. 참고로 근데 must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 문장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 공부 시작을 해볼 텐데 must와 함께 굉장히 비슷한 친구예요. should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must입니다. 자, must의 첫 번째 뜻, 그래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를 표현할 때 must 많이 쓰죠. 그리고 must를 써서 우리가 의무를 표현하면 그게 정말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must의 뜻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 무엇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이 must가 갖기도 하는데 이때도요.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강한 추측이에요.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뜻도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must가 의무도 같지만 의무의 뜻도 같지만 추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should도요 되게 비슷해요. should도 물론 첫 번째로는 의무의 표현 가능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어떤 그 의무의 강도의 차이랄까요? 그 의무의 중요성의 차이가 살짝 다릅니다. must를 쓰면은 정말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봤을 때 should를 쓰면 살짝 제안 같은 느낌이 하는 게 좋아의 느낌이 묻어난다라는 거. must보다는 should가 그 의무의 강함이 적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should도 추측 비슷한 무언가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추측 비슷한 무언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정도의 뜻으로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추측도 추측인데 약간 예상 정도의 느낌으로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구나. 정리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should가 의무의 뜻이 있다. 근데 의무의 강력함이 must보다는 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should도 추측의 뜻이 있긴 한데 뭐 추측이라기보다는 예상에 가까운 그런 맥락으로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면 must와 should의 차이를 이 예문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ust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서 must는 의무의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should도 살펴볼 텐데 should도 여기서는 같은 뜻으로 의무의 뜻으로 살펴볼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말 뜻으로는 must와 똑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must와 should가 같다라 그래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그 뉘앙스마저도 같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You must slow down in a school zone. You must slow down. Slow down이 속도를 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디서요? In a school zone. 그 학교 존에서요. 그러니까 주위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자, must를 쓰면요. 꼭 줄여라. 정말 정말 네가 이 속도를 줄이는 거 잊으면 안 돼. 정도의 뉘앙스예요.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뉘앙스를 우리가 문장 속에서 파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must를 should로 딱 바꿔줍니다. should로 딱 바꿔주면 우리나라 말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 해석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뭔가 꼭 줄여, 꼭이야 라는 느낌보다는 줄여주면 참 좋아. 줄여주면 내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 정도에. 그러니까 아까 must에서부터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만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학교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말할 때는 must를 써야 하겠지만 must와 should의 어떤 그런 차이 우리말 해석엔 차이가 없으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뉘앙스에는 분명 차이를 둬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mus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추측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가 추측의 의미를 갖게 되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should도 볼게요. 자, should도 추측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추측보다는 어떤 그 예상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돼요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용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 준비를 해봤거든요. 읽어보면 She must be hungry 라고 적혀있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she는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사는 제가 딸처럼 여기는 제 강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암컷이에요. 그래서 쉬인데 제 강아지의 특징이 배고프면요 하는 짓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 옆에 와서 제 얼굴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뚫어져라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는 거죠. She must be hungry. 그녀가 배고픈 것이 틀림없어라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움직이지도 않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배고픈 거야. 이런 경우 저는 must를 쓸 거라는 거죠. She must be hungry. 그녀는 배고픈 것이 틀림없어라고요. 그런데 자, 이 must를 바꿔볼게요. should로 바꿔봅니다. She should be hungry 라고 말하면 뉘앙스가 살짝 바뀌어요. 틀림없어 까지는 아니고 아마 배고픈 것 같은데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must와 비슷한 어떤 그 추측의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역시나 추측의 확신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쓰임 각각 알아봤어요. 좋아요. 그럼 간단하게 예문 두 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테드를 기다려야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테드가 소고기 사준다 그랬어요. 꼭 기다려야 되죠. 꼭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 I must 써보자는 거예요. I must wait. 나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테드를 기다리는 거 이제 전체사 for까지 써서 for Ted 만들어주시면 문장 완성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must wait for Ted.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다려야 해요 라고 적힐 텐데 그 어떤 기다려야 하는 뭐랄까요 의무의 강도에 따라서 must와 should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건 약간 제안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must보다는 should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말 자체도 살짝 바꿔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해요 정도의 문장으로 바꿔놓고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돼요. We, 우리는요, 뭐뭐 해야 하죠. Should. We should be. 우리는 돼야 되는 거니까. We should be. 근데 어떻게 돼야 된대요? 더 이해심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More understanding. We should be more understanding. 더 이해심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Of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요. 문장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should be mor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제안에 가까운 거니까 should를 또 써봤다라는 거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t must be the reason she was late. 이거를 must를 의무로 봐서 그것이 그녀가 늦은 이유여야만 해요 라고 말하면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해요. 그거보다는 우리 공부했죠. must가 강한 확신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래서 it must be the reason을 그것이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늦은 이유임에 틀림없어요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must와 should 둘 다 의무와 추측의 뜻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Guys, I'm so happy to see you back. We are so ready to open our hips out today, right?
1: 네, 오늘 우리 역시나 고관절 스트레칭 그리고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살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Let's go.
0: Why all the vitamins? Gary's coming over tomorrow. I need to gear up. Oh, yes. He's too much. Yeah, he's a lot. I need to match his energy level.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re too much 또는 뭐 she's too much, he's too much 라는 표현, too much라는 표현인데요. 요새 젊은 세대의 친구들도 너 진짜 too much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신기했는데 너 너무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약간 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과하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막 너무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업돼 있는 사람을 too much라고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딱 그런 뜻으로 쓰여요. 일단 첫 번째 대화 먼저 보시고 갈게요. Why all the vitamins?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hy all the vitamins? 너 비타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Gary's coming over tomorrow. 이럽니다. 아, 게리가 내일 놀러 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need to gear up. 이럽니다. Gear up. To gear up 하면 장비를 챙기다 라는 뜻도 되고요. 조금 준비를 해야 돼. 만발의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뜻으로도 I need to gear up. 이렇게 또 씁니다. 그래서 Gary가 오니까 막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Oh yes. 이럽니다. 아, 나도 알지. Oh yes, he's too much 이럽니다. 걔 정말 too much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Gary's too mu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yeah, he's a lot 이럽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He's too much를 he's a lo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eah, he's a lot 이럽니다. I need to match his energy level 이럽니다. 내가 에너지 레벨을 그의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러 갈게요.
0: I just asked the waiter to bring me a cappuccino without any foam. What? That doesn't even make sense. I like the milk and espresso ratio of a cappuccino, but I don't like the foam. You're too much.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는데요. Too much라는 다른 표현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Pose. I hope you liked it. I love to do it because it's fun. Tomorrow we will do one more hip stretching pose. Okay? 네, 우리 오늘 네 번째 날이었죠. 고관절 스트레칭 해주는 네 번째 날이었는데요.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 아기 요람 자세였어요. 영어 표현은 우리 you're too much, I'm he's too much, she's too much 이런 표현 배워 too much라는 표현 같이 해봤는데요. 사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쓰인다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빨리 가서 활용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wesome day, guys. Okay? Bye.

0: 월급 백대 20분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무엇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There's no reason for greed. They even gave me some to take back to Korea.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Now that I have tasted the sweet break, it's time for real help.
0: Did you get it? 그렇죠. 맛도 맛이지만 그들의 친절함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잘 캐치하셨겠죠? Well done.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가족들과 같이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다. Alright, give me a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on't forget the taste. 자, 그 맛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W-O-N 그리고 apostrophe T. 요게 이제 발음의 관건인데 잠시 후에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과연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2.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나요? Alright,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그들은요, 그것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나는요, 맛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친절함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들의 친절함 함께 다 잊지 않을 것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길지 않았던 문장인지라 수월하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잘못 들은 발음이나 이거 내가 알던 발음이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막을 보면서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There's no reason for greed. They even gave me some to take back to Korea.

0: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Now that I have tasted the sweet break, it's time for real help.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started to share with family. 자, 일단 첫 번째, started로 들리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started. 왜냐하면 이 t 사운드가 앞에 s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 현상이 나요. 그래서 start보다는 star. 그리고 t 사운드가 rt 사운드 자체가 모음과 모음과 사이에 있죠. 이런 경우에도 rt 자체가 r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starte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뒤에 it이 또 이어지죠. 이런 현상에서도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있는 드 사운드 자체가 R 소리 가깝게 들려지는 현상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started i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여기서 it과 to와 with가 기능어고 started, share, family. 얘가 내용어들이거든요. 거기에 강세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be a copycat. Alright? Go go listening. One,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그대로 따라하세요. Google listening to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With 하지 마시고 with. 자, Google listening 3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One more time.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Excellent. All righ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on't forget the taste. 자, test 아니죠, 여러분? Taste. 자, 여기서 더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인지라 강세 다 주셔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특히 W-O-N-T, 요게 이제 원하다라는 동사와 비슷하게 들린다고요? 아니요, 다릅니다. 입을 동그랗게 한 상태에서 won't. 그러면서 은 사운드 내주셔야 되는데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그래서 won't forget the taste.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on't forget the taste.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2, won't forget the taste.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3, won't forget the taste.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한 번 더.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2.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1: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셨겠죠? Well done.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을요. 누구와? With family and neighbors.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There's no reason for something 했어요.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Greed입니다. Greed. 욕심이죠. 욕심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 욕심이 없어요. There's no reason for 욕심을 내기 위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죠. They even gave me some blankets입니다. 그들은 저에게까지조차 주었습니다. 약간의 무엇을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o take back to Korea 했으니 한국에 가져갈 약간의 것을 저에게도 주었습니다. 저에게까지도 주셨어요. 이런 의미죠. I won't forget the taste.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빈칸 their kindness. 여기에 빈칸에는 but moreover,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in addition, besides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즉, 맛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친절함까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Not that I have tasted the sweet break. 달콤한 휴식 시간을 즐겼으니까, 맛보았으니까 It's time for real help 라고 하죠. 이제 정말 도와줄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right then,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이해되셨다면 100% 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y started it to share with family and neighbors. There's no reason for greed. They even gave me some to take back to Korea. I won't forget the taste, but moreover, their kindness. Now that I have tasted the sweet break, it's time for real help.
1: Well, how was the story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really like those really cute people down there. We are all going to work. 자, 우리 같이 출근을 해요. Wait, actually, 아직까지 출근하면 안 되고요. Because we don't have a job. 네,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죠. We're doing the whole job interview process.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그 자기 어떤 일 경험이나 work experience. 네, 그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일했고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건데요.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Now, I'd like to get back to work. All right, so this is our answer for today. Let's see how we translate that Korean sentence into English. Okay, so here we have the whole answer.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네, 여자들은 이런 그 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일을 쉬고 아니면 좀 길게 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많은 여성들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So in this case, it is for this type of worker. Okay, I took a long break from my career. Okay.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긴 휴식을 취했습니다. So what we want to focus, take a long break. 네, take a break. 아시죠? We can use this, 뭐, 우리 잠깐 쉬자. Like, 이렇게 회의할 때, let's take a break.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일, 어떤 이런 커리어 안에서 이 휴식을 취하는 것도 take a brea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Okay. So,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Okay, here we go. I took time off to raise my children. Okay, so another very useful expression, take time off. 이거는 이런 이 표현은 요런 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Take time off는 뭐 휴가를 뭐 냈다 아니면은 시간을 이렇게 뭐 잠깐 쉬었다 이런 뜻도 있고요. So I took off time to raise my children. 자, raise your children.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Raise the children. Okay, now I'd like to, 네,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traordinary 그리고 exceptional. 네, 두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extraordinary.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단어가 합친 느낌이죠. 하지만 발음할 때는 extraordinary. 그래서 A를 그냥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extra보다는 그냥 바로 O로 넘어가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Very good. 네, extraordinary. 네, 아까 보셨지만 두 단어가 extra랑 ordinary가 합쳤잖아요. 네,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보기 드문 거를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뭔가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문들부터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Extraordinary. 놀라운, 대단한. Extraordinar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네, 이렇게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감탄사 느낌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뭔가 이 스토리는 흔하지 않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what an extraordinary stor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Okay, 여기서는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Extraordinary가 amount of work를 꾸며주네요.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엄청난 양의 작업.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물론 그냥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좀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해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Very good.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여기서 appetite, 식욕이죠. 그래서 extraordinary는 appetit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extraordinary 배웠고요. 다음은 exceptional로 넘어갈게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여기서 이 X로 시작하지만 exceptional보다는 exceptional. I 발음으로 주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exceptional. exceptional. 오케이.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들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희귀하거나 예외적으로 뛰어난 거를 exceptional라고 하고요. 이례적으로 뭔가 우수한 것을 exceptional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뭔가 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흔치 않고 놀라운 건데 exceptional는 뭔가 정말 뭐를 좀 스탠더드가 높고 뭔가 기준이 높고 또 되게 뭔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뭐를 잘할 때 exceptional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문장도 볼게요. This dish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Exceptional, 우수한, 특출한. Exceptional. 네,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dish is exceptional. 이 요리는 아주 뛰어나. 그래서 this dish is good. This dish is great. 보다 훨씬 더, 우와, 아주 뛰어나. This dish is exceptional. 최고의 칭찬이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그래서 그냥 good, 그냥 great가 아니고 exceptional. 매우 우수해. 이 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해.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그녀는 재능이 특출한 여성이야.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정리해 드릴게요. Extraordinary, 여기 ordinary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놀라운, 대단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신 경제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최신 느낌이 나는 이 NFT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우리가 외신에서 좀 자주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듣게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뭔가 좀이 토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좀 확장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과연 무엇인가? NFT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면서 영어 단어랑 매칭시켜 드릴게요. 자, NFT 뭐 해준 말입니까?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여기 N 있죠? F 있죠? T 있죠? NFT, 즉 같은 블록체인의 어떤 코인인데, 코인이라고 해야 되냐? 어떤 토큰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건 fungible 하다 합니다. fungible. 다시 말해, 1 비트코인 내 거나 제가 갖고 있는 1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체 가능합니다. 제거1 비트코인하고 내1 비트코인하고 그냥 바꾸면 아무 상관없어요. 5만 원짜리 그냥 바꾸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non-fungible 하다는 얘기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NFT가 예를 들어 뭐 유명인의 어떤 예술 작품의 NFT를 만들었네요. 그게 하나의 토큰이 되겠죠? 근데 그건 유일하죠. 네. 전 세계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non-fungible,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걸 NFT라 부르는 거죠. 자, 일단 뭐 읽는 거 들어볼게요.
1: NFT, non-fungible token. NFT, non-fungible token.
0: 그렇죠. 자, 이것도 물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한 그런 토큰이고요. 디지털 파일 같은 것을 유일무이하고 식별 가능하게 만들다. 자, 요거는 디지털 파일 자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에 대한 NFT, 즉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unique란 건 뭐예요? 정말 독특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identifiable 해가지고 식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플이라고 하는 디지털 작가의 어떤 작품이 경매소에서 우리 단돈한 780억 원에 낙찰됐어요. 그 NFT 하나가. 그러니까 뭐 불과 300메가짜리 이미지 파일 하나가 NFT가 거의 우리나라 돈한 800억 원에 올해 초에 지금 거래가 종가로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야, 무슨 파일 하나가 700억 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이 NFT 시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제 NFT가 거래가 되면서 우리한테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자, 들어볼게요.
1: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Make digital files unique and identifiable.
0: 그쵸. 그 다음, 유일무이한 것은 그냥 the only one of its kind.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전 세계에 딱그 NFT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 only one of its kind예요. The only one of its kind. 들어볼게요.
1: The only one of its kind. The only one of its kind.
0: 자, 특정 NFT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거 그대로 써볼게요. 특정 NFT는 유일무이하다. A certain NFT. 특정 NFT는 하나. Is the only one of its kind. 종류죠? 그

0: 유일해. 딱 하나밖에 없어. ENFT, 이거 NFT,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복제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그렇죠? 어떤 특정 예술 작품을 그래서 코인화하는 거죠. NFT로 만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굴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들어볼게요.
1: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A certain NFT is the only one of its kind.
0: Okay, 자, 넘어갑니다. NFT를 변환하다.

0: 상태로 전환하거나 변환하는 걸 convert라고 합니다. Be converted to NFTs.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변환되고 있는 게 예술 작품들이죠. 예술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작품에 NFT가 만들어지는 거죠. 토큰화 해가지고. Convert. Be converted to NFTs. 들어보세요.
1: Be converted to NFTs. Be converted to NFTs.
0: 그쵸?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Trade라고 하죠. 사고 파는 거. Trade NFTs. 요거 트레이딩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1: Trade NFTs. Trade NFTs.
0: 그 다음에 거래 자체를 transaction이라고 하죠. NFT transactions. 돈 주고 NFT를 받아. 내 NFT를 누구한테 팔아. 이거 뭐라고 그래요? Transaction. 거래 자체. 그 다음에 trade는 동사로 매매하거나 거래하다. 들어보세요.
1: NFT transactions. NFT transactions.
0: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뭐를 이제 NFT로 많이 전환하냐고 저도 이제 본 것이 그 트위터 창업자, Darcy라는 그 창업자의 첫 번째 트위트. 그게 이제 NFT로, 그게 이미지 뭐 캡처한 거겠죠. 그게 NFT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돈 한 30억 원에 거래가 되고 레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 있죠. 그 사람의 덩크슛 장면이 영상인데 그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NFT가 약간 우리나라 돈 2억, 3억 원에 거래가 되고 그게 지금 NFT 시장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NFT 토큰으로 바뀌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일부 유명 예술 작품들이 NFT로 변환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예술 작품이, 유명 예술 작품이 NFT로 변환, 아까 convert 쓰면 됐겠죠?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자, 요 work of art이 뭐냐면, art이 예술이죠? work가 작품이야. 그냥 art 하면 예술이고, work of art 하면 예술 작품. work of art가 맞아요. Some famous works of art. 복수를 여기다 붙입니다. 일부 멋진,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have been converted. 변환되었다. 뭐로? to NFTs. 토큰화 되었다고 해요. 이걸요. 들어볼게요.
1: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Some famous works of art have been converted to NFT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을 진품으로 증명하다. 그렇죠? 뭐 복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NFT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제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NFT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딱 NFT가 있으면 자산 진품이에요. 진품. Real. Certify assets as real. Certify는 인증하다라는 얘기고요. Asset,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Certify assets as real 이라고 하면 특정 자산을 진품으로 증명해주다. 그렇죠? NFT 자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내 거거든. 이런 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되겠죠. 들어보세요.
1: Certify assets as real. Certify assets as real.
0: 자,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술은 art고 작품 뭐라고 그래요? work라고 그래요. 일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work은 약간 조수사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work of art. work of art. 무슨 말? 예술 작품. 우리는 순서가 작품 예술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순서가 거꾸로죠. 그래서 작품 예술 이런 식으로 work of art 하면 예술 작품. 들어보세요.
1: work of art. work of art.
0: 왜 예술 작품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지금 이런 뭐 조각상이나 뭐 그림이나 이게 지금 가장 NFT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NFT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 상당수가 거의 다가 지금은 예술 작품.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NFT로 만들어지겠지만 큰 돈 번 사람들 많아요. 요 Make big money. 벌써 이제 시장 초창기긴 한데 make big money. 그래서 큰 돈 벌기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죠. 자, 들어보세요.
1: Make big money. Make big money.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일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NFT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플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작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작품 나왔죠? work 2일 아니에요? 자기 작품이 있죠? 근데 그것의 NFT 버전을 팔므로써 큰 돈을 벌었다. 일부 예술가들이. 다른 아니 일부. 극히 일부죠, 아직은.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들어볼게요.
1: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Some artists have made big money by selling NFT versions of their work.
0: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NFT는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거 하나밖에 없죠. 유일무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the only one of its kind. 요거 문장 문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only one of its kind.

0: The only one of its kind.
1: 세상에 같은 NFT 딱 하나씩밖에 없죠. 변환하다. Convert. Be converted to NFTs. 이 동사 잘 기억하세요. Be converted. 변환되다. 들어볼게요.
0: Be converted to NFTs. Be converted to NFTs.
1: 마지막으로 큰 돈 벌다. Make big money. 있는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0: Make big money. Make big money.
1: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NFT 정리가 됐겠고요. 경제 트렌드 주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번 주에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요. 여러분이 다시 보기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세요. 그럼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특정 어느 날을 하나 가정해 놓고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때 며칠에 뭐 하셨었죠? 알리바이가 뭐였었죠?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주말에 뭐 했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과거에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did you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어떠한 이벤트에서, 어떠한 요일에서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did you 동사 뒤에 an event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What did you 동사 an event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뭘 했, 이제 과거에 했습니까?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 뭐가 붙는다? 그쵸? What이 붙는다. 그래서 What did you 동사라고 물어보면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뒤에 an event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부사로 얘기를 해서 어젯밤에 뭐 혹은 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넣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화요일에 혹은 주말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전치사가 on이 붙어야 되거든요.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특정 어떠한 이벤트에서 특정 어떠한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 What did you 동사 on even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하다 라는 동사 do를 넣으세요.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에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생일 때 뭐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을 받다, 그쵸? get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What did you get? 뭐 받으셨어요? 생일 때요. On your birthday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해서 생일 때 뭐 받으셨어요? 선물.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다가올 추석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추석 때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단 먹다라는 동사니까 뭐 드셨어요? 그렇죠. What did you eat? 혹은 What did you have?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요, 추석으로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What did you eat on 추석?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id you eat on 추석?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eat on 추석? 해서 추석은 Thanksgiving Da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Korean Thanksgiving Day 하면은 이제 한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석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새해에 무슨 소원을 빚었습니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소원을 빌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ish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제 소원을 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at did you wish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새해는, 그쵸? On New Year's Day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새해에 무슨 소원 빌었습니까?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해서 새해 소원 뭐 비셨어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What did you?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일이나 혹은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What did you get on your birthday? What did you eat on Chuseok? What did you eat on Chuseok?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무슨 소원 비셨어요? 그쵸? What did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소원을 비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과거에 뭘 했는지는 What did you 동사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What will you 동사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해 되면 무슨 소원 비실 거예요? 라는 질문 What will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will you wish for on New Year's Day?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쵸? 그 특정 날에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화요일에 뭐 할 거예요?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공휴일에 뭐 할 거예요? What will you 동사 on event? 라고도 여러분이 미래에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우리 이거 배웠었었네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라고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What did you do 해서. 그쵸? What did you want to do?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What did you want to 동사 on event로 얘기를 하면 그쵸? 그 이벤트에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가 드시고 싶은지 뭐가 받고 싶은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넣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입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니까 what did you가 아니고 what do you로 물어봐야 되겠죠. 과거로 뭘 하고 싶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at did you가 되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do on the weekend? 주말에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에, 어떠한 사건에 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What did you? 동사 on event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 여러분이 요일을 얘기를 하셔도 좋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fantastic with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보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Do you remember when you first rode a bike? 정말 쓸 수 있을까? 근데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잡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바로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딱 자전거를 잡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I'm the very one, okay, standing beside you. Yeah. Or maybe behind you holding the bike. 뒤에서 제가 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막 많이 해야지 내가 이거 하루 한 문장이지만 한 천 개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보다 어? 재밌네. 하나만 해도 즐겁네. 그러면 자전거 타는 재미처럼 영어를 즐겁게 쓸 수 있는 재미가 생깁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자, 도전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매일 그래서 내가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야 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뉘앙스인데요? 야, 차도 막히거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유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의 어감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는 거야.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딱 이유까지 보여주고 싶을 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셔야 나머지 게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는요. 쉽죠? 그것이니까 that's why, that's why, 내가 뭐뭐 한다, I. 이렇게 that's why I, that's why 우리가 뭐뭐 한다, we, that's why you. 이것만 바꿔도 한 15개, 20개씩 계속 그냥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어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가장 간단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길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뭐뭐 하는 거야. 빼놓고는 다 동사밖에 없어요. 내가도 아까 나왔잖아요. 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아까 나왔죠. That's why I. 그럼 자전거 타다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전거는 뭐예요? A bike잖아요. Bike, B-I-K-E. 아니면 bicycle.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은 타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난 이 문장 다 모를 거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계시진 않는가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야. That's why I ride예요. Ride. Ride a bike예요. 예, 그래서 올라타는 것은 전부 다 ri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motorcycle,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건 아니면 그냥 bike. 예, 자전거이건 심지어 horse 같은 것도 ride a horse.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아니면은 뭐 위에 올라타면 ride on a horseback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포인트는 앞에 거 다 자, 잊어버리시고요. That's why I ride a bike. 동작은 ride a bike. That's why I ride a bike.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That's why I like it. 어렵지 않죠. 그런데 like가 좀 더 강해져서 love가요. 보세요. 이게 사랑하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구어체에서는요. 거의 like it very much. 정말 좋아한다는 뜻으로 love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기하셔도 되겠고요. 내가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하다니까. That's why I need it. 그렇죠? That's why I need it. 됐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는 거라고. 요리하면 즐겁고 좋은 것도 먹일 수 있고 저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That's why I cook. 됐죠? 동작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Ready? 이쪽 아니고요. 저를 보시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요 습관을 들이세요. Okay? Good habit for you. This is the real good habit for you, right? 자, use your imagination. 갑니다. Number one.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야.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ride a bike. That's why I ride a bike.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정말 사랑한다니까. That's why I,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love it. 됐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게 필요한 거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야.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need it. 맨 마지막으로 내가 요리를 하는 그 이유라고. Your turn. 그렇죠. That's why I cook. 됐죠? 요거를 살짝 늘려보는 시간. 바로 뭡니까? Step 2.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죠. 교통도 막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즐겁기도 하고 자 그래서 That's why까지는 아까 나왔습니다. That's why I ride a bike.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의 명사는 대부분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bike를 자전거로 알고 계시지만 이걸 동사로 쓰시면 자전거를 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why I bike.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까지 가는 거죠. Bike to work예요. Bike to work. 걸어가면 walk to work. 운전해서 출근하면 drive to work. 이거 하나만 갖고도 벌써 세 가지가 해결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붙여보세요. every 띄고 day. 얘를 붙이면 매일의란 뜻이고요. 얘를 띄어서 쓰면 매일매일이라는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That's why I, 그렇죠? bike to work every day.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책을 정말로 좋아하는 거야. That's why I love. 뭘 좋아한대요? That's why I love books. 해서 books가 정리됐고요. 정말로 so much. 됐죠? That's why I love books so much. 느낌.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내가 너의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럼 아까 나왔던 게 뭐야? 필요하다. That's why I need. 그렇죠? That's why I need. 여기에 it 대신에 your trust and love. 자, 이렇게 수상적인 내용도 바로 응용 가능합니다. 자, 앞에 나왔던 내용까지 That's why I need your trust and love.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죠. 두 가지 버전이에요. Two different versions.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즘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했더니 반응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거라고. 자, 운동할 시간이 없다. No time to exercise겠죠? I don't have time to exercise. 그럼 반응이 뭐예요? 그래서 that's why I bike to work every day. 자, 여러분들 한번 너무 먼 거리 말고 가까운 거리는요. 자전거 타고 한번 출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은요. What we have learned today, you can check it out just right here. Many times. 아시겠죠? As many times as you want.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Welcome back to 英语拼音어. 시작해. Go go. Listen.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ada Kim.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노부부가 언제 뭐뭐 할 때 쉴 틈이 없다고 하는지, 자, 이야기를 잘 듣고 세 가지거든요.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When it's the harvest season, their son, who lives outside the town, comes to help.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at? 네, 여러분, 첫 번째는 과일을 딸 때, 두 번째는 벼농사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양봉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쉴 틈이 없다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여기 나옵니다.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과일 따기, 벼농사, 그리고 양봉이 있을 때 해야 할 과일 따기, 벼농사, 양봉이 있을 때 그럴 때 쉴 틈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잠시 후에 이어진 문장 속에서 전체 이야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He comes on the Yungas Road. 그가 융거스 길로 옵니다. 그 길로 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문장에서는 과연 또 이어져서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2. He comes on the Yungas Road.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네, 귀에 쏙쏙 캐치 되셨나요? 잘하셨어요. 놓친 부분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3: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0: 노부부는요, 과일 따기, 벼농사, 양봉 등이 있을 때 쉴 틈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쁜 거죠.
3: Okay, 두 번째 thing sentence 볼까요?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그는요, 융거스 길로 옵니다. 융거스 길로 옵니다. 그 길을 타고 온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0: 이렇게 들렸고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아시죠? 이번엔 편안하게 내가 어디서 잘못 캐치했는지, 무엇을 제대로 잘 캐치하지 못했는지 자막을 보면서 한번 듣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When it's the harvest season, their son, who lives outside the town, comes to help.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at that is. Wow, 깁니다, 여러분.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여기서 they, 그리고 and, 그리고 to. 여기 모두 다 when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어고요. 나머지 것들이 모두 다 belongs to right content words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강조해 주셔서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보통 쭉쭉쭉 쉼표 쉼표 쉼표 and something 이렇게 이어질 때는 억양 자체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and 앞에서 내려가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fruit 하지 마시고 fruit 강세 정확하게 주셔서 발음하시면 되죠. Google listening 1.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Good enough. Google listening 3.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한 번 더.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He comes on the Yungas Road. 어려운 게 없어요. Comes is, that's a consonant sound. On a, that's a vowel sound. 그래서 이어지면 there's a liaison. 연음현상 일어나죠. Comes on이 아니라 comes on. He comes on. 그래서 he는 약한 기능어, comes on the Yungas Road에서 the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예요? 내용어입니다. Comes Yungas Road. 이렇게요. 그런데 이때 on에도 강세가 가서 보통 comes on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on 부분에 조금 더 어조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road가 아니라 road. R 사운드 시작할 때 여러분, 네, 잘 안 되시면 R 발음이 입모양을 우 하고 내밀어 보시고 시작하세요. road, road.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보죠. Google listening 1. He comes on the Yungas Road. Google listening 2. He comes on the Yungas Road. Alright. Google listening 3. He comes on the Yungas Road. Roa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He comes on the Yungas Road. 한 번 더. He comes on the Yungas Road.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2. He comes on the Yungas Road.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네, 잘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겠죠? Good job.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 볼게요.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빈칸, and 빈칸 to do. 하나의 큰 긴 문장입니다. 자, 노부부가 쉴 틈이 없어요. 뭐 할 때?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과일을 줍는 거죠. 과일을 따는 거죠. 그리고 빈칸, 두 번째 빈칸에는 rice farming 했으니까 이게 변용사고요. And 빈칸 to do 했습니다. 마지막에 beekeeping, 이게 양봉을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나 벼농사나 과일을 따야 될 할 일이 있을 때에는

0: 이 노부부는요, 쉴 틈이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다는 거죠. Alright, move along. When it's blank, 자, 뭐뭐 할때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the harvest season이라고 해서 이게 수확의 계절인데, 수확의 계절일 때 their son, 그들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은요, who lives outside the town,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comes to help, 돕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He comes on the Yungus Road.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가 융거스 길로 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험한 길을 또 넘고 넘고 넘어서 그렇게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미 앞에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융거스 로드를 지나온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Alright.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으니까 우리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it a shot.
1: The old couple has no time to rest when they have fruit picking, rice farming, and beekeeping to do. When it's the harvest season, their son, who lives outside the town, comes to help. He comes on the Yungas Road.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잘안 들리는 부분 짜증나시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 www.ebs.co.kr 오셔서 지나킴의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배경 지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소리를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job interview series. So, the question is, please tell me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무슨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So giving us some personal background. All right,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이 분야에 경험이 없습니다.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습니다. Aha!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저는 기꺼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Okay, we've got a great answer. Let's check out that sentence in English. Alrighty, so in this situation, I am trying to find a different kind of work.
1: 예전에는 이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0: And so that's why you are applying for this job. So let's look at our answer.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1: 저는 이 분야에 경험이 없습니다.
0: So,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서 경험할 때 뭐 experience, you know,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But actually, I don't have a background. 그러니까 이런 education이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So 전혀 여기에 아주 새로운 분야예요. Alright? So, in this field, field는 분야이죠. You can say in this area, it's really all the same.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area, in this field. Alright, looking at the next sentence.
1: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습니다.
0: Okay, so here is a good expression for today. But I would like to get my foot in the door.
1: Okay, 거의 좀 비슷하죠?
0: So, I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죠? To get my foot in the door.
1: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et

one's foot in the door.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문이 딱 있으면은 발을 여기에 딱 안에 들어놓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어떤 기회의 시작인 거예요. So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means the first step to start this process. 그러니까 물론 아무 경험도 없지만 뭔가 시작을 하고 싶다. 뭔가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오고 싶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Alright, get one's foot in the door. We'll talk more about that. Alright,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We've got a great pattern here. I'm willing to. 특히 이런 인터뷰에서는 이런 pattern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 의욕이 넘쳐 흘려요. okay? 뭐, I want to start from the bottom. 이것보다는 I'm willing to. 저는 기꺼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Right? I want to 보다는 당연히 I'm willing to. 뭐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so you're showing your desire, your motivation to do something. All right, let's look at the answer all one more time.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but I would lik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Yeah, 밑에서부터. Okay,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nd patterns. All right, key phrase. Get one's foot in the door. 자, 문에 발을 들여놓다. 네, 발을 한번 들어가면은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Right? So, 어쨌든은 job 할 때 막 따지지 말고 일단은 들어가라. 이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뭐 지금 아직도 취업을 못하는데 그냥 일단 들어가라. Just get in there, all right? And then you can work your way. All right.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나는 문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인턴을 시작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internship을 왜 해요? Right. You want to get your foot in the door. 여기 딱 경험을 하고 또 이 경험 통해서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I took the intern position to get my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그녀는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비서 일부터 시작을 했다. 네, 회사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 되겠어요? Right? 뭐 과장이 처음부터 안 됩니다. You start at the bit, you start at the bottom. So, she started as a secretary to get her foot in the door. She started as 뭐, you know, like janitor to get her foot in the door.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For those of you who still are looking for a job,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All right, next one. I'm willing to.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기꺼이 하다, 뭐 I want to, I would like 보다는 정말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So,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이런 인터뷰 할 때 뭐 아유 가끔가다 우리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oh,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I'm willing to work on the weekends. 저는 주말에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So, 그냥 뭐 아 뭐 yeah, I can 이런 것보다 바로 네, 그런 태도를 아주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All right, next one. I'm willing to take a lower salary. I'm willing to take a lower salary. 나는 기꺼이 더 낮은 봉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뭐 얼만큼 원하세요? 뭐 how much of a salary do you want? 그럴 때는 그냥 I'm willing to take a lower salary. I really want this job. 이런 거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구나. Okay. I'm willing to. Very good.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ll right, are you ready? Now that you've listened to me, 많이 듣고 이제 지금 말을 해야 되죠? We got to practice. All right, let's begin. I don't have a background in this field, but I would like to get my foot in the door. I'm willing to start from the bottom. Okay. Did you hear? Foot in the door. Foot in the door. Oka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Like versus similar. Like versus simila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like 그리고 similar입니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like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ike라고 외래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식으로 발음하실 거면 li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like 해볼게요. Like. 좋아요. 네, like는 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닮은 경우에 lik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물의 종류나 뭔가 특성이 같은 경우 이럴 때도 like를 정말 많이 써요. 일단은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Friendship is like wine. Like father, like son. Like. 뭐뭐와 같은. Lik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그녀는 엄마를 좋아한다 아니죠. 여기서는 엄마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he is like 혹은 she's like. 네, 누구 닮은 거예요? 그녀의 엄마와 닮았어요.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네, 아빠 닮았으면 she's like her father. 아니면 남자면 he's like his fat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이요. 네, friendship is like

와인. 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와인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맛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물과 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은 와인과도 같다. Friendship is like wine. Friendship is like wine. Do you agree? Do you think friendship is like wine? Okay.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Like father, like son. 아니면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똑같다. 정말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말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주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 그거 봐. 당연하잖아. 아들은 아빠 닮았잖아. Like father, like son. 좋아요.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Like father, like son. Like father, like son. 다음은 similar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 me, 그 다음에 l 발음, lur. 네, 끝까지 r 발음을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similar. 오케이? 강세는 앞부분이에요. similar. similar. very good. 오케이. similar. similar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similar 단어를 사용하고요. 형태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similar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imilar가 단어가 조금 길어서 그러는지 살짝 더 포멀한 느낌은 나긴 해요. 하지만 회화에서 둘다 사용해요.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They are very similar. Similar, 비슷한, simila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similar to her mother. 그녀는 엄마와 비슷해. 네, 그리고 like와 좀 다르게 similar 다음에 누구를 비교를 할 때는 to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similar to B.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he's similar to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if you use the word like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she's like 그다음에 바로 her mother 나오면 됩니다.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thoughts 내 생각들은 are similar to yours. 내 생각도 너와 비슷해. 그래서 너와 그리고 너의 생각들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My thoughts are similar to your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re very similar.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래서 뭔가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 두 가지 있는데, 오, 그것들은 아주 유사해. 그러면 they're very similar.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y're very similar. They're very similar. 정리해 드릴게요. 네, like는 뭐와 같은이라는 의미고요. Like, 그 다음에 similar, 뭐가 비슷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like가 좀 더, 정말 더 많이 비슷한 느낌이 사실 좀 더 나요. 오케이? 근데 similar도 이거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많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very similar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similar는 A와 B를 이제 비교할 때는 similar to B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like her mother.
She's similar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 정리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쭉 정리가 좀다 됐어요. 구독 경제, OTT 서비스, 가상화폐, NFT까지 정리하면서 영어 표현들 중요한 거 알아봤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기 이코노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저게 뭐야 이러신 분들 많을 텐데, 내용을 아시면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자, 기그란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그는 뭐냐면, 대리운전 기사님한테 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앱으로 불렀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뭐 하러 오신 거냐면, 기그를 하러 오신 거예요. 기그. 그게 뭐냐면, 한 회분 뭔가 일을 기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음식 배달앱을 시켰죠?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갖다 주셨네? 그것도 하나의 기그예요. 택배 보내려고, 혹은 뭐 저기 퀵 서비스 보내려고 내가 서류를 어디 보내야 돼. 그래서 택배 기사님 오셔가지고 그걸 받아 가셨네. 그한 회분 그한 일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걸 기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것이 많은 요즘의 경제입니까 아닌가? 많죠. 엄청 많죠. 네? 서비스 생각해 보면 그걸 기획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기획 이코노미 이제 뭔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셨으니까 문장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ig Economy, 우리 Subscription Economy의 뜻이 구독 경제, Gig Economy의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Gig economy. Gig economy.
0: 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작은 일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자, 한번 배달하는 거. 이게 big job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번 배달하는 걸 수십 번, 수백 번 해서 이게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small jobs, 작은 일거리, 그냥 한번 배달하는 거, 그런 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와 실제 요거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들어볼게요.
1: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Use online platforms to find small jobs.
0: 맞아요. 자, 이게 그리고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되죠. 내가 미리 다음 주에 내가 대리운전을 부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난 지금 대리운전이 필요하거든. 지금 눌렀거든. 그럼 그분이 지금 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르면 수요가 되는 거고 그분이 곧장곧장 실행을 해주셔야 되죠. 이게 기기 이코노미의 특징입니다.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자, be completed. 완성이 돼야 돼요? 즉시. Immediately. 어디서? On demand. 어디서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on demand. 바로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즉시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게 계획입니다.

0: 이코노미의 특징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1: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0: 됐죠? 그쵸? 오케이. 자, 요거를 갖고 문장을 넣어볼게요. 요즘은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되는 직업이 많다. 그죠? 이게 기획 이코노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누르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그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뭐 쓰이진 거의 쓰지 않잖아요. 우버 같은 거. 그죠? 미국은 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택시가 워낙 발달해서 택시를 많이 이게 이용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 우버가 가장 대표적인 기획 이코노미의 특징이에요. 그죠? 라이드를 해주는 거. So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하면 요즘에 바로 수요가 있음과 동시에 해결되는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직업들이 많다.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Many jobs ar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these days.
0: 이해가 되셨죠? Gig economy. 조금 이제 세부적인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일거리 하나를 찾아나서다. 자, 하나하나를 이제 gig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gig to gig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 아침에 gig 하나 하고, 오후에 gig 하나 하고, 저녁에 gig 세 개 하고, 이렇게 gig이 쌓여가지고 수입이 되는 거죠. Go from gig to gig.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네. Go from gig to gig. Go from gig. 하나의 gig에서 다른 gig으로 넘어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다 독립적인 gig이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1: Go from gig to gig. Go from gig to gig.
0: 그리고 한꺼번에 두 개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 한꺼번에 딱 하나. 뭐, 대리운전을 하면서 두 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source. 구하다라는 얘기예요, 소스가. One job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만. 그죠?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어요. Source one job at a time. Source one job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만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자, 들어볼게요.
1: Source one job at a time. Source one job at a time.
0: 이게 구하다의 의미로 소스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가면서 배달을 세 개 배달하는데 내리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념 자체는 한 번에 하나씩인데 그걸 이제 응용해서 두세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있겠죠. 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게 gig economy라는 것 자체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른 풍토의 그런 직종이나 직군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Way of working이 뭐예요?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다시 한번.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갈까요? 자,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0: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기계 이코노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놨다고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동사를 요거 쓰시고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들어볼게요.
1: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The gig economy has fundamentally changed our ways of working.
0: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gig economy 직종들의 예입니다. Order delivery at home. 자, 이거 그냥 배달 주문을 시키다니까 집에서 배달, 네?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앱으로 이렇게 했죠? 그럼 배달해 주신 분 배정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뭐 한 거예요 지금? gig을 하나 한 거죠? Deliver, order delivery at home. 가장 대표적인 gig economy의 특징, 자, 수요 중에 하나죠. 들어볼게요.
1: Order delivery at home. Order delivery at home.
0: 그다음 대리운전.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저희 매일 영화에서도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designated driver 하면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한 명이 술 먹으면 안 돼요. 운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비스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서비스 시키면 되겠죠. Drive for a designated driver, 자,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자, 대리운전 서비스를 와달라고 부르다. call for 해야 돼요. 들어볼게요.
1: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이것도 대표적인 gig 기획 이코노미의 특징 중에 하나죠. 차량 서비스를

0: 부르다. Hail a ride. Hail이 부르다예요. Hail a cab 하면 택시 이거 있죠. 이게 Hail이에요. Hail.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거. Hail a drive. Hail a ride 하면 요즘 앱으로도 부르니까 와주세요라고 누르면 Hail a ride 하는 거고 길에서 요것도 Hail이고 요즘엔 시대가 다르니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서비스를 부르다. Hail a ride. 들어보세요.
1: Hail a ride. Hail a ride.
0: 자, 문장 해볼게요. 난 전화기 앱을

0: 핸드폰 앱으로 매번 부르잖아요.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On an app. 그렇죠? 휴대폰 앱으로 부른다.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전화해서 부르지 않고 그냥 앱으로 부른다. 들어보세요.
1: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I usually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n an app.
0: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정리 좀 해볼게요. 수요가 발생함과 동시에 즉시 실행이 되는 거. 즉시 실행이 되는 게 아까 뭐였죠?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이거 붙이면 되죠? 들어볼게요.
1: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Be completed immediately on demand.
0: Gig economy의 특징이었었죠. 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Our ways of working.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놨다. 들어볼게요.
1: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Fundamentally change our ways of working.
0: 대리운전 서비스 부르다.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하시면 되죠. 들어볼게요.
1: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경제 트렌드 이번 주에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념도 좀 잡고 영어 단어도 같이 매칭을 좀 시켜보고 저희 방송 놓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사이트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 오늘은 공부가 별로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드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나 그거 별로 안 땡겨.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뭐 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처럼 I don't feel like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fee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느끼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feel like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뭐 하고픈 기분이 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 라고 얘기를 해서 나 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돼서 아,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I do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I don't feel like ing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할 기분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feel lik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feel lik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저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라는 의미 혹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의 반대로 저 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저 그거 별로 안 땡겨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don't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나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 별로 안 땡겨. 혹은 나 지금 그거 할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don't feel like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쇼핑 가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지금 쇼핑 갈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쇼핑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0: 여러분 쇼핑보다는 go shopping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쇼핑을 하다라는 것 자체는 shop이라는 동사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쇼핑을 하러 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go shopping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영화 볼 기분이 아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영화를 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바로 watch a movie를 얘기를 해서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지금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라고 얘기를 해서 아, 나 지금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나 지금 놀 기분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play라는 동사가 떠오르겠지만 play라는 동사보다는요. 이번에 go out이라는 거 혹은 hang out이라는 거를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놀 때는요. hang out이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바깥에 나가서 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아, 나 지금 놀 기분 아니야.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해서 나 지금 놀 기분 아니야.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나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말하다라는 동사, talk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다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I don't feel like talk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feel like talking.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feel like talking. 그래서 talking이 아니고 talking. 턱이 살짝 내려가는 소리니까 you talk이라는 소리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feel like로 되는 순간 그쵸? 뭘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의미가 돼서 I don't feel like ing로 나 지금 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I don't feel like going shopping.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I don't feel like hanging out. I don't feel like talking. I don't feel like talk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야. I don't feel like talking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아, 미안해. 나 그때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점을 과거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I don't feel like ing에서 뭘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뭐 할 기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라면 I did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하면 나 내가 그때 상황에 그거 할 기분이 아니었었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 그때 나 얘기할 기분이 아니었었어요. I didn't feel like talking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idn't feel like talking. 한 번 더. 시작. I didn't feel like talking. 해서 I don't feel like ing는 지금 현재 뭐 할 기분이 아닌 거. I didn't feel like ing는 그때 당시에 과거의 상황에서 그때 뭐 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라는 거. I don't feel like watching a movie 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그럼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화 한 편 땡기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한 편이 보고 싶은 기분이 같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feel like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I feel like watching a movi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영화 한 편 땡기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 feel like watching a movie가 됩니다. 그래서 I don't feel like ing는 아, 나 그거 별로 안 땡긴다 혹은 나 지금 그런 거 하고자 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의미라면 오늘 뭐 영화 한 편 땡기는데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하나 뭐 치킨이 좀 땡기는데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feel like ing, I don't feel like ing로 얘기를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다라는 거를 feel like으로 얘기를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feel, 느끼다 근데 뒤에 like가 붙으면서 뭐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 근데 ing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거나 하고자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그거 할 이제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I don't feel like ing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really, really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1: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 다시 해보는 try again에 바로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행지를 갔다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그 중간 과정은 다 지루해야 되잖아요. 재미없고 고통이고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즐기셔야 나중에 결과도 좋죠. 그죠? 지금은 무조건 참고 나중에 영어 잘하면 그때부터 즐거울 거야. 이거는 마치 여행을 가서 여행 목적지는 보지 않고 도착했다 빨리 와야지. 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즐거운 행복을 찾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let's go and find our happiness with this, right?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나가는구나. 좀 있으면 이근철이 가르쳐주겠네.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도 역시 give it a try. 미션을 직접 해본다라는 느낌으로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섯 문장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당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상태나. 자, 그럼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응용되는지 차곡차곡 step by step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거는요. 너는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다니까. 예,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감은 언제 쓰이나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You don't have to.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 있다는 뜻은 뭐예요? Here. 그러면 존재하는 거니까 be here. 아, you don't have to be here. 어렵지 않죠? You don't

have to be here. You don't have to be here. 자, 내가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 3초 고민하셔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답이 뭔데 빨리 알려줘. 이게 아니고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하다는 뭐죠? Do. You don't have to do. 그 다음에 이것이니까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됐죠? 아니면 this 대신에 이렇게 it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do it. 됐죠?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설명하다. Explain. 자, 그래서 you don't have to explain.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예, 이게 s 발음 다음에 ptk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 뿌, 뜨, 끄로 발음납니다. 푸트크가 아니고. 그래서 explain이라고 발음하는 원어민은 한 명도 없고요. explain, 뿌, 뿌, 뿌처럼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you don't have to explain. 서두를 필요는 없어. 서두르다 뭐지? 서두르다? 그렇죠. 예, 바로 you don't have to 그렇죠. Hurry. 자, 빨리. 예, 그래서 느낌이 허리를 예, 빨리 움직여야지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예, you don't have to hurry. 서두를 필요 없다. 네 가지입니다. 기본 패턴이 있고요. 그 패턴을 가지고 어감을 잡으셔야 돼. 쟤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뒤에 네 가지 나오니까 동작해 드릴 거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 딴 일 해도 돼. 자, your turn. 네, you don't have to be here. 됐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 자, your turn. You don't have to do it. 됐죠? 세 번째는요,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알아. 자, your turn. 그렇죠? 뭐 어떻다 저렇다 설명하는 거죠. You don't have to explain. Explain 살리시고요. 네 번째는요. 예, 서두를 필요 없어. 서두를 필요 없어. Your turn. You don't have to hurry. 연결되셨죠? 네 가지 다 정리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너 그거 요리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cook. You don't have to go there. You don't have to party. 파티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study. 공부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아주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걸 늘려볼게요. Step 2.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 다소 철학적인 문장이지만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죠. You don't have to. 완벽하니 뭐예요, 영어로? Perfect이죠. You don't have to be. 그 다음에 뒤에 perfect. 예. 발음은요, perfect 아니고요. perfect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perfect, perfect.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to가 나와야 됩니다. 뭐뭐 하려고. 그래서 to be happy.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babe.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잖아요. 노래도 딱 연결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직업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그때부터 더 행복할 텐데 그럼 그 전엔 다 불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your happiness is always inside of you. 항상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잣대로 스스로 자꾸만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Alright? 지금도 행복하시죠? 저는 행복한데? 자,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 뭐라고 할까요? You don't have to do it. 아까 나왔죠. You don't have to do 이것이니까 this. 그렇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For me.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자, 뒤에서 for me까지 연결합니다. Hey,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동작이 연결되고 장면이 떠올라야지 글자를 자꾸만 보시면은 나중에 글자는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Hey, you don't have to do this for me. 됐죠? 마지막 세 번째 거. 스스로 변명할 필요는 없어.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You don't have to explain. 설명할 필요 없어. 근데 변명은 뭐지? 막 뒤에 여러 가지 뭐 excuse도 생각나고 you don't have to excuse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you don't have to explain.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다라고 해서 yourself 하나 쓰시면 돼요. 그렇죠? Okay? I'll give you a chance to explain yourself. 소명할 기회를 줄게 라는 그런 표현에서 한번 정리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You don't have to explain yourself. 내가 다 알거든. 자,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으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 없어?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영어로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한다? I'm just doing my bes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완벽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행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visit our website to see this program again. Alright? Watch it many times. 자, 한번 와서 많이 반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자세히 알아보게 될 조동사, 오늘의 문장 속에 제가 숨겨놨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He would look better in a blue shirt. 먼저 조동사는 보이시죠? 여기 would라는 조동사가 사용됐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조동사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가 바로 이 would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would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여요. 그만큼 이번 영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력 최대로 발휘해 주시면서 끝까지 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would만 살펴보는 건 아니에요. would의 뭐 현재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will과 would 차례차례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사 will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뭐 다예요. 해서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 조동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조동사로서 will 말고요, 명사로도 will 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will 이란 뜻의 대표적인 뜻이, 그 will 이란 명사의 단어의 대표적인 뜻이 의지라는 뜻이에요. 해서 아, 미래도 나타내지만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근데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would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ould의 쓰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will의 과거형으로서의 쓰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would가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인다라고만 적어놨지 다른 우리말 뜻을 적어놓지 않은 이유가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마치 will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would가 will의 과거형인데 해석될 때는 그냥 will과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는 게 뭐지? 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요 쓰임 말고도 하나 쓰임이 더 있는데, 그때 would는요, 아마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상상하는 일의 결과를 표현하는 쓰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어렵죠. 상상하는 일의 결과, 즉 가정하는 일, 가정하거나 상상을 했을 때 뭐 이렇다면 이랬을 거야 같은 결과를 표현할 때 이 조동사 would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상상하는 일의 결과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전혀 과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의미로서 이 would가 또 해석되게 된다는 거. 와, 이게 would가 어렵긴 어렵네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실 텐데, 자, 이 모든 것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비교해봄으로써 깔끔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will과 would의 비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will부터 살펴봅니다. 그냥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뜻으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will의 과거형으로서의 would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포인트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would가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will과 해석하는 그 뜻에 차이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말이 어려워요. 알아요. 그래서 예문 아주 쉬운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문장 읽고 해석해 볼게요. 자, I think it will be sunny tomorrow. 진짜 쉽죠? I think.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 날씨가 맑을 거라고 생각해요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만 해석한 거를 잘 눈여겨봐주세요. think는 생각해요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고요. 파란색이죠? will be sunny의 will 부분이 맑을 것이라고 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을 것이라고 라고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면 이제 문장을 바꿔볼 텐데, think를 thought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시제 자체가 과거가 되기 때문에 뒤에 나왔던 will도 그 과거 형태인 would로 바꿀 겁니다.
바뀌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윌의 과거형으로서의 would의 쓰임인 건데 이걸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뭘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thought의 해석은 우리나라 말 해석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생각했어요로 바뀌었어요. 근데 would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나 을 것이라고 라고 아까 will을 해석했던 거랑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특이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영어 문장에서는 앞에 시제가 과거가 됐으니 will도 과거로 바꿔줘야 돼서 will이 would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말 해석에서는 이 would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전히 will처럼 해석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어려운 게 확실히 맞으니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런 함정이 있을 수 있구나 만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만 채주셔도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 예문 하나로 이 쓰임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게 있구나만 먼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would의 쓰임 또 하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동사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will입니다. will은 근데 뜻이 하나밖에 없죠. 뭐뭐 할 것이다의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would는 근데 뜻이 하나 더 있죠. would는 아마 뭐뭐였을 것이다. 어떤 그 상상하는, 가정하는 일의 결과를 말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I will go shopping this weekend. 간단하죠?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나는 쇼핑 갈 거야 라는 거잖아요. 미래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뭐 내 의지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쇼핑 갈 거야 이번 주말에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포인트는 이 will을 would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I would go shopping this weekend가 되는데 요거 여전히 미래를 말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라면 쇼핑을 갔을 거야 정도의 뜻이 돼요. 자, 이 문장 안에는 없지만 뭔가 가정을 하는 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원래 이렇게 쇼핑 갈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나한테 너 쇼핑 갈래라고 물어보면 야 나라면 아마 갔을걸 정도의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일의 결과를 이 would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 문장만으로 would의 이 쓰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아, 요런 게 있구나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수 있어도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까다로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은 살짝

건너뛰고 곧장 오늘의 문장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적혀 있죠. He would look better in a blue shir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먼저 힌트 드릴게요. 여기서 would는 상상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 would다 라고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걔 맨날 후드만 입고 다니는데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데 제 얘기예요. 저 평소에는 후드티만 입고 다닙니다. 맨날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뭔가 셔츠를 좀 입는다고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면 he would look better. 그는 더 좋아 보일 거야. 즉 더 예뻤을 거야. 예뻐 보일 거야. 라는 뜻이에요. 뭐 안에서? 파란색 셔츠 안에서. 그러니까 파란색 셔츠를 입는다면 걔 아마 더 잘 어울렸을 걸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라고 지금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would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셨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오늘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would의 쓰임은요. 아,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오늘 내용 정말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So that was it. That was the end of our hip stretch series, but more to come next week. So stay tuned, okay? 네, 우리 오늘로 고관절 스트레칭 그리고 골반 교정해주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자세 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to get away 그리고 to get away with 차이점 살펴봤습니다. with 하나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I'll see you next week!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Saving Money.
0: Saving Money 또는 Saving Up Money.
1: Saving Up Money.
0: 이런 의미로도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Save Up Money, 돈을 모으는 것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1: Okay.
0: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I save up money with a savings account.
0: 저는 저축 계좌로 돈을 모읍니다. 저축 계좌를 영어로 savings account라고 해요.
1: Savings account.
0: 네, 그래서 저는 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모아요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Mm-hmm.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블루인스 씨입니다.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블루인스 씨,
0: 나와주세요.
2: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0: 네, 무엇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 So, Bluen said,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up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0: 네.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돈을 저축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또는 opening up a savings account 둘 다 괜찮습니다. Mm-hmm. 저축 계좌를 여는 것이 can be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1: Mm, All right? For sure. Grea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ave up money, I think opening a savings account can be really helpful.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aving money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Yes. Saving money는 지금 돈을 아껴가고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yeah. having savings은 already saved.
1: Yes. It's money you've already saved, yeah. right? So if you have savings, it means you already have money that 그렇죠. you have saved.
0: 이미 저축한 돈이 있는 상태를 yes. 가리키는 거라서 지금 저축해 나가는 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저축한 돈, 저금, 예금, 아니면 the amount that you were able to save in a, in a discount event or something.
1: Oh yeah, it could be your savings.
0: Savings.
1: I saved $10.
0: 네, 그게 그 10달러가 또 savings라고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축한 돈을 좀 갖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1: Yes, why? She say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you're going to be encountered by an unexpected situation.
0: 여기 재밌는 게 나오는데 yeah. 이제 마주치다 맞닥뜨리다가
1: encounter.
0: encounter.
1: It sounds like a spy movie. I encountered danger.
0: Encounter. 네. encounter 그냥 meet보다는 확실히 뭔가 격식을 갖춘 표현이고 우연히 마주치는 걸 또 encounter라고 하는데요.
1: Right.
0: 여기서 보면 you never know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when you are going to 그냥 When you're going to encounter 해도 돼요.
1: Yeah, but she said be encountered by. It feels more like serious to me, like yeah. in a novel.
0: also, it feels more like you have no control.
1: Yeah, you have no control 네. at all.
0: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when you are going to be encountered요, encountered 이거를 그냥 going to encounter an unexpected situation, 예상치 못한 상황을 내가 언제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be encountered by,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마주쳐지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진짜로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yeah.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삽니다.
1: Yeah, it feels a little bit more serious than just when you're going to encounter something. Because you can encounter something that you expected as well.
0: Yeah.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각한 상황 아니면 갑작스럽게 yeah.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그 느낌을 살려줬고요.
1: So what kind of unexpected situation? She says, where you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at once.
0: 이 unexpected situation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where you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1: at once.
0: 네.
1: at once.
0: 지체 없이 또는 한꺼번에 이게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Yes.
0: do it at once 하면은
1: do it right now.
0: do it right now를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a lot of money at once는 그냥 together.
1: yeah, together.
0: 네. 네. 한꺼번에를 말해요. 지체 없이가 아니고. Yeah. 그래서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1: True th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hether that's something fun, like a spontaneous holiday, or perhaps something less pleasant,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And I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1: Whether that's something fun, like a spontaneous holiday,
0: 네, 여기 나오는 즉흥적인이란 단어는
1: spontaneous.
0: 네.
1: spontaneous.
0: spontaneous. 그래서 spontaneous holiday, 즉흥적으로 떠나는 휴가를 말해요. 그런 것과 같은 something fun, 뭔가 재미있는 일이든 아니면
1: or she says or perhaps something less pleasant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0: 네, 그러니까 unexpected situation
1: yes.
0: 이걸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1: Yeah.
0: Or perhaps 그러니까 즉흥적인 휴가처럼 재밌는 거 아니면 어쩌면 something less pleasant 덜 즐거운 일이든 예를 들어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Doctor's appointment 진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1: yes.
0: 병원 진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많이 들든 간에
1: yes.
0: It's always good to have savings. savings. 저축한 돈이 있는 건 항상 좋아요. Which I absolutely agree with.
1: Yes, you need to have a nice cushion there. Next, she says, and I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0: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found that,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죠. So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save money, 제가 돈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s by starting a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를 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So a savings account, so you can't freely take money out.
1: Yes, at least where I'm from in America, it's not connected with a card or anything, so you can't actually take out money unless you go to the bank and transfer it somewhere.
0: 이게 이제 나라만

0: 다 은행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1: Right.
0: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컨셉 자체는, 이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마음껏 그 데빗 카드랑
1: right.
0: 체크 카드, 현금 카드랑 연결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1: mm-hmm.
0: 진짜 우리가 적금 붓듯이 mm-hmm. 돈을 저축하기 위한 계좌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 Mm-hmm. Okay.
0: Okay.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have tried to actively put money aside at the end of each month, but I found that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1: I have tried to actively put money aside at the end of each month.
0: 전에 이렇게 해본 적도 있대요. I have tri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mm-hmm. Put money aside, 돈을 한쪽으로 놓는다는 거는 떼어놓는다.
1: Yeah.
0: 즉, 좀 아끼려고, 모아놓으려고 mm-hmm. 해본 적이 있대요. At
1: yes.
0: the end of each month.
1: Mm-hmm.
0: 다달이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쓴 다음에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1: mm-hmm.
0: 그걸 아끼려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1: But I found that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0: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I found that, 여기서 아까도 나왔지만 I found that 이라고 하면
1: mm-hmm.
0: 뒤에 나오는 내용, 주어, 동사 이 내용을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걸 말합니다.
1: Yes.
0: 그래서 그래서 되더라고요 라고 번역해 놓은 뭐뭐더라고요 이 느낌이 바로 I found that에 있고요. That wasn't very helpful because sometimes I'd forget.
1: Mm-hmm.
0: 가끔은 잊어버리곤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1: Mm-hmm. And another way it wasn't helpful,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0: 네, 여기서 deposit 나오고 있죠?
1: Yes, deposit.
0: 네.
1: Deposit.
0: Deposit. 반대말은 또 withdraw가 있어요. 그래서 deposit, mm-hmm. withdraw. 예금하다, 인출하다.
1: Mm-hmm.
0: 그리고 withdraw 같은 경우에는 이제 with, 우리가 흔히 함께라고 할 때 그 with 뒤에 이제 draw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al까지 붙여서 withdrawal 하면 그게 인출. Deposit 같은 경우 그냥 이대로 써도 명사가
1: yeah.
0: 되죠.
1: It's a deposit.
0: It's a deposit.
1: Yeah.
0: So sometimes I would only be able to deposit less than I was hoping for. 아, 이번 달 말에 이만큼 예금해야지라고
1: mm-hmm.
0: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돈이 남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1: Right,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Whereas with the savings account, it's nice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that out of your account. And it's also nice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and be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accumulated.
1: Whereas with the savings account, it's nice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0: Whereas, 반면, mm-hmm. with the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mm-hmm. 그거를 통해서는 it's nice, 좋대요.
1: Mm-hmm.
0: 뭐가? 왜냐하면 because it just automatically takes it, 이 부분이 좀 발음이 약간 takes it 하고 takes that 하고 좀
1: right.
0: 중간점으로 들렸는데요.
1: Takes it out.
0: 네.
1: Takes it out.
0: Takes it out of your account.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계좌에서
1: mm-hmm.
0: savings account로 자동으로 돈을 빼가기 때문에
1: yeah.
0: 출금에 가기 때문에 좋대요. 이걸 다 쓰고 나서 남은 거를 예금하려고 하면 많이
1: mm-hmm.
0: 안 남으니까.
1: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lastly, she says, and it's also nice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and be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accumulated.
0: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also nice, 이것도 하면 좋다고 해요. To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1: Mm-hmm.
0: Savings account를 일단 만들어서 지금 돈이 쌓이고 있는데
1: mm-hmm.
0: 이걸 확인하는 거를, 잔액 확인하는 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Check up on your savings account.
1: Mm-hmm.
0: But I think you can also say just check your savings account.
1: Yeah, you can just check your savings account
0: 네.
1: as well.
0: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check.
1: Yeah.
0: 그런데 check upon도 괜찮아요.
1: Yeah, they're both okay in this
0: 네.
1: case.
0: 확인을 해보는 거죠.
1: Mm-hmm.
0: And be surprised 하는 것도, 놀라게 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경험이라고 해요.
1: Mm-hmm.
0: Surprised at how much money has already
1: accumulated.
0: 네.
1: Accumulated.
0: Accumulate. 모이다, 축적되다.
1: Mm.
0: 그래서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보고 오, 이만큼이나 벌써 모였네 라고 놀라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1: Mm-hmm.
0: Be surprised at 이라고 했는데 be surprised by도 쓸 수 있어요.
1: Yes.
0: 뭐뭐에 의해서 놀라다.
1: Mm-hmm.
0: 둘 다 쓸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As I grow older, I've started to notice the importance of having savings because you never know when you're going to be encountered by an unexpected situation where you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at once. Whether that's something fun like a spontaneous holiday or perhaps something less pleasant like an expensive doctor's appointment.

when. 언제 뭐뭐 하게 될지 절대 모른다. 1차적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언제 뭐뭐 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You never know when 입니다. 두 번째로 at the end of each 하면 매 무슨 무슨 말에 예를 들어서 뭐 매주 말에 매월 말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At the end of each 그 다음에 you never know when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예시 보고 올게요.

0: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고 싶다면 mm-hmm. 그냥 앞에 I wish 붙이면 돼요.
1: I wish I had some money saved up.
0: 보통 I wish 하고 뒤에 이렇게 과거형을 쓰면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1: Yes.
0: 그래서 I wish I had some money saved up 하면 좀 모아뒀으면 좋았을 텐데가 되고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라고 하면
1: I had some money saved up.
0: I had a little bit of money saved up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1: Perfect.
0: All right.
1: Great. How about we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볼 텐데요. 돈을 모으는 방법과 관련된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 good way to save money is to transfer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 to your savings account.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It forces me to save money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0: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투미 씨가 뭐라고 말했나요?
1: Toomey says, A good way to save money is to transfer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 to your savings account.
0: 네, half of whatever you make that month는 여기서 whatever you make는 whatever amount of money you make. 여기서 make가 만들다가 아니고 벌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Mm-hmm. 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atever가 얼마나 벌든지 그 돈을 양, 돈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그 달 버는 돈의 그게 얼마든지 간에 절반을 transfer, 이체하는 거, 송금하는 걸 transfer라고 해요. 그래서 online transfer 하면 이제 온라인 송금이 되는데요.
1: Right.
0: A good way to save money is 이렇게 하는 거. 그달 번 금액을 얼마가 됐든지 절반 딱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To your savings account.
1: Okay.
0: 저축 계좌로 돈을 보내놓는 것이 좋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래요.
1: All right.
0: Yeah.
1: Perfect.
0: I agree.
1: Yeah, and Richard says,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It forces me to save money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0: 네, 하나씩 보자면, I'm currently, 지금, now,
1: right now,
0: these days, I'm currently cutting off 10% of my monthly allowance. 원래 한 달에 쓰던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 그것의 10%를 잘라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to go straight into my savings account.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10%를 바로 저축 계좌로 가게끔 하고 있대요. It forces me, 저를 억지로 뭐뭐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Save money, 돈을 여기서 돈을 모으게 해주고요. Since I have zero control over my urges. Urge, 욕구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1: I have the urge to buy it.
0: Yeah, 이거 먹고 싶어. I have the urge to eat it. I have the urge to
1: see it.
0: See something, see a movie or something. 그래서 돈을 모으게 해주고 절약하게 해준다고 해요.
1: All right, great.
0: Yeah, great techniques.
1: For sure, those were some great methods and also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Bye.
0: 감사합니다.

0: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Okay, I know why you're here. 자, well,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our story, Mission Lunar Launch. 네, 우리 신호의 가족이 달에 갔죠. 달에 도착했죠. Right, they arrived on the moon. What is going on? All right, so we will find out who they call to action. 오늘 superhero 누가 등장하는지 궁금하죠? All right,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before we begin reading, okay? So the first word is oxygen. Oxygen, 산소. 네, in order to breathe, we need oxygen, right? Okay, the second word is to link. To link, it's kind of like 연결하다, okay? And the third word is atmosphere. Atmosphere, 대기예요. All right, so we're going to see how tho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All right. Okay, so let's find out which superhero is going to come. Okay, let's read. Kiosk crew.
1: Ow, look, it's Bug and Harry.
2: Nice spacesuits.
1: Oxygen levels are breathable.
3: Great, the emergency bio shield worked. We activated the bio shield when we saw you had entered the void.
2: So that's how we can breathe here.
3: The void? We call it the void. You call it space.
1: It looks like your navigation system linked with our tech.
2: Yeah, through my phone.
3: I'm surprised there was enough petrol to get us here.
1: Have any of you visited your moon before? Funnily enough, no.
0: 자, 우리 Bug and Harry가 등장을 했네요. 자, 어떻게 우리 신호의 가족을 도와줬는지 한번 볼까요? Alright, so 도착을 했는데 우리 Bug가 여기에서 Oxygen levels are breathable. 우리 첫 번째 단어 Oxygen이 나오는데요. Oxygen은 산소. 네, 산소. Levels are breathable. 자, 산소 수치는 호흡할 수 있는 정도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해리가 We activated the bio shield when we saw you had entered the void. 여기 bio shield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작동을 했어요. When we saw you had entered the void. 자, 친구들, void는 그냥 sp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space, 우주를 들어갔을 때 이 막을 씌운 거예요. 왜냐면은 so they can breathe, right? Okay, 자, 여기에서 bug가 it looks like your navigation system linked with our tech. To link,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연결하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 너의 navigation system이 연결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죠? Let's continue reading.
2: It feels strange.
3: Oh, it feels great.
1: We can change the atmosphere, but not the gravity.
2: Woohoo! Whoa, look at me!
4: I've always wanted to do this.
3: I could never manage it with my bad back.
1: Look, someone else has been here.
2: Footprints from the first astronauts. Mega lunar cool.
3: If you think that's mega cool, wait until you see what Harry sniffed out.
0: 가족들은 달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We can change the atmosphere but not the gravity. 자, 버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 our third vocabulary word is atmosphere. 대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버그가 뭐 여기 우리 대기는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만 not the gravity. 친구들, 이제는 gravity 알죠? 중력이죠? 중력은 바꿀 수가 없어요. So that's why they can jump. 이래서 아주 가볍게 느끼니까 jump를 해도 좀 높이 jump할 수도 있고요. 아주 신났습니다. Footprints from the first astronauts. 최초의 우주 비행사의 발자국도 보이고 네, 아주 신나게 노는데 Okay, let's continue reading.
2: A real and proper lunar lander on the actual moon. Toby's so not going to believe this.
3: So that's what they left behind.
1: Suddenly, from out of nowhere.
3: Yikes!
2: What's going on?
3: Energy bolts.
1: We must have activated your Earth's alien defense system.
2: We have an alien defense system?
3: It's not a very polite defense system.
2: That energy bolt powered up the lander. At least we can see where the lasers are coming from now.
3: Not anymore. Everyone run to the car.
0: 네, 자,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죠? 자, 이렇게 뭐 Lunar Lander도 여기 보이는데
2: Suddenly, from out of nowhere, 뿅, 뿅.
0: 네, 어디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데 여기에서 자, 버그가 We must have activated your Earth's alien defense system. 자, Alien Defense System은 뭐 외계인 방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 외계인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슈노이 가족하고 버그하고 해리가 다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니다. 뿅뿅뿅뿅 이러는 거죠. So as you can see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 볼트가 it actually turned on the lunar lander. And then from this picture 빡 폭발한 거예요. All right, let's look at stop and think. 자, 신노이는 지구의 외계인 방어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Actually, that is false. 아니죠. 왜냐면 신노이가 we have an alien defense system? 아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하죠.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Okay, so, 자, alien defense system. 막 이제 공격을 받는데, 오, 좀 위험해지네요.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next time.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Bye!
1: Fast,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Rosie. Don't you know how to fly? I'll show you what to do.

to fly, not fall on the ground. Now, speed up!

0: 17.
1: 18.
2: 20.
3: Evens. Even tops. Evens. Made of two.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걱정을 제가 싹 다 걷어가고요. 영어 실력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걷어가고 싹 드리는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즐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나도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네. 내 실력이 올라갔네. 하다 보니까 문법이나 어휘력도 넓어졌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볼 것이고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이 손에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지금 뭔가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거에 읽어보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와, 재밌다. 그리고 이 오늘 부분만 꼭 읽지 마시고요. 이 책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요. 미리 한번 우리 펀리딩 탭에서 이 독서 Wizard of Oz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꼭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확실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와 아쉬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Look out, Toto!"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서 바로 이 사이클론이 이 집을 이 집에 완전히 와버렸죠. 그래서 이 Uncle Henry 그리고 이 Dorothy가 있는 이 집이 그 폭풍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붕 날아가 버렸죠.

0: 이 깃털처럼 마치 바람이 불어서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집 전체가 들려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집이 부서진 것 같진 않은데 집이 확 뽑혀서 날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Inside, it got very dark. 안에는, 맞죠? Inside, 그집 안에는 it got very dark. 어두워졌습니다.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And the wind howled. 그리고 바람이 howled라고 하면 howl, howl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howl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데 howl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바로 울부짖었다. 즉 바람이 막 쉥쉥 howl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었다라는 것이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이 단어의 발음과 유사하죠. 울부짖었습니다. To Dorothy, 도로시에게는 the ride was quite gentle. 아, 이거 참 희한하네요. 이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야 되는데, the ride, 그 집이 붕 날아가 버려서 타고 가는 것, the ride, 뭔가 타고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집이 날아가면서 타고 가는 것이 was quite gentle, 꽤나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라고, 이거 좀 부드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그러나 토토, 도로시가 아주 애정하는 강아지죠. 개이죠. 그래서 토토는 did not like it. 이렇게 타고 가는 것, 이 집이 지금 완전 뿌리채 뽑혀서 송두리째 들려서 폭풍 속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이 라이드가 one bit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He ran about the room. 그러니까 이 집이 막 들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he는 여기서는 토토, 즉 개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토토는 집 안을, 방 안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Barking at the wind.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막 지저댔습니다. 그 다음은요.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 door. Toto는 got too close.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갔어요. 어디에요? To the trap door. 이 작은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Look out, Toto. Dorothy cried. 조심해. Look out이라는 것은 조심해, 토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Dorothy cried. 도로시가 소리쳤습니다.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 자, 여기서 지금 the little dog라고 했죠. The little dog가 바로 뭐예요? 바로 토토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토토를 가리킬 때 약간 의인화해서, 만약에 이 수컷 개라면 he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래 이 동물은 it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이고 약간 이 사람 같이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면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he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대명사를 쓰지 않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이렇게 또그 대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또 다른 표현을 적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되겠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slipped through the open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럴 수가. Slip이라는 것은 바로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갔습니다. 미끄러져서 어딘가에 빠지거나 나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Through the opening. Through는 뭔가를 통해서. The opening. Open이란 것이 뭔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opening이라고 하면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바로 구멍이나 틈이 되겠습니다. 그 어딘가에 trap door, 작은 문에 그 뭔가 틈이, opening, 뭔가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그런 틈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로 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가버렸습니다.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집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도로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키우는 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토토가 지금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라고 Dorothy was terrified. terrified라고 하면은 겁에 질린이란 뜻입니다. 도로시는 겁에 질렸습니다. 왜 겁에 질리냐면 너무 무섭고 겁에 질리는 것이죠. That, 왜 겁에 질리냐면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여기서 her frien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the little dog랑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토가 had fallen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질까 봐서. 땅에 떨어질까 봐서 집에 지금 이 폭풍에 빨려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질까 봐막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Look out, Toto!"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아, 지금 손에 땀이 조금 나려갑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네, 땀이 촉촉하네요. 자, 그 다음은요. 이 긴장감이 넘칩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Chapter 4, Toto is saved. 아, 다행히 토토가 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나오네요.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이 강한 바람이 토토를 들어올렸습니다.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실제로 토토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막 그 폭풍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he flew, 그는 날아다녔습니다. Around and around은 빙빙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디에를요?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죠. In the middle, 그 중앙을, 어디에 중앙을? Of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cyclone, 열대성 폭풍이 되겠습니다. 이 폭풍 속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자, 이건 뭐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It would have been fun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 재미있었을 것이다. 재미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뭐 했다면 Toto weren't so terrified. 토토가 겁에 질리지 않는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토토가 겁에 질리지만 않았더라도 에이 뭐 폭풍 안에서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재미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 재미있었을 거야. 만약에 토토가 겁만 안 먹었으면 재밌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 혹은 후회와 아쉬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후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유사하니까요. 자,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설명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인데 제가 가정법이라는 말을 빼고 아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후에 또 가정법 과거라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 제가 과거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서 복습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잡았더라면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Be on time 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도착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I would have been on time 이라고 하면 나는 제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나는 버스를 못 탄 거예요. 과거에. 아, 오늘 지각했어. 나 오늘 버스를 못 탔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난 놓쳤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그러면 오늘 사실 내가 지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나 오늘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아, 나 오늘 지각했어. 그런데 버스만 탔어도 오늘 지각 안 했는데 오늘 나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탔다면 I would have been.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아쉬움이나 나는 뭔가를 했었을 텐데 과거에 뭔가 아쉬움을 나타낼 때는 would have PP를 쓴다는 것. 여기 있는 이 been에서 be 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가 와도 되겠죠. 이 문맥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ould have been fun. 재미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재미있었을 거야. 뭐 했다면? 만약에 Toto, if Toto weren't so terrified. 만약에 토토가 그렇게 겁먹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토가 원래 겁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나 혹은 큰 소리나 뭔가 겁먹을 상황이 되면은 겁을 잘 먹는다는 거죠. 겁쟁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토

0: 토가 겁을 안 먹는다면,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지금 밖에서 폭풍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이 뭔가 이 약간, 만약에 겁만 안 먹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다,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자, 그런데 도로시가 계속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결국은 이 폭풍이 이제 조금 잦아들고, 좀 이제 서서히 바람이 조금 천천히 불기 시작하면 토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다칠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Dorothy was sure. 그렇죠. 도로시는 어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oto would fall eventually. 어떻다고요? 토토가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When he passed close by. 그런데 여기서 he는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passed, 지나갈 때. 맞죠? 옆을 어떻게 지나간다? close by. 아주 가깝게 지나갈 때, 이 작은 문 근처로 온다, 온다! 이렇게 막, 이 폭풍 속에서 집과 토토가 막 같이 날아다니고, 근데 이, 같이 그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지나갈 때, she grabbed his ear. 도로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토토의 귀를 아싸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귀 잡았다. 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she는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즉 she, carefully, 조심스럽게 pulled him back.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안으로요. 어디로요? 집 안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토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아직까지 이 공중에 폭풍 속에 집이 떠다니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볼까요?
2: Howl, howl.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Bit, bit.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Slip. Slip. She slipped on the wet floor and almost fell. Opening. Opening.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Eventually. Eventually.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어휘 확장 타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all이라는 것인데요. fall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fall이라고 하면 떨어지다 혹은 우리가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fall이요. 근데 fall이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fal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Not to fall. fall 하지 않도록. 그러면 fall이 어떤 동작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fall은 아, 넘어지다 혹은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떨어지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fall is my favorite seas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우리 친구들 fall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혹시 몰랐다면 이제 하나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fall이라는 것은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fall이라고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같은 품사 혹은 다른 품사 안에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fall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